가서 그때 당시는 코트라 무역진흥공사 거기에서 올림픽 이런 박람회 이런 것들을 코트라에서 공연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선생님들이 대학은 뭐 들어가느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15인조로 만들어서 많은 곳을 이제 다니기 시작했죠.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때 봉급이 꽤 많았어요. 저희가 어린 나이에. 이제 그러고 나서 안 되겠다. 그때 이제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갔죠. 그 나이에는 좀 늦게 공부한 나이에는 무용과보다도 더 공부를 음악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최초 제가 일기 판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판소리가 전공이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가서 조금 있다가 박범은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간현악단을 운영하셨잖아요. 그래서 중앙 간현악단 제가 이제 장구고 뭐 꽹가리고 잘 치니까 간현악단에 들어가서 뭐 상세도 치고 뭐 장구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간현악단에서 하는 그 음악적인 것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기회였던가. 만약에 무용과로 갔으면 무용이야 뭐 원래 아기 때부터 제 전공이지만 내 삶 속에 이 음악이라는 자체를 제가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드래기면 다드래기 장단, 치체 장단에 음악을 이렇게 넣어라 얘기하지 음악가가 작곡가가 작곡해 준 대로 저는 춤을 안 춥니다. 제가 항상 제 음악은 제가 장단을 구성해서 그 위에 음악을 하게끔 만듭니다.

브리스벤에 넘어와서 거기서 별개의 그 감옥팀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종독 단장님께서 최향순의 특기는 놀이하며 춤추며 두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너의 특기를 살려서 예술단에 한번 작품을 하나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얼굴이 하나 될 수 있게끔 하라 해서 만들어진 게 연신풍장 물의 소리춤이었습니다. 박병천 선생님이 고증을 해주셔가지고 그 음악을 가지고 이제 무대에서 한 아홉 명이 한 번도 바깥에 나오지 않고 두 시간을 춤추며 두드리며 감옥을 풀어내는 그 작품이 연신풍장 물의 소리춤입니다. 뭐 박수가 하나 장면이 끝날 때마다 뭐 굉장했습니다. 그 당시 때. 그래서 그것이 이제 히트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안무자로서 최향순이라는 이름이 더 알리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실 선생님을 모시게 됐죠. 그래서 수많은 일본 공연에 유명한 뭐 우메조라든지 야마시다 요스케 피아노 최고의 이분들과 함께 협연 공연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중앙대학에서 국악대학이 만들어지면서 교수로 갔습니다. 제가 국악대학 갈 때는 탁 연이과였습니다. 그래서 무용 10명에 탁 15명. 100명이라는 인원이 춤추고 두드렸으니까 뭐 대단했죠. 대통령 취임식부터 시작해서 올림픽 공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또 한 번 저를 바꿔줄 수 있는 기회가 또 됐습니다. 4년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무용과에 교수로 가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더 전문적인 거, 더 전공을 잘하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 계기가 돼서 중앙대학교에서도 정말 이제 그때는 집을 학교 안에 우리 기숙사가 교수들한테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지배를 안 오고 거진 학교 생활에서 뭐 밤 12시, 1시까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전통예술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저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감 이런 것이 생겨나서 그리고 뭐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새로운 또 전통 창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나서 그렇게 아직도 안 가고 했죠. 작품을 많이 했습니다. 평양도 갔었고 해외 공연은 뭐 많이 갔죠. 미국도 뉴욕도 갔고 그때 당시 때도 이제 케네디 센터, 링컨 센터, 박범원 총장님 인솔 아래 그 미국 거진 미국은 거지 저희가 공연을 순회 공연을 했습니다. 많이 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생명 같았기 때문에 제자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중요해서 같이 생활을 했다시피 했고 그 젊은 나이에는 뭐 같이 맥주도 한잔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제자들과의 그런 시간들 우리 임혜방 선생님이 저희하고 그렇게 했듯이 저 역시도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는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창극과 같이 하는 작품, 또 타악과 같이 하는 작품, 춤이 만들어지는 작품, 이렇게 해서 세 장르를 같이 해서 만들어갔습니다. 사당각시 작품은 악기를 하나 쓰지 않고 그냥 몸으로 살판, 얼음산이, 번화도 손으로 움직여서 그렇게 번화 노름을 그대로 움직여서 발도 차고 이렇게 하면서 아홉 종목에 대한 그 가락을 전부 다 축으로 풀어서 만드는 작품입니다. 무용수가 꽹과리, 장구 하나도 두드리지 않고 무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살판은 살판대로 비보이처럼 움직였고 얼음산이는 줄 타는 모습을 줄은 없지만 덩떡 덩떡 이런 허튼 타력의 놀이 이 우리 음악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이한 그 음악 장단을 해서 그 안에 춤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정말 놀랬죠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기 하나 장구 하나 꽹과리 하나 아무것도 안 쓰고 몸으로 저거를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다 배웠기 때문에 설장구도 배웠고 꽹과리도 배웠고 남사당 놀이판도 봤고 쭉 봤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어렸을 때 이걸 만약에 접할 기회가 없었다면 저도 감히 이 작품을 못 만들었고 사람들도 좀 이상하네 저 사람 뭐를 했다고 저걸 해? 할 수 있겠지만 최양실이라는 사람은 자체가 악기는 능통했다. 타악은 타고났다. 이렇게 인정을 또 해주셔서 고맙게 감사하게 해주셔서 또 그런 작품을 대담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상을 두 개를 했고요. 무용 대상 했고 KBS 대상 받았고 그 다음에 KBS, MBC, SBS가 함께하는 대상을 또 받았습니다. 3개 방송에서 뽑은 스타. 그래서 제가 상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채버런 스님이 상을 주셨거든요. 그 당시 때. 그리고 뭐 많은 뭐 배우들이 다 참석한 자리에서 당당하게 무용가 한 사람이 올라가서 그 상을 받을 때는 자랑스러웠죠. 저 자신도. 네.

임배방 선생님하고는 23살에 선생님을 만난 계기가 됐습니다. 선생님 북은 천상의 소리라고 사람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죠. 천상의 소리가 뭔가. 선생님이 종로의 요만한 단칸방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 인사하고 드리고 선생님 입문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생님한테 북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마포에다가 학원을 차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연습을 시작을 하자. 그래가지고 2년인가 지나서 그때 마포의 선생님이 연구소를 차리시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근데 그때는 학원생도 없고 저희 제자 한 7명, 6명 정도. 그러니까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많았죠. 안전 선생님이 앞에서 주시면 따라하는 거예요. 저희는 따라하기예요. 무조건. 선생님이 앞에서 추시면 누가 선생님하고 가장 똑같이 출까나. 선생님은 절대로 이제까지 한 번도 나랑 똑같이 추란 말을 안 하셨습니다. 안 하십니다. 저희가 좋아서 임배방이라는 사람의 춤과 똑같이 춰야겠다. 나는 임배방하고 닮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따라했지. 선생님은 나와 똑같이 추란 말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한 3시쯤 일어나서 나오셔요. 그리고 우리는 미리 가서 연습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자 시작하자. 그러면 그때부터 춤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뭐 신날 때는 뭐 몇 시간 뭐 저녁 때까지도 하시고 지금도 그 북가락을 감히 어떻게 따라가서 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선생님 북은 이 여기에 이야기가 있으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대삼, 소삼, 강약의 조화가 이루 말할 수 없거니와 이 안에 녹여진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엇박이거든요. 으딴, 으딴, 으딴 치는 으딴, 으딴, 으딴, 으딴, 다다닥, 으딴, 이런 가락들을 가지고 작은 작은 가지를 쳐서 쪼개가지고 그 안에 넣는 거거든요. 할 때마다 달라요. 선생님이 춤 사이가. 즉흥이 너무나 강하시고 그 안에 녹이는 그 춤가락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 비디오를 보시면 92년 몇 년 몇 년 다 보시면 춤가락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춤을 한 번만 배워가지고 두 번만 배워서 세 번만 배워서 선생님 춤을 다 배웠다?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인대방류의 특징은 호남 특이한 젓가락입니다. 그러니까 멋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영숙류의 예를 들자면 뿌릴 때는 쭉 뿌립니다. 한영숙류는 쭉쭉 뿌리기 때문에 춤이 담백하면서 막 깨끗하죠. 임해방 스님 춤은 살짝 돌려쳐요. 상삼도 쭉 뿌리는 게 없고 살짝 돌려줍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우주의 철학이 들어있는 것은 양우선입니다. 오른손이 내려가면 왼손이 같이 올라가서 하나에 짚고 대삼소삼 크고 작고 멈추고 저정거리고 이게 이 속에서 그냥 가지고 놀아버려요. 사랑이 많으셨어요. 제자 옷도 일일이 바느질 다 해서 옷 다 만들어서 입히고 꽃가라고. 선생님은 옷도 잘하지 요리 잘하시지 못하시는 게 없어요. 먹는 거는 그냥 누구 오셔도 다 먹여서 보내야 되는 분이에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해서 자기가 하신 요리를 먹여서 보내는 분이에요. 네. 지금도 흉내낼 뿐이지 선생님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선생님의 속에는 무궁무진해요. 춤 동작부터 붓가락부터 그 무궁무진한 것을 그냥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전주대 사슴돌이 30대 상원했습니다. 그때 이 관객석이 꽉 찹니다. 거기에. 근데 막 이 소리가 날 정도로 박수를 받았어요. 북에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임해방 스님이 너무 행복해 하셨고 고생했다. 절대로 고생했다는 말 잘 안 하셔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제가 받았습니다. 스님한테. 너무 감사하죠. 스님이. 선생님이 계셨기에 제가 또 한번 그러한 가락들을 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 장원급제라는 장원을 30살 나이에 받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더 이상 행복한 것이 뭐 더 이상 없죠.

대전에서 초등학교 때 김난 선생님한테 5학년 때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국악예술학 중고등학교로 오게 돼서 선생님과의 인연 속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가면서 선생님과 인연을 가졌죠. 선생님 춤은 중고째 춤입니다. 독특한 춤가락을 가지고 있는 춤입니다. 제가 너무나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선생님한테도 아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했었고 또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선생님께서 야야 내가 지금 문화재가 됐는데 이거를 가지고 활성화시킬 사람이 별로 없다. 뭐 이때는 뭐 선생님 임해방 선생님이 포이동에서 편찮으셔서 춤을 안 추실 때입니다. 아예 못 추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시점에 김난 선생님한테 만나게 된 계기가 됐죠. 그래서 옛날 스승이시고 또 뭐 못할 것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과의 인연이 돼서 김난 선생님 춤을 추게 됐겠죠. 그러다 보니 정승 교육사까지 따게 된 거예요. 그러면 너는 뼈대기는 임해방인데 그럼 어떻게 보면 김난 선생님의 뼈대기보다 임해방 선생님의 근데 왜 뭐 가서 또 뭔 느닷없이 충청도에 김난 선생님한테 또 뭐 전승 교육사를 했느냐라고 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춤은 다 해야 됩니다. 어느 룰을 막론하고 저 서울 예술단 있을 때는 박병천 선생님 대전 시립무용단 단장으로 갔을 때 선생님이 굉장히 박식하시잖아요. 그래서 박병천 선생님을 모셔서 고증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내가 안무가 안 나올 때 이럴 때 선생님이 오셔서 음악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그런 고증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박병천 선생님 모셔다가 여러 차례 공부를 했고 김석출 선생님한테 진춤 깽가리 노는 거 바다 위에서 떠서 치는 가락들이에요. 그래서 물에 파도를 타고 넘실거려야만이 그 가락이 나올 수 있는 가락이거든요. 강선영 선생님도 저희 대학에 10년 나오셨어요. 제가 연희과 가서 강선영 선생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겸임 교수로 무용과 와서까지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선생님이 와서 지도해 주셨고 내가 정재를 모르고는 또 안 되겠다. 정재를 또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김천웅 선생님한테 정재 무용을 배웠습니다. 춘행무하고 포구락을 배웠습니다. 알아야만이 제자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고 제가 다 배워야지 제자들도 힘들게 안 하고 그래도 숙례라도 내서 가르쳐놓으면 다음에 가서 배우기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배우고 다녔습니다.

평생을 그냥 살면서 춤만 추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그런 일들을 작업을 하다 보니 인재 양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인재는 그냥 만들어서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뭔가 수상 경력을 만들어주고 그 이력을 만들어줘야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전통예술 경연대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상 빼놓고는 다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저희 대회에 와서 상을 타면은 임방울 대회에 가서 대통령 상 타고 대사석 가서 대통령 상 타고 이렇게 꼭 저희 세종대왕 상을 타면은 외부에 나가서 대통령 상을 지금 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저희 대회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대회를 나오고자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 인재들을 키워나가겠다는 생각까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12년이 올해 12회째 들어갑니다. 사단법인 세종

전통 진흥원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콩쿨, 교육, 공연 세 분야로 나눠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또 연수, 강습회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과정이 꼭 들어가야 되니까 교육, 그러니까 전승, 계승, 보존, 교육, 연수 이게 한꺼번에 꼭 있어야만이 우리 것은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춤이 있어서 나는 행복했다. 춤을 출 수 있어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 지금까지도 무대에서 박수가 제 받으면서 춤을 출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하죠. 감사하고. 춤꾼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춤 잘 추는 사람. 최고다. 멋있다. 아, 잘 춘다. 이렇게 그것이 나의 지금 마지막 인생에 가는 길에 이거 하나 남기면 되는 거지. 뭐가 또 있겠어요, 저한테. 어디 막 여행 다니고 해외 나가서 여행하고 이게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 좋다. 뭐 놀았으니까 너무 좋아. 여행 가니까 너무 좋아. 이거보다도 음악 틀어놓고 순음악 틀어놓고 또 나 연불하면서 한바탕 칠 때가 너무나 행복한데 이거를 무엇과 제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창작이라는 것이 전통을 누르고 앞서 있기 때문에 특히 전통 무용을 하는 친구들은 전통 음악을 많이 들어보고 귀에 꽂고 계속 음미하다 보면 나의 색깔, 나의 예술 세계, 나의 음악, 철학이 가장 한국적인 걸 찾으려면 어떻게 내가 가지고 가야 될지를 조금 더 깊게 연구를 해서 거기서 나와줬으면 좋겠다. 한국춤을 추는 사람만큼은 우리 전통이라는 맥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서 끝날 것인가. 그렇다면 마지막은 다시 전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는 뭐를 할 것인가 이미.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춤을 춰줬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작업, 안무, 그러한 창작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혼나라 업고 놀자.
1: 마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2: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3: 김준수 선생님.
2: 선생님, 아, 선생님 왔었는데.
3: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2: 욕심 나는데요?

오랜 세월 한 길을 걸으며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로 혼을 담아 만들어내는 최고의 전문가를 장인이라고 하죠. 어감에서부터 오랜 연륜과 경지가 느껴지는데요. 장인의 장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마치 상형문자처럼 아, 그런 뜻이었구나 단번에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긋자 모양의 상자 방 안에 도끼 근자를 넣어서 장인 장자가 된 건데요. 투박한 도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재능을 지녔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쉽고 빠른 무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대신 전통 방식으로 혼과 멋을 불어넣는 장인의 집념이 배어있는 곳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소리꾼에게 고수가 있다면 소목장에게는 주석장이 있습니다. 실과 바늘처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주석장은 황동이나 백동으로 목가구나 건물에 사용할 경첩이나 금속 장식을 만드는 장인을 말합니다. 그 과정의 시작은 뜨거운 불과의 사투. 부리와 아연을 함께 녹여 황동을 만든 다음 망치로 두드려 얇은 판으로 만듭니다.

곡선 부분은 날정을 망치로 쳐서 모양을 도려내고 직선 부분은 널정으로 도려냅니다. 단단한 쇠를 펼치고 무늬 새기고 도려내는 손길이 마치 종이를 만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집게로 조각을 떼어낸 다음 줄로 가장자리를 다듬어 외경을 완성합니다.

날이 무딘 조이정으로 문양을 새긴 후에 구멍이 뚫린 공근정으로 여백을 메운 다음 경첩을 만들 부분을 봉의 지름을 고려해 널정으로 표시하고 각정으로 따내서 분리합니다. 잘려진 모서리를 먼저 깎은 후 밀어 두드려 경첩코를 만든 다음 두 개의 경첩코를 겹치고 그 사이에 경첩봉을 밀어넣어 완성합니다.

목가구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장인의 땀과 수없이 반복되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무와 세부치. 언뜻 생각하면 쉽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인데요. 자연스러운 나뭇결에 검은색 경첩으로 마무리된 목가구가 잘 어울립니다.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졌는데도 현대적인 세련미가 느껴지는 걸 보면 전통은 오래된 미래다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저처럼 소리꾼이 무대에 오를 때 북장단을 치는 고수와 함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채인데요. 소리꾼들은 소리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부채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부채가 때로는 춘향의 편지가 되고 박을 타는 흥부의 톱이 되기도 하고 또 신봉사의 지팡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부채는 소리꾼의 상징이면서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기도 하고 또 발림을 돋우는 소품 역할도 합니다. 이런 부채의 또 다른 이름이 선자, 그리고 부채를 만드는 장인을 선자장이라고 하는데요. 대나무와 한지로 맑은 바람을 만들어내는 선자장을 만나봅니다.

우리 고유의 부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합죽선. 대나무의 겉재를 합쳐서 만드는 합죽선은 수준 높은 정교함과 세련미를 갖춘 최고의 부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먼저 깨끗한 왕대만을 골라 알맞은 크기로 쪼갠 다음 끓는 물에 담가 불립니다.

마교와 어교를 섞어서 만든 풀로 깎아놓은 겉대 두 개를 붙입니다. 합죽선은 한지를 사이에 두고 단단한 겉대 두 개를 포개어 만들기 때문에 튼튼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박에 쫙 펴고 간편하게 접을 수 있는 편리한 기능성 때문에 지금도 여름 필수품으로 으뜸이죠.

부채살에 풀을 입힌 후 미리 재단해서 접어놓은 한지를 붙이고 손잡이의 장식인 사복을 박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의 합죽선이 탄생합니다.

합축서는 다양한 글과 그림을 그려넣을 수 있어서 미술품으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우리 대나무와 한지가 만들어내는 맑은 바람에 선조들의 멋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전통 공예품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대나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전라남도 담양 지역에 장인들이 많은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에서 얻은 소재로 놀랄 만큼 견고한 공예품을 만들어낸 선조들의 지혜는 주변의 작은 생활용품 하나에도 특별한 정성과 멋을 더했는데요. 부채처럼 대나무로 만드는 아기자기한 공예가 또 있습니다. 죽새 공예의 정수 채상인데요. 얇게 저민 대나무 껍질을 색색으로 물들인 다음 다채로운 무늬를 만들면서 반지 그릇이나 바구니, 또 여성들이 사용하는 고급 공예품을 엮어내는 장인을 채상장이라고 합니다. 채상장은 오래전부터 궁중이나 상류층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마음을 훔치는 일종의 명품을 만드는 주인공이 바로 채상장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생활백과인 규합총서에 따르면 채상이란 말은 원래 채죽상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색칠한 대나무로 만든 상자라는 뜻이죠. 딱딱하고 고든 대나무를 아주 얇게 오려서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들인 다음 이것을 엮어서 문양을 넣은 함을 만드는데요. 특히 다양하고 섬세한 무늬가 아름답습니다.

먼저 마디가 긴 3년생 왕대나무를 잘라서 알맞은 폭으로 쪼갠 다음 겉대와 속대를 분리해서 졸음틀에 대고 일정한 너비가 되도록 만듭니다. 졸음질한 대나무를 얇게 데울뜨기를 한 후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칼로 훑는 과정이 이어지죠.

시자나 쪽과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해 염색물을 만든 다음 얇게 뜬 대오리를 담가서 곱게 물을 들입니다.

염색한 배오리를 엮어서 채상의 밑부분부터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채상의 무늬도 아름답지만 차르르르르 훑어내는 소리가 아주 명쾌하죠.

드디어 겉 상자가 완성됐네요. 이제 속 상자를 안에 넣고 테를 대고 고정합니다.

보낼 때 혼수를 넣는 용도로 쓰였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최고의 공예품이었던 셈이죠.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채상을 무늬와 촉감이 비단을 바른 듯 곱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채상의 채를 무늬의 채 대신 비단 채를 써서 비단 같은 상자라고 불렀습니다. 채상의 매력은 따라올 수 없는 색깔과 패턴이 있는데요. 천연 염색이라 그런지 색깔도 곱고 단순하면서도 기하학적인 무늬가 참 멋집니다. 이번에는 섬세함과 정교함으로 만들어낸 선비의 멋을 느껴보겠습니다. 대나무를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쪼개고 쪼개서 얽어매는 선비들의 필수품, 가시인데요. 정성과 시간이 만들어낸 선비의 품격을 만나봅니다.

갓닐은 조선 선비가 주로 사용했던 갓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특히 아름다운 통영갓은 지금도 그 맥을 잇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은 갓을 맞추기 위해서 멀리 통영까지 사람을 보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갓일은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과정마다 재료와 솜씨가 달라서 보통 분업해서 작업을 합니다. 가장 먼저 대나무 살을 엮어서 양태판 위에 둥글게 펼쳐놓고 서로 꼬이지 않게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물에 삶은 대나무 피죽을 칼로 긁어서 종이처럼 얇게 만든 다음 대나무 끝을 촘촘하게 칼금을 내고 손으로 문질러서 머리카락처럼 가는 대나무실, 죽사를 만듭니다.

이렇게 반홍대라는 휘어진 바늘을 이용해서 네 가닥의 가는 죽사로 날실을 엮어 나가는데요. 날실이 모두 엮어지면 대나무 바늘인 머럭을 대각선으로 하나씩 밀어 넣습니다.

머럭이 꿰어지면 바늘 위에 홈에 빗대라는 죽살을 연결하고 머럭을 잡아당겨 빗대를 고정시키는데요. 한 올 한 올 엮어서 챙을 만드는 과정이 웬만한 인내심과 끈기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낼 것 같네요. 이후 먹칠을 한 양태를 둥근 모양의 틀 위에 올려놓고 인두로 지져서 은은한 곡선을 만드는 트집잡기를 합니다.

말총으로 만든 총모자에 생초로 만든 천과 넷쪽 무늬를 붙이고 먹칠을 해서 각을 잡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제 양태에 총모자를 끼우고 어교를 칠한 다음 인두로 지져 고정하고 각근 연결 구멍을 뚫어 각근을 매면 드디어 갓이 완성됩니다. 선비의 패션을 완성하는 갓. 섬세한 열정과 정성,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품격이 아닐까요? 총모자 형태의 갓을 하나 완성하려면 무려 5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작업을 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정신수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작업에 몰입하는 모습이 놀랍기만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우리 문화 콘텐츠가 참 많습니다. K-POP은 물론이고요. 드라마와 영화, 음식, 웹툰에 이르기까지 그 분야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 위에 섬세한 손맛이 빚어낸 전통 공예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화유산이 아닐까 합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K-크래프트는 어떨까요? 세계 속의 한국 문화가 아니라 한국 문화 속의 세계를 담아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바로 거기에 있겠죠.

0: 그러니까 무슨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란 말이야.
1: 요즘 같은 풍토에서 국악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야. 도포자락 날리며 팔자걸음 걷는 시대도 아닌데 우리 음악이 이만큼이라도 흘러왔다는 게 대견해.
0: 그게 다 우리들 때문이야. 옛날에는 제사음악을 맡은 악사들이 중신 대접을 받았대. 고려 때부터 가거 시험을 못 보게 하고 무공을 세워도 벼슬을 주지 않았잖아.
2: 그래 맞아. 그런데 옛날에는 마을마다 풍물을 갖춰놓고 웬만큼 사는 집안에서는 우리의 풍류객을 모시는 율방을 따로 만들어놨단 말이야.
3: 옛날 얘기하면 뭐하냐? 공짜 초대권을 뿌려도 국립극장은 텅텅 비는 판인데 어쩌다 TV에라도 나와봐라. 돌려버리고 라디오는 꺼버리고 외국에서는 박수갈채만 받고. 웃기는 얘기야.
4: 야, 그게 왜 우리 탓이냐? 안 가르쳐서 못 배우고, 못 배우니 모르고, 또 모르니 못 듣는 거 아냐?
5: 아, 날마다 듣는 음악이 양악군인데, 아, 국악이 설당이 어디 있겠냐고. 명색이 국악이라는 게, 어? 아, 박물관 속에서 잠자고 있으니까 말이야.
6: 우리들 책임도 있어. 전통이 뭔지도 모르면서 새로운 해석이라고 관능적인 부채춤이나 디스코 같은 탈춤 이런 게 문제 아니겠어?
2: 아, 자자 그만들 하자고. 아, 이제 인간문화재니 하는 그런 감투도 필요 없고. 사실 그래, 서양에서는 고전음악과 뭐 팝송이 병행하듯이 우리도 대중가요와 국악을 병행하도록 하자는 거지. 어?
7: 어머니 안 찾아봐도 되겠네. 찾아봐. 너무 걱정도 안 되네.
0: 우리 엄마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빤히 알고 있는데 뭐하러 찾아다녀.
7: 무슨 생각하고 계신데?
0: 아, 됐어.

0: 시라고.
1: 난디. 아이고 성님. 나 이금아요. 죽사 이금아. 아이고 네가 여적 살아 있었냐?
2: 아이고 우리 성님
1: 아이고 살아 있었어. 아이고 살아 있었어. 아이고 시장에 살아 있었구만. 어디 아이고 시장에 살아 있었네 그리야. 아이고 시장에.
3: 죽었는가 했는데 뭔 시상에 코로코롬 소식을 딱 끊어버리고 네. 살 수가 있는가?
0: 몇해 전에는 내가 죽었다 살았어 성님.
3: 그러고 보니까 좀 야유였네.
0: 성님은 참 신수가 좋아졌어. 응? 문화재 지정받았다는 소식은 내 진작 들어서 알고 있었지라.
3: 아이고 명색의 인간 문화재재 나라에서 몇 푼 주는 걸로 입성도 가리기 힘들구만.
0: 그럴 거예요. 그 제자는 몇이나 두셨어?
3: 지자고 뭐시고. 아이고 요즘 시상에 어느 실배 종자가 소리를 배우고 있다고 나서겠는가. 쉽게 사는 길이 여기저기 훤하게 열려 번졌는.

0: 그래도 우리 성님 소리야 다 알아주는 소리 아니오.
1: 네 달에 연구소 간판 내리고 나도 유당처럼 숨어 번쩍 가는 중이구먼.
2: 유당이 아직 살아있는가며?
1: 죽었는가 유당이?
2: 성님도 소식 못 들으셨어?
1: 유당 소식이야 나보다 자네가 더 잘 알고 있지 않겠는가?
2: 10년도 넘었을 것이오. 그 사람 마지막 본 것이.
1: 유당은 찾아서 뭐 달라는가? 소문에 듣자하니 유당이 젖대를 버렸다는디.
2: 소리가 끊겼어.
1: 무엇이요?
2: 내 딸년한테 우리 선상님 가락을 물려줘야 할 텐데 아 손이 떨려서 말을 안 듣는단 말이오. 기도 멀었고.
1: 그래서 유당을 찾는가?
2: 그 사람이 젖대를 놓았다면 그건 필경 나 때문일 것이오.
1: 하긴 자네와 유당과는 금적상하의 천생이오.

죽사 이금하가 자네신가? 조선 제일의 현기가 이금하란 소문이 자자하기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네. 어디 그 알량한 소식 한번 들어보세나.

0: 장작을 쪼개시오. 이 가야금 쪽에서 불소식으로 났으라는 소리냐? 기생나부랭이가 방장이 조선 제일의 현기라고 사칭을 해! 그 소리는 계집 탐하는 사내를 훌진 몰라도 나는 안 돼! 이 앞에서 교태부리 거의야 끝같아. 유당이로구나.
1: 유당이 누굽니까, 스승님?
0: 조선 제일의 젖대의 명인이야. 이름은 백응산이라고 하는데 모란봉 토굴에서 그가 부는 젖대 소리를 심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그 소리가 너무 애처로워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명인 중에 명인이야. 네 가야금을 나무란 사람은 나 말고는 유당밖에 없을 것이다.
1: 선생님하고 비교가 될 만큼
0: 유당은 지인이야. 특히나 여자 후림은 솜씨가 비상하지. 조심해야 한다.

0: 왔느냐?
1: 예.
0: 어떻느냐?
1: 재주가 비상했습니다. 사람들을 웃기는 재주가 비상했고 젖대를 가지고 마치 광대처럼 휘둘러댔습니다.

유당이다. 무릇 음률이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금화 네가 젖대 소리를 들었어도 유당의 마음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이다.

0: 이야, 백합이 아주 탐스럽게 피었네. 아니, 이게 다 선생님께서 가꾸신 거예요?
1: 그래요. 집 나가시는 아침에도 일일이 다 손질을 하셨어요. 돌아오실 생각이니까 집안이랑 화단이랑 손질하신 거죠. 안 그래요?
2: 혹시 목포로 내려가신 것 아닐까요? 목포 본본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절도를 알아보라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1: 벌써 나흘이 지났어요. 어디 어머님 계실만한 곳을 좀 찾아봐야죠.
3: 걱정할 거 없어. 죽을 양반 아니니까.
1: 괜찮으시겠지만 그래도 정말.
4: 한 교수님 독재의 날까진 돌아오실 거예요. 보온병에 오물까지 담아놓은 엄마잖아요.
0: 네, 가보겠습니다. 이따 봐요. 저 무슨 일 생기면 풍류방으로 전화주세요. 제가 곧 달려오겠습니다.
1: 그래요. 네.
0: 가보겠습니다.
1: 당신 어머님한테 신경 좀 써주세요. 아무래도 우리 어머님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3: 앞으로 천년은 더 사실 거다.
1: 어머님이요?
3: 당신은 우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
1: 10년 넘게 어머님 모셨어요. 아가씨나 당신 어머님한테 관심도 없으시잖아. 나는요 당신하고 같이 보낸 시간보다 어머님하고 같이 보낸 시간이 더 많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말 당신한테 다 못 했어서 우리 어머님한테 다 했어요. 이제는 어머님의 손가락 하나 깜빡하셔도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환히 다 알아요.
3: 그래서?
1: 이 세상이 나빠요. 어머님은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데 세상이 어머님을 아무렇게나 하고 있어요.
3: 당신이 뭘 알아? 그 양반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오는지 알아?
1: 어떻게 살아왔든요. 어머님은 살아있는 가야금 산자 유일한 대가세요. 당연히 인간문화제도 되셔야 해요. 충분히 존경받으면서 여성 보내실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어머님을 무시해요. 심지어 자식들까지도요.
3: 이 사람이?
1: 여보, 제발 노건장님 그만두세요. 당신이 악산으로 그만해도 우린 굶어 죽지 않아요. 밤마다 기생파티에 나가서
3: 당신이 뭔데?
1: 난 당신 아들 소리에 반해서 부모도 버리고 집도 망쳐 나왔어요. 날 미치게 한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그 아들 소리였어요. 밤마다 기생파티에 나가서 이래가 가라기를 들고 내는 그런 아쟁이 아니고요.
4: 자존심은 남아있었네요, 당신.
5: 연습은 오후 3시야. 시간들 지켜요?
6: 네.
5: 무희하고 찬우 내 방으로 좀 와.
7: 수고하셨습니다.
8: 수고하셨습니다.
0: 무희야.
4: 왜 내 얼굴만 쳐다봐? 왜?
0: 이런 생각을 해봤어. 축사 선생님이 가야금을 잡았을 때는 내 북장단이 저절로 산으로 올라가는데 너하고는 아무 생각 없이 쳐도 저절로 흥행하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너하고 난 천생 연불인가 봐.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
4: 뭘?
0: 너하고는 왜 안 되니?
4: 잘 된다면서.
0: 북하고 가야금 말고.
4: 그럼 뭐?
6: 난 무인이 부인이 되고 싶은 거야.
8: 뭐가 되고 싶어?
6: 부부. 요즘 말로 남편.
9: 아유. 선생님 집에 들어오셨어?
8: 아직
9: 연락도 없으시고?
8: 네.
9: 어쩌나? 연주회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10: 아니, 교사 선생님이 어디 가셨나?
9: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말씀 없이 나가셨다고요.
10: 그랬었나?
9: 가실 만한 곳은 찾아봤고?
8: 염려 마세요. 한 교수님 독주회엔 꼭 참석하실 거예요.
9: 노인네가 밖에서 일 당하실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지.
0: 아직은 뭐 정정하신데요 뭐.
9: 정 같지 않으셔. 선생님 가해금줄은 바위처럼 단단했었는데 전번에 뵈니까 줄이 느슨한 게. 하긴 자꾸 늙어가시니까.
0: 야, 선생님 성격에 진짜 아시겠지?
8: 뭘?
0: 보온병에 담아놓은 거. 그거 진짜 한 교수한테 끼얹는 건 아니겠지? 설마 진짜 한 교수한테 오물을 끼얹으시면 어떡하지? 그럼 큰일인데.
11: 풍류방 박 선생님이 학교로 가보라고 해서 가시죠.
0: 누구야?
8: 풍류방 가서 기다려. 조금 이따 그리로 갈게.
12: 어서 와요. 마실 것 좀. 앉아요.
8: 정연언니 통해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직접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왔어요.
12: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는 알고 있으니까 우선 앉으세요.
8: 난
12: 왔으니까 앉으세요.

0: 우리가 계속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가 결정을 내릴 거야. 며칠 전 일은 사과를 하겠소. 두 번씩이나 무희 씨를 빈방에서 연주를 하게 만든 건 당신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야. 난 어머니와 관계가 있는 모든 기억들을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또 지우기 위해서 살아오고 있어. 지난 3년 동안 난 단 한 번도 그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추억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요. 그게 날 미치게 만들어. 당신이 그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놔줬어.
1: 끝인가요?
0: 앉아요.
1: 당신한테 받은 모욕은 세 번으로 충분해요.
0: 앉아요.
1: 그 모든 걸 내가 되돌려놨다고요? 어째서요? 어째서 내가 그럴 수가 있어요?

0: 미안해요. 무희 씨를 모욕할 생각은 없었어요.
1: 그건 성민호씨답지 않잖아요.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그대로 불편해요. 내가 성민호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0: 그 남자가 어린애처럼 말끝마다 엄마 찾는 게 평범한 건 아니잖아요. 난 엄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엄마 닮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제일 싫어요. 가야금을 사랑하면서도 어떨 땐 가야금이 내 목숨 이상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되면서도 집어치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엄마 때문일 거예요. 난 엄마의 예술을 존경해요. 가야금만은 엄마의 이상이 못 될지도 몰라요. 엄마의 벽을 뛰어넘고 싶어요. 서귀봉류의 1인자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의 인생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싫어요. 소름이 끼치도록 싫어요. 하지만 엄마와 나의 관계 때문에 남의 인생까지 끌어들여서 망치고 싶진 않아요.
1: 남의 인생?
0: 3년 동안 그 방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럼 정연 언니는요? 정연 언니도 나처럼 빈방에서 가야금을 연주했나요? 손윤호 씨의 엄마 타령을 반주 삼아서요.
1: 그 여자와 난...
0: 그 여자? 그 여자가 아니라 박정연 씨예요. 난 이무희예요. 이름만큼 존중받고 싶다는 거예요. 손윤호 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똑같은 모욕을 계속 당하고 싶진 않아요. 실례했어요.

찬우구나. 놀랬잖아. 뭐 하는 거야 거기서? 이리 와봐 찬우야. 이리 와봐.

0: 언제 들어오셨어?
1: 어젯밤 늦게요. 들어오시자마자 누우시더니 한 끼도 안 잡으시고 잠만 주무셨어요. 당신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깨어나셔서 콧물 꼬꾸려서 밥 3만 숟갈 입에서 드시고는 지금 앉아계신 거예요. 여보, 아무 말씀도 마세요.

0: 말씀 좀 해보세요.
1: 여보.
0: 어머니는 한평생 어머니 자신만을 위해서 사셨죠? 자식들이 죽어 자빠져도 어머니는 눈 하나 까딱 안 하셨어요. 장덕이를 죽인 건 채식의 누이가 아니라 바로 어머니입니다. 또 누이가 집을 나가 지금까지 생사를 모르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어머니의 그 이기심 때문입니다. 어린 누이와 날 남겨두고 어머니는 3년 동안이나 행방을 감췄었죠. 그동안 누이와 난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아세요? 그때 내 인생 망가진 겁니다. 기생 파티에서 유행가 가락이나 긁어대고 있는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내 꼬랑새니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아세요?
1: 그만하세요.
0: 한교수 연주회장에 그 오물 끼얹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누가 이죽살 알아줍니까? 무의만큼은 내 꼴로 만들지 마세요.
2: 니들 애비는
0: 뭐라고요?
2: 니들 애비를 찾아다녔다. 살아있기는 살아있는 모양인데 유당이 살아있기는 살아있는 모양인데
0: 누구라고요?
2: 젖대를 내던지고 소식을 끊고 사는 모양이요. 그럴만도 하지. 나이 50이 넘으면 젖대에 김이 안 드는 건 당연하지.
0: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 유당이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까?

0: 어딜 돌아다녔어?
1: 그냥 여기저기에.
0: 혼자서?
1: 그래, 혼자서.
0: 오늘 김 회장님 사건 자취로 온 날 아니야?
1: 일본 가셨어, 회사 일로.
0: 혼자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녔단 말이야? 서른 넘은 여자가.
1: 바람이 들었나 보지?
0: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씨깔궁리나 안 하고?
1: 갈까 말까 생각 중이야.
0: 누구하고? 좀 알자.
1: 김 회장하고.
2: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니?
0: 그럼 김 회장님은 할아버지 아니야.
1: 그러니까 편해서 좋잖아.
0: 아예 망부석한테 시집을 가라. 도대체 언니같이 이쁜 여자가 뭐 때문에 그런 영감님한테 시집을 가? 정말인가 보구나. 농담 아니야?
1: 생각 중이야.
0: 편하고 싶다는 건 편하게 살고 싶다는 뜻이었어, 그럼? 언니가 사치스러운 여자라는 건 알아. 그걸 나쁘게 생각한 적은 없어. 옷 하나 사 입어도 어울리는 옷 사 입고 그런 건 보기 좋았단 말이야. 하지만 그런 식으로 결혼해서 사치하는 건 진짜 사치야.
1: 그래. 난 진짜 사치가 하고 싶어.

0: 어, 여기에요. 한 교수님, 오늘이 한 교수님 연주의 날이에요. 자, 당신이 어머니 모시고 가셔야죠. 만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1: 당신이 모시고 가.
0: 아가씨 가야금으로 성공하려면 한 교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만일 어머니만
1: 그만둬. 난 더 이상 그 양반 일에 상관하고 싶지가 않아. 앞으로 여기 찾아오지 마.

0: 안녕하세요. 전번에 한번 뵀죠? 네, 저 식사 안 하셨으면 들어가시죠. 모처럼 먼 길 오셨는데.
1: 아니에요, 바빴어요.

0: 부인 나슬이에요. 오는 길에 형님하고 마주쳤어요. 차만 부인 둬서 좋으시겠어요. 재진 건난데 내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봅디다. 촌스럽다.
1: 내 아들 스쿨에서 모욕하지 마. 너보다는 백 개, 천 개 훌륭한 여자야.

0: 와요. 어머님도 축하합니다. 당연히 문화재심의 위원들이 어머님한테 인사를 와야 도리죠. 하지만 세상이 어디 그래요, 어머니? 안 입고 오셔도 꼭 참으시고 인사를 해두세요.
1: 그래요. 우리 설빈이 밖에는 없어.
0: 준비하세요, 어머님. 제차 타고 나가서 점심 드시고요. 공연장으로 가요.
1: 아유, 안 돼, 안 돼. 쬐게만 움직여도 그냥 골이 쏟아지는 게 꼼짝을 못하겠다, 야.
0: 어머님이 참석 안 하시면 어떡해요. 프로그램에도 죽사 선생님 참석하신다고 나왔는데요.
1: 네, 그래요. 나도 우리 설빈이 연주회 때는 꼭 참석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머리.

0: 야, 아이고 쏟아진다. 오메 오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나?
0: 아이고.
1: 어머니 정말 그렇게 많이 괜찮으세요?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나 좋겠다.
2: 아이고 내가 몸살이 나도 당연히 났단 게.
1: 아 그럼 어머니 어떻게 해요? 네. 몸조리 잘하세요. 이따 꼭 오셔야 돼요.
2: 네.
1: 저 준비할 게 많아서 먼저 갈게요. 아니 비 오는데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3: 아니 네, 좀 나갔다 왔어요.
1: 이따 공연인데 꼭 올 거죠?
3: 네.
1: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큰일이네.
3: 난 준비할 게 많아서 갈게요.
1: 네. 살펴봤어요.
3: 네, 나오지 마세요.
4: 네. 아니야? 백예시 같은 년. 올 좋겠다.

0: 아이고, 이거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이거 봐, 젊은 사람 볼 꿈인데 빨리 와.
2: 아, 이 생각보다 여기, 무거운데요.
1: 여기.
2: 아, 여기. 거긴 불자리가 아니잖아요.
1: 아이, 됐어. 아, 좋다. 아, 됐어.
3: 멋쟁이세요, 김 회장님.
0: 그래. 어울립니까?
3: 네, 아주 좋아요.
4: 손님 얼마나 왔어?
5: 벌써 꽉 차기 시작하는데요.
4: 나 자꾸 떨려서. 무희야, 내가 가야금 손 좀 봐줄래?
5: 무대 갔다 올까요?
4: 그래, 그러죠.
5: 네.
6: 저, 아, 선생님은요?
7: 아, 저 큰일 났어요. 가게 심부름 갔다 온 어머님 그 사람 나가셨어요.
6: 아, 편찮으시다고 하시더니 여긴 아직 안 오셨어요.
7: 어머님 오시면 동석 씨 나하고 어머님께도 꼭 붙어 있어야 돼요.
6: 아,

0: 갑자기 밴드로 헝거이 걸음발이 잘 받을 거이다. 야, 이 잡년아, 그걸 지금 시방 네가 가야금이라고 뚫고 앉아 있는겨? 난 너 가르친 일 없다.
1: 선생님,
2: 예? 선생님,
0: 사람들 찾는 거라고.
2: 선생님,
0: 가야금 주면 손이 나대더니 그걸 가야 된다고.
3: 어머니 안 돼요.
0: 년들 같이 신명 살아야 기도가 생기시오.
2: 선생님,
0: 어여? 제자로서의 충정과 의무감 땜시 복죄를 한다고. 시상이나 내 선전도 하려면 내가 복죄를 하든지 지랄을 하든지 쉬어야 될 것 아니오. 왜 네가 혼자 네가 혀? 네가 서기범 구경이라도 쉬었단 말이오? 눈 가리고 아웅 이제. 이? 내 이름 석자 뒤에 숨으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줄 알아? 개수잖아. 난 누나 재고 집으로 다 필요 없는 게. 너 거따 무덤이나 파둬라. 아! 아랑이야 이 년아.
3: 어머니!
0: 이 년아. 하여금 뭐 튀기게 하냐. 하여금 가짜도 못하게 이리
3: 어머니!
4: 제가 어머님보다 가야금을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머님도 연주 생활을 그만둔 지 20년이 넘었어요. 손이 굳으셨어요. 술과 방탕한 생활로 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나라도 앞장서서 어머님 생전에 서기복류를 악보로 정리하고 연주를 하지 않는 1500년 가야금 지능은 보존이 어려워요. 현실을 바로 보세요. 제대로 연주할 자신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보세요. 사람들이 어머님과 저 중에 누가 진짜 서기복류를 제대로 연주하는지를 가려줄 겁니다.
0: 저 우산 말리면 안 돼요. 선생님 저 우산 말리면 좀 말리면 안 돼요.
5: 시작해요. 들어가 보세요.
6: 저 선생님 오시면 제가 모시고 들어갈게요. 염려 마세요. 어서 들어가세요.

제주에는 오름이라고 부르는 기생화산이 무려 368개나 있습니다. 곳곳에 작은 동산처럼 완만한 능선을 보이는데요. 정말 오름 박물관이라고 부를 만하죠.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넓은 들녘에는 독특한 형태의 상군부리 분화구가 있습니다.

군부리는 분화구의 제주말인데요. 규모가 산처럼 크다고 해서 산군부리라고 부릅니다. 원뿌령으로 생긴 분화구를 가진 보통의 기생화산과는 달리 삼군부리는 낮은 평지의 땅으로 푹 꺼진 듯한 커다란 분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가진 분화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상군부리가 유일한데요. 110m 깊이의 분화구 안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하고 독특한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잉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아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자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1: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2: 김준수 선생님.
1: 선생님, 아 선생님 왔었는데.
2: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1: 욕심 나는데요?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더 눈에 띄게
1: 이런 정책 소통 했습니다.
0: 확실하게 당신의 시야에 닿을 때까지.
2: 그래서 어떤 소통 혁신 사례를 선택하시겠어요?
0: 당신의 공감이 정책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최애 소통을 응원해 주세요.
3: 엄마, 그거 암?
4: 또 뭐?
3: 나 6학년 몇 반인지 암?
5: 4반이잖아.
3: 아닌데? 2반인데? 그럼 남자들 HPV 감염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거 암? 아.
6: 6학년이라 씩씩하네.
7: 아들 그거 암?
3: 뭐?
7: 12살은 HPV 예방접종 무료임.
8: 대박.

0: 저희가 국악을 전공하고 서양음악을 전공했지만 항상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운명인 것 같거든요.
1: 대중음악 쪽으로 넘어가면 정말 전통음악이라고 하고 전통음악에 넘어가면 대중음악이라고 하니까
2: 우리가 하는 것도 전통이 아닐까? 100년 뒤에 전통이 돼 있는 걸 수도 있고
3: 국악의 두께가 훨씬 두꺼워지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4: 세계로 날아가는 새로운 K-POP 장르를 이들이 만들 것이다.

0: 이거 멋있다.
1: 수영복 챙겼어?
2: 에이, 뭘 수영복을 챙겨요, 형. 놀러 온 것도 알고. 나 수영복 챙겼는데?
3: 반바지만 챙겼어.
4: 반팔 반바지에 들어가야죠.
2: 아이, 와, 개빨이다, 개빨.
4: 야, 가서 낙지 하나 잡아가라, 교이랑.
2: 뭐, 카펫 같은 걸 친환경 카펫을 갈아보죠.
5: 네, 안녕하세요. 출입밴드입니다. 음악으로 세상을 추리하는 밴드라는 뜻이고요.

0: 밴드의 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전통을 어느 정도 활용을 했을까? 그것을 좀 나와보자라고 해서 좀 나와도 봤다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갈팡질팡 했었던 모습들이 있었었는데 확실하게 좀 대중을 바라보고 우리 결을 하나로 좀 맞춰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아, 이제 우리가 처음이네.
2: 근데 바람 너무 좋다.
1: 아, 그냥 영감이 절로 떠오르겠네요.
3: 우리가 첫 번째로
1: 저렇게 하고 싶다.
2: 와, 아무도 안
1: 우리가 처음이구나.
4: 아이, 다들 빠리빠리 와야지.
2: 아, 이렇게 한 팀씩 가는 게 아니야.
5: 설레요.
2: 처음이라서.
3: 언제로 가요?
6: 온다. 누구야?
7: 누구야?
6: 다수야.
8: 여자분...
9: 여성분들이 두 분이 계시네.
8: 저 팀은 남자들 팀인데?
10: 돼지.
8: 아, 꽹가리채가 보이는데? 꽹가리채가 보여.
11: 네 후배들 아니야?
8: 아, 후배들인 것 같은데? 아...
12: 이상 같은 이상 아니야? 이상
13: 팀 없어요?
12: 이상 같은데?
11: 여성...
8: 연희 팀인가 보다.
10: 그러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14: 아, 이상이 왔네.
8: 반갑습니다.
15: 안녕하세요.
8: 국악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0: 이상 팀 나왔을 때 큰일 났다 싶었거든요. 이상 분들은 10년을 하셨고 아, 이거 좀 쉽지 않겠다. 이게 진짜 좀 빡세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8: 진짜 이거 돈 벌러 왔습니다. 1등 하려고 왔습니다. 네. 1등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0: 악기가 한번 큰데? 오,
1: 콘트라베이스.
2: 아우 무거워.
0: 우리 태현이 형.
2: 저기도 여자 많다.
0: 태현. 곧 곧꼬리? 곧.
2: 근데 명서 아니잖아요.
3: 명서 맞아?
2: 저 로브 걸친 게 명서라고?
3: 어, 저 꼬불꼬불, 꼬불꼬불.
4: 뒷싸움에서
2: 누가 있을까나?
4: 이겨줄 거야? 근데 이 팀만 알았으면 좋겠다 했어요. 난 이상.
2: 너무 잘해서.
3: 저 있는 거 아니야?
2: 누구지?
5: 아,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0: 그래.
2: 어머니!
0: 명사가 올라와야지, 그렇지.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2: 예상하고 있었어.
3: 나는 명사가 올 줄 알고 있었는데.
2: 진짜요? 우린 예상했지.

0: 광서 씨는 워낙 좀 탄탄하게 왔던 부분도 있고
1: 무대를 직접 이렇게 무대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실력적으로는 이렇게 대단하더라고요.
2: 그 하와이 바 같은 데서 이렇게 막 가수 하시는 분 같아.
3: 오늘 맺어요.
0: 아니야. 뱃살에 묻혀.
4: 뱃살에 묻혀.
5: 사실은 좀 기가 죽었습니다. 열심히 해야겠다.
6: 여기만 외국 같아.
5: 응, 여기 제주도 같아.
1: 와,
0: 모르는 사람이야.
1: 모르는 팀인가?
0: 모르는 사람이야.
2: 경지다. 경지.
5: 밴드 경지?
2: 밴드 경지.
5: 맞아?
1: 맞는 것 같아.
5: 네, 맞는 것 같아요.
0: 맞아?
5: 네, 그 팀 맞는 것 같아요.
2: 경지 팀입니까?

0: 일단 좀 자신감은 있긴 합니다.
1: 출사표를 던져라.
0: 다른 분들도 열심히 준비하셨겠지만 저희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준비한 것에 있어서 좀 그래도 메리트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2: 아 진짜?
3: 어? 다예요 이게?
2: 우와. 어? 어? 뭐야? 어? 얘 끝이에요?
3: 그럼 한 팀만 더.
2: 내 팀인가 봐요.
3: 아, 빨리 어떡해.
2: 소개.
3: 안 돼.
2: 아니네. 하나 둘. 내 팀.
4: 내 팀 맞네.
2: 내 팀 맞네.
3: 내 팀이에요?
2: 몰라. 몰라.
5: 근데 안 올라온 팀들도 한두 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놀랐어요.
6: 이게 지금 1차, 2차, 3차까지 네. 왔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너무 아쉽죠.
2: 너무 아쉽죠.
6: 아,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쉬운데.

0: 잠깐만.
1: 파이팅!
2: 차차차차차차.
3: 와, 너무 좋다.
4: 자, 우리의 숙소입니다.
3: 이라고 그러셨어요.

0: 거 달려 있고 막.
1: 뭐야 저?
2: 와.
1: 우리 강아지를 데려왔어.
3: 형아, 로고 오랜만에 보지?
4: 오호.
3: 예준도 이거 처음 보지?
0: 네.
3: 우리 옛날에 우리 로고였어. 로고.
0: 아 그래? 근데 왜 이만 빨간색이에요? 어디 뭐? 이마. 이.
1: 아 이상이니까.
4: 와 너무 좋다.
3: 오 마이 갓.
4: 와. 와. 귀하다.
2: 이런 데서 살고 싶어.
4: 와 대박. 아 대박이다.
1: 영서야 2층 보러 가자.
5: 아니야 출연 밴드 그 반반인 것 같아.
6: 출해.
4: 아 방이 나눠져 있구나. 오.
5: 좋다. 잠수 불러다니진 않지?
6: 아, 저 구석에 박혔어요.
2: 오, 그만.
6: 아, 구석 끊겼어요. 혼자 드시고.
4: 오, 좋은데?
5: 둘이 가야 뭐 해. 나 만약에 바닥 걸리잖아?
4: 아니, 바닥은 안 되지. 아니, 그래도 침대에서 자야지.
5: 아니, 아니, 안 돼.
4: 형 바닥에서 자고요?
5: 아니, 침대에서 자.
4: 소리하우스 규칙.
1: 어? 아침 7시에 기상한다.
6: 하나씩 읽어주세요.
7: 매일 아침 7시에 기상한다.
6: 기상한다!
7: 정해진 트레이닝 일정에 적극 참여한다.
6: 참여한다!
0: 3번 청소한 매일 스스로 함께 축소해 고독을 깨끗하게 한다.
1: 빨리 봐주세요. 아,
0: 어디 가세요, 다들?
1: 4번.
7: 4번 무단 해출을 금지한다.
1: 귤이 일기?

0: 이건 안 되겠는데. 집중 훈련을 위해 합숙 기간 SNS 사용을
1: 금기한다.
0: 다섯 팀 사이의 친목 및 다섯 팀이라고 돼 있네.
1: 그러니까 한 팀이 지금
2: 못 왔어?
1: 못 온 것 같아.
2: 아니면
1: 비가 와 많이 와가지고 이게.

0: 액션.
1: 아, 해금 소리가 나는데?
2: 살치 아니야?
0: 왠지 이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1: 저는 멘토분이 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3: 저는 축하 공연 한 팀 해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4: 너무 위협감. 사람들이 이렇게 빙그르르 무섭다. 이런 애쪽으로 오나? 네, 이랬어요.
5: 저는 보면서 굉장히 속상했는데 왜 삼산 씨를 지금 알았나. 너무 좋았고요. MG 국악 세대를 발견한 느낌이 들고 그런 가사를 쓴다는 것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의

0: 삼산팀은 굉장히 조금 독특했고 그리고 저희 팀이 좀 갖고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나 결이 같은 것 같아서 여기서 만나게 되면 좀 재밌는 경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삼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떨어졌나 보다 되게 의외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깜짝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강당에서 보게 돼서
1: 원래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머리부터가 조금 보통이 염색. 아니셔가지고
2: 염색은 어디서 하셨는지
3: 다 SNS 매체에서는 좀 핫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오프라인에서 보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4: 혼자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Weapon.
5: 자, 2차 시련 심사를 통과한 총 5팀! 몇 팀? 22명의 참가자들이 이곳 소리하우스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입소 신청서를 받았는데요. 네, 먼저 혼자 오신 분이에요. 어떤 분인지 좀 느낌이 오시죠?
6: 네. 아니, 성함이 삼산씨예요?
7: 네네.
8: 삼씨.
7: 아, 본명이 아니에요. 네네네.
8: 활동명이죠.
5: 왜 삼산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7: 아, 저는 전라남도 해남 사람인데요. 그 해남군 삼산면에서 계속 자랐어요. 근데 그 높은 벼슬 하신 분들이 옛날부터 자기 고향 호를 많이 쓰셔가지고 저도 높은 사람 되려고. 오.
5: 네. 오~ 벼슬아치가 오셨습니다.
7: 아~ 네. 네.
5: 자, 우리 뜬구 한번 외쳐주시죠.
7: 삼삼산 삼산.
8: 다시.
9: 저희가 국악하면 이상 상상극 이상 해볼게요. 국악
10: 이상
9: 상상극
10: 이상.
9: 안녕하세요, 국악 이상입니다.

0: 궁금한 게 우리 팀의 강점을 뽑자면 어떤 게 있습니까?
1: 아, 저희는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긍정적인 사고가 네. 저희 팀의 강점입니다.
2: 아, 긍정적인 사고?
1: 네.
2: 아, 그러면 단점은 뭡니까?
1: 긍정적인 사고가 단점입니다.
0: 지금 보니까 우리 팀의 강점이 강한 응징력 있는 사운드다. 예, 무슨 뜻입니까?
3: 저희 연주하는 사운드가 여섯 명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좀 강한 파괴력 있는 사운드를 자랑한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우리 팀의 레전드 무대가 있다 하셨는데 그 레전드 무대가 어떤 무대였어요?
3: 너목보에서 나왔던 제시의 그 눈누나 편곡해서 불렀을 때가
4: 햇살 난 눈누나

0: 음악에서도 또 에너지가 빵빵 느껴지기도 하고
1: 보컬분의 에너지가 조금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2: 강희경님의 팀은 첫 번째입니다. 여기 앉아주시면 되고
3: 필파트 화이팅!
4: 이동준님

0: 일단 이상팀이랑 경지팀 이 두 팀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베테랑들이라서 약간 그래야 우리가 승산이 좀 있지 않을까.
1: 삼산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삼산이랑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그게 애매하게 뒤섞이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떨어진다면 삼산이 떨어져야 저희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0: 연세는 어때요?
1: 9살이요.
0: 아, 친구.
1: 빠르면 91년생인데.
0: 아, 네네.
1: 친구.
0: 아.
1: 오.

0: 장을 살살
1: 미션 안내. 소리하우스 입성을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트레이닝이 시작됩니다.
2: 합숙 2일차 첫 트레이닝은 프로듀싱 작곡과 보컬 수업이 진행됩니다.
3: 각 트레이너가 선정한 상위 팀은 다음날 특별한 베네핏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다음날 특별한 베네핏이 있다는데 그게 이제
0: 베네핏이 있다고요?
1: 트레이너가 선정한

0: 네, 수업 잘 들으면 떡 하나 더 준다 이거. 오.
1: 못 잡았는데 오늘.
2: 내일도 순위가 있다는 거. 아.
3: 매일 매일 경쟁을 네. 시키려고
2: 그런 거죠.
4: 트레이닝이라 이게 배움 끝이 없어요.

0: 앉아 계셔.
1: 저렇게 옆에서 보고 와 안녕하세요.
2: 오. 오.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1: 술라도 칠까요? 네. 안녕하세요.
3: 들어가자마자 놀래서 뭐 오오만 하고 너무 이게 유명하시고 이게 잘하시는 분이 이게 앞에 서 계시니까 제가 막 제 마음대로 막 섣불리 막 못하겠는 거예요.
5: 제가 생각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셔가지고 되게 놀랐고 그리고 큰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1: 다른 때보다 오늘이 제일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6: 네, 반갑습니다. 네, 음악은 미리 다 들어봤어요. 다들 개성이 너무 있고 그래서 오늘 실제 라이브로 듣고 싶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지금 왔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할게요.
1: 감사합니다. 네.
7: 기대와 무서움이 있었어요. 너무 신나라면 어떡하지?
1: 노래할 때 편하게.
6: 작곡 의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7: 네, 작곡 의도는 우암 송시라 선생님의 시죠. 청산도 절로절로라는 시를 인용해서 만들어졌고요. 블루지한 코드 진행을 사용해서 재치 있게 만들어봤습니다.
8: 얼마나 긴장될까?
9: 이 곡은 풍년의 어른이라는 곡이에요. 네. 해남에서 농사 지을 때 부르던 그 들소리 노동요가 있어요. 우리가 풍년이 왔을 때의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면 되게 마음씨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6: 그러면 노동요를 실제로 부르신 어르신들 네.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9: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동영상에 있는 거를 좀 따가지고 좀 편집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아쉽게도 음질이 되게 안 좋게 녹음된 것밖에 없어서 조금 막 EQ 아무리 해봐도 조금 어렵긴 했어요.
6: 제가 해드릴게요.
9: 아, 감사합니다.
6: 어쨌든 네. 예, 기대.
9: 그런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네.

0: 굉장히 좋은데?
1: 어? 싱글 인도를 졸라 포커트리 있네. 엄청 유명해. 엄청 유명해.
2: 콩스.
1: 와.
2: 와.
1: 와. 놀치기라며. 진짜 미쳤어요.
3: 저는 가수 신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0: 일단은 만나 뵙기 전에 이런저런 음악도 좀 들어보고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왔어요. 보컬적으로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어택 포인트가 다 다르잖아요. 리듬이 제일 중요해요. 리듬이 잘 들려야 되는데 이게 세 분이서 입이 안 맞으니까 되게 생각 고민을 많이 해서 가사를 넣으신 것 같은데 그게 좀 안 들려요. 그게 너무 아쉽잖아요. 좀 천천히 세 분이서 이 정도 박자로 좀 맞춰서 잡아 골라 싸게 새 신발이 싹 구려 잡아 골라 싸게 새 신발이
1: 뭐 노래나 이런 것들을 좀 이게 트레이닝이 받는다면 그냥 하염없이 좋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0: 박자로 한번 해볼까요?
2: 네.
0: 원, 투, 쓰리, 포.
3: 잡아 골라 싸게 새 신발이 싹 구려 잡아 골라 싸게 새 신발이 싸.
0: 조금 더 잡아 골라 싸게 게 약간 게 이렇게 해볼까요? 원, 투, 쓰리, 포.
3: 잡아 골라 싸게 새 신발이 싹 구려자.
0: 그 구려도 한번 찍을까요? 어떤 느낌이냐면 잡아 골라 싸게 새 신발이 싹 구려잡아 이렇게 구려잡아 이런 거 약간 드드더더 이렇게.
4: 게스 이렇게 해서 뒤에 밴딩.
0: 해볼까요? 원, 투, 쓰리, 포.
3: 잡아 골라 싸게 새 신발이 싹 구려잡아 골라 싸게 새 신발이 싸.
0: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5: 실기 실습 이후로 제일 떨었어.
6: 소리 좋네요.
7: 또 굉장히 좋은데?
6: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8: 다행이다. 네. 감사합니다.
6: 보컬의 매력이 확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또 듣고 싶네요.
8: 진짜요?
6: 네.
8: 한번 해드릴까요?
6: 한번 보여주세요.
8: 감사합니다.

0: 그 부분이 특히 좋네요.
1: 아, 감사합니다. 네.
2: 잘한다.
0: 네, 진짜 잘하네. 네. 네. 정가의 보컬 특성을 좀 더 많이 살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지금 손을 다 쓰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고개라도
1: 이렇게라도
0: 럭키 럭키 이렇게 고개라도 뭔가 좀 그 군무를 만들면 이 후렴구가 그래도 조금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 너무 준비를 많이 잘 해왔더라고요.
4: 곡꾸리 분리 팀이 좀 견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속도다 보니까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유심히 들어오면은 어떤 걸 하고 계시구나 했는데 또 막상 무대에서는 완전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0: 이 느낌 그대로 시청자분들이 느낄 수 있으면 음향적으로 네.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쉽지가 않죠.
1: 네. 네.
0: 그러려면 이제 좀 중음대 악기가 제 생각에는 기타로 스트럭 정도 그냥 짠, 짠, 요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듣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1: 저희가 네. 일렉 기타도 가져오고 클래식 기타도 가져오고 통기타도 가져왔는데요.
0: 통기타가 좋아요.
1: 네. 네.
5: 저렇게 많은 고민을 이제 선생님 만나면 나는 뭘 물어봐야지 하고 적어왔던 모양이에요.
6: 해야 절로
1: 열시고

0: 큰일 났다.
1: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좀 발상이 좀 신선하고 독특하고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0: 지금 여기 연습하러 나온 건가요, 혹시?
1: 아니죠.
0: 근데 지금 앙상블이 전혀 안 되잖아요, 반주랑. 네. 본인이 노래하는 파트에 네. 좀 이렇게 자신감이 좀 없다 그러나? 그래야 네. 되나? 좀 힘도 좀 적은 것 같고.
1: 사람을 심으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아니? 시들하고 피곤한 어른이 된단다.
0: 지금 너무 소극적이니까 네. 보는 사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제3자가 돼서 내 음악을 바라봐 보면 어떨까? 벽실을 심으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아니? 이런 부분은
1: 벽실을 심으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아니?
0: 그냥 랩이나 훅 같이 좀 더 세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나레이션도 아니고 이건 나레이션도 아니고 이건 나레이션도 아니고 랩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멜로디 부분도 반주가 나오고 가만히 있는 무대는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2: 그냥 제가 뭔가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커가지고 그게 좀 많이 남았고 윤일상 쌤이 계속 약간 이게 기록으로 남는다고 약간 막 이런 말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나치쳐가는 순간이 아니고 다 기록에 남는 거니까 지금 연습하러 올라오신 거 아니잖아요? 라고 했을 때 약간 오 그렇죠 약간 뺨 맞은 느낌? 약간 정신 차리라고 누가 약간 오 그렇지 경연이지? 열심히 해야겠다. 그분이 활동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부터 그분은 저를 잘 모르겠지만 되게 관심 있게 지켜봤던 아티스트거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작업을 하시는 분이었고 또 연주와 노래를 꽤나 잘 하시는구나 그리고 프로듀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면에서 되게 존경해왔던 아티스트인데 좀 다 보여주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0: 일단 목이 좀 안 좋으신가요? 목이 상태가 원래 그러세요?
1: 가사가 어제 바뀌었거든요. 어제 바뀌었는데 이제 어감이랑 이런 걸 좀 묻혀 보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새벽까지 계속.
0: 예. 알겠습니다.

0: 지금 약간 고민이 되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뭐 컨디션이 좀 좋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얼마나 좋을까
0: 한 다음에
1: 마주보며 행복했던 시간들
0: 뭐 이런 식으로 네. 왔다 갔다 루바토로 좀 비트를 왔다 갔다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멜로디를 너무 정확하게 딱 가지고 가면 오히려 그 현님의 매력이 좀 덜 사는 느낌이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에너지를 더 쓰시는 게 더 잘 어울리시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셋, 넷!

0: 처음에는 지금보다는 좀 감정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의 감정의 느낌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친구하고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있잖아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데가 되는데 전화해서 울기부터 하면 아 어떡하지가 되거든요. 조금 감정적으로 그냥 더 담담하고 그래서 밴딩도
1: 그때로 돌아가면 얼마
0: 이런 식으로 어때요? 팀원으로서
2: 좋습니다.
3: 내년이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정체되면 어떡하지?
4: 또 여러 가지 좀 도전들을 하면서 뭐 랩도 섞어보고 발라드도 해보고 아예 전통적인 좀 느낌을 좀 더 강조해서도 해보고 아예 좀 락밴드 같은 느낌으로 샤팅 있게도 해보고.

0: 정말 제일 좋았던 점은 다섯 팀 모두 다 색깔이 다르고 굉장히 다채로운 음악들을 다섯 곡이나 들어서 대중음악을 하는 저로서는 앞으로의 음악에 도전이 되기도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1등으로 했어요.
1: 훨씬 두껍게 나온다는 느낌 들었어요.
2: 네, 훨씬 나려서 괜찮아.
1: 그 코멘트 받고 점점점 할 때마다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나는 네. 좋은 느낌이었거든. 그리고 어디 강조할 건지 그리고 어디 약하게 할 건지 이거를 좀 만들자고. 이거 진짜 네. 계속
3: 플로우를 계속.
1: 우리는 그거 계속 만들고.
4: 빰빰빰빰빰. 네 마디 후에는 그다음에 8비트가 들어가는 거.
5: 한 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끌어서 할 수 있는 거.
6: 아우트로는 벌스를 한 번 더 하고 제가 뻗는 부분 소름 구간을 코러스에 넣겠다는 거.
7: 라이브로 해보고. 그러고서 사운드가 안 나오면 이제 베이스를 이렇게 네, 한번 겹쳐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것도 해보고.

0: 뭐해, girl?
1: 나? 누워있어.
0: 나 오늘, 그첫 번째 오전에 했었거든? 누가 오실까 생각하고 갔는데, 윤일상님.
1: 헐, 대박.
0: 그 윤일상 선생님 얼굴 보고 1차 멘탈 나가고, 무대에 마이크 세팅돼 있는 거 보고, 2차 멘탈 나가고, 근데 내가 첫 번째인 거야. 그래서 3차 멘탈 나왔어. 어떻게 생각해? 그렇지. 확실히 다른 팀들이 팀이니까 합을 맞춰서 와야 되긴 하잖아. 되게 잘 합을 맞춰서 온 거야. 근데 나만 약간 엥? 엥? 엥?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아?
1: 아니, 기죽지는 마. 근데 그런다고 네가 팀원을 가질 수 있어? 아니잖아.
0: 뭔 소리야? 진짜 그래서 못했어.
1: 그 들었어?
0: 아마 내 신속병이 제일 길었던 것 같거든.
1: 그래?
0: 근데 그게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호평이었어.
1: 호평이 전부가 아니야.
0: 아, 근데 오늘은 좀 전부였어. 근데 뭔가 그래서 좀 되게 정신 차려진 건 있어.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0: 아니 제가 지금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왜 안 좋냐면은 평가를 너무 좋게 받아서 기분이 안 좋아.
1: 나도 그런 느낌.
0: 그 다음 평가가 된다. 안 좋아지면
1: 맞아.
0: 우리가 실망을 해. 근데 절대 그러지 말자고.
1: 그러니까 기대처럼 잘했다였으면 좋겠어. 네, 근데 지금 조금 나도 예민해.
0: 내일 또 체력적으로 우리가 좀 힘들거나 그러면은 뭔가 바뀌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 봐 좀 불안해서 예민해.
1: 우리 만약에 그러면 싸우자 얘들아.
0: 차라리 욕을 해 그냥 틀리지 말고.
2: 해도 돼?
0: 대표로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실. 왜냐면은 뒷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뭐든 끝까지 해내는 게 중요한 거지. 처음에 뭐 다들 열심히 하니까요. 저희의 목표는 체력을 안배를 잘해서 끝까지 지금 이 텐션을 유지하는 겁니다.
1: 이상팀한테 코멘트 하시는 거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하긴 했는데 결국은 앙상블이다 이거.
0: 맞아. 그걸 보여줘야 되는 땐 것 같아. 이번 주 금요일은.
3: 근데 이상팀이 확실히 좀 경력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무대 매너, 퍼포먼스 이쪽 굉장히 잘하더라고.
0: 근데 그게 또 하나의 독이 될 수 있어. 나는 그 팀 오래 봐왔었잖아.

0: 좀 정신이 없어요. 그 왜 정신이 없냐면 주제부가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게 아니고 신난다 좋다라는 느낌보다 조금 복잡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예를 들면 솔로 파트에 건반을 솔로로 할 건지 태평소를 솔로로 할 건지 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주제부가 없이 그냥 벌스만 가득한 것 같아요.
1: 어떤 뭐 액션도 좋고 그런 펑키한 리듬 갖고 가는 거 다 좋은데 뭔가 조금 번잡하다, 뭔가 이렇게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없다, 타악기도 조금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조금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윤 프로듀서님은 이런 부분을 다 짚어내주셨더라고요.
2: 확실히 이상 밴드의 색이 되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장점이자 어쩌면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0: 우열을 가리기가 좀 힘들 정도로 일단은 대중성으로 보면 이상밴드가 가장 대중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한테 그냥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어떤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복잡한 거 음악적으로 그 부분만 뭐 보강한다면 다음 순서가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0: 가수가 나왔습니다.
1: 다음.
0: 저 올라가세요.
2: 야, 잠깐만.
3: 이 당황한 냠냠이. 오.
4: 자, 이겠습니다. NFP 안내. 합숙 2일차 트레이너 심사 중이 1위를 차지한 출입밴드 출발! 자, 지금부터 주어진 자유시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연습, 취침, 휴식, 숙소 이탈 모두 가능합니다!
5: 얼떨떨합니다.
6: 이제 불안합니다.
5: 이러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6: 오늘에서 만약에 이제 1등을 뽑자면 출입 밴드입니다.
7: 낚였어요 혹시?
8: 네 개.
7: 네 개면
6: 멤버 전체가 연희 전공이에요?
5: 네 맞습니다.
6: 엄청 신나게 노시겠네.
9: 연희 점추리. 연희 점추리가 저희랑 약간 비슷하게 약간 풍

0: 동물도 하면서 노래도 하면서 요즘에 이제 조금 활동 많이 하는 그런 팀이라 가지고요.
1: 어떻게 곡을 어떻게 쓰게 됐어요?
2: 공산탈춤에 네. 심장수가 등장을 합니다. 신발장수. 네. 그게 사실은 그 동음이의어로 이제 아, 진짜
1: 오케이,
2: 신이다.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 아, 진짜 신이다. 네네네.라고 해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 아,
1: 그 내 신념을 팔겠다는 의미.
2: 네, 신념을 파는 거 너무 쉽고 그냥 요거 새 신발 신으면 돼. 이거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 동안에 그 믿음이 쉽게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같았어가지고.
1: 근데 그걸 조롱이라는 의미를 느껴줘야 되잖아요.
2: 가사 내용들의 이제 앞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잡아 잡아 골라, 싸게 싸게 골라.
1: 시장 바닥에서 이렇게.
2: 네, 시장 바닥에서 네. 들리는 그 소리들을 착안을 했어요. 그래서 흥분시키는 이 그런 사운드들이 모이면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그 무거운 건 줄 알았지만 굉장히 쉽게 쉽게 거래될 수 있고 쉽게 팔릴 수 있는 것들의 것 아니냐.
1: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좋은 곡을 편곡해서 연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싶은 내용을 만들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작곡이 제일 어렵고 저희가 하는 음악이 과연 사람들한테 먹힐까.

0: 사람들한테 먹힐까? 사람들도 좋아해 줄까?
1: 엄청 좋아졌네요, 진짜. 영상에서도 솔직히 좋았습니다. 워낙 완벽해서 뭐 첨언할 게 많지는 않지만 발냄새 나오는 파트. 거기에 반주를 그것보다는 약간 좀 분위기를 좀 완전 전환할 수 있는 약간 뭐 신비한 느낌으로 좀 예,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악기가 딱 나올 때는 조금 더 그랜드해졌으면 좋겠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뭐 굉장히 넉넉히 잘 봤습니다.
2: 더 뭔가 더 아직 다 안 보여준 것 같아요.
3: 완성형 작품이 아닌데 거기에 이제 합이 계속 맞아가면 맞아갈수록 점점 더 멋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겠다.
1: 여기 이런 신발할 때 이 네. 신발도 합창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4: 네, 알겠습니다.
1: 여기. 네. 혼자 하니까 약간 좀 빈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음악이 전환이 되니까 예. 신발할 때 신발 같이 딱 해주면은 뭐 그런 의도로 쓴 거 같아요.
4: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출입밴드는 실험성과 그리고 또 독창성 그리고 또 음악을 대하는 진정성 물론 모든 밴드가 다 진정성이 있겠지만 가슴에 박히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출입밴드가 전반적으로 구성도 잘 잡았던 것 같고 그리고 밴드가 이제 음악적으로 발전을 해나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궁금해질 정도로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좋은 팀이고 음악적인 팀이라서 네, 좋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완성형에 있는 팀도 있겠지만 어떤 팀 같은 경우는 아, 저 단점이 곧 수정이 될까? 처음부터 뭔가가 좀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팀도 솔직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제가 그 바랬던 부분은 다 코멧들 다 했었고 나머지는 그들의 몫이죠 뭐.

0: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 이 팀 계속 강해지고 있다.
2: 이상은 이상이구나.
3: 이분 피지컬이 돼.
1: 이제 드라마가 시작됐거든요.

구중 궁궐이라고 해도 확실히 여인의 공간은 분위기가 한결 정겹습니다. 왕비가 거처하던 내전의 중심 공간 교태전.

평생을 궐 안에서 지내야 했던 왕비를 위해 특별히 만든 교태전의 후원인 아미산. 육각면에 상서로운 무늬를 넣어 후원의 장식 효과까지 겸비한 교태전의 아미산 굴뚝. 대비가 거쳐하던 자경전.

0: 왕비가 산책을 하거나 사색을 하던 후원까지. 아기자기한 벽돌 장식과 무늬, 소박한 정원을 꾸며서 만 백성의 어머니라는 무게를 덜어주고자 했던 게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1: 문화는 흐르고 문화로 사람과 국가는 연결되고 문화로 함께 성장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한 한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산업 연계를 지원하고 해외 문화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를 매개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그 현장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함께합니다.
2: 이리 혼노라 업고 놀자
3: 마주 보고 있어
4: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5: 김준수 선생님.
4: 선생님, 아 선생님 되셨었는데.
6: 어젯밤 꿈졌으니 인맥에서
7: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4: 욕심 나는데요?

0: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과 함께하는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1: 국립전통예술중학교만의 분위기가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2: 한마디로 말하면 좀 시끄럽지만 에너지가 넘칩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불맛이죠.
1: 칼맛이죠.
2: 아니 맛은 손맛이죠.
3: 손보고 가세.
4: 손 씻기, 보관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다혈하기, 세척 소독하기.
5: 식중독 예방수칙은 안전을 지킵니다.

네, 경쾌한 경기 미녀로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악 한마당 고민정입니다. 계속되는 더위로 몸과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기 쉬운 때죠. 이럴 때 흥겨운 우리 소리를 듣는다면 일상의 활력을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나는 우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 남도 작가 보렴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보렴은 보시 염불의 줄임말입니다. 나라와 각 가정에 이르기까지 좋은 일이 생기길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박예리 씨와 젊은 소리꾼들이 그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민요와 더불어서 우리 음악 가운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하면 아마 판소리를 떠올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판소리는 특유의 해악과 신명이 더해져서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죠. 이 소리꾼 혼자서 노래와 이야기, 게다가 연기까지 더해서 보는 즐거움, 듣는 즐거움을 참 많이 주는 우리 음악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판소리를 만나볼까 하는데요. 기품 있고 우아한 성음으로 우리 소리의 멋을 전하고 계신 성창순 명창의 무대입니다. 평생 소리길을 걸어오신 그 오랜 연륜이 묻어나는 무대인데요.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로 성창순 명창의 무대 열어보겠습니다.
1: 그때의 희망어
2: 얼씨고
1: 분부어시되 그 봉사 거주를 묻고 처자가 있는가 물어보아라.
2: 제
1: 신봉사 처자 말을

갑니다. 네. 소명이 사옥기는 황주 도화동이 호토없고 성령은 심학교요 을충년 청월 따르 성부경으로 상처

다니면서 동냥 처서로도 매겨 개우 길런데요. 15세가 되었는데 효행이 출천하

끝머리를 끌어주어 제마음 우지 말 듣고 산호 주름을 갇혀버리고 부손발 우르르르르르르 부채를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깜짝 놀래 아버지라니 누가 날들 아버지 에이?

0: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뭘 꾸느냐? 죽고 없는 애딸 청이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왜 딸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어디 내 딸 좀 보자? 어디?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아이고 답답해 나. 두 눈을 금적금적금적금적 하더니 말은 눈을 번쩍 떴구나.
1: 아이고 아이고
0: 이것이 뭐더 부처님은 도술이었다.
1: 다
0: 신봉사 눈 뜬 김에 수천 명 봉사들도 그 훈짐에 모두 눈을 따라서 뜨는데 이런 과학이 없던가 보더라. 만자맹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 타면 세갈무 뛰는 소리라 쫙쫙.

0: 동안 큰 잔치에 먼저 나와 잡녀하오. 내려간 배인들도 저희 집에서 눈을 뜨고 미처 당도 못하매 중노에서 눈을 뜨고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서서 뜨고 앉아 뜨고 싫어 없이 뜨고 어이 없이 뜨고 화내다 뜨고 울다 뜨고 웃다 뜨고 또 폰을 하고 뜨고
1: 얼씨
0: 시원히 뜨고 앉아 노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졸다 폰
1: 얼씨
0: 지흙은

악명 천지가 되었구나.

0: 네, 다채로운 우리 소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흥겨우신가요?
1: 네.
0: 네. 민요는 우리의 삶이 담긴 가사와 그리고 경쾌한 가락이 흥과 신명을 전해주는데요. 또 지역에 따라서 창법과 선율이 달라서 다채로운 멋을 전해주죠. 경기 민요는 맑고 깨끗한 소리로, 또 남도 민요는 구성지고 힘있는 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표적인 경기 민요와 남도 민요를 만나볼까 합니다. 지역별 민요의 멋을 생각하시면서 비교해가면서 들으시면 훨씬 깊은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 열어주십시오.

0: 오늘 국악 한마당은 신명나는 우리 소리를 만나봤습니다. 즐거우셨나요?
1: 네.
0: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장단에 맞춰 노래도 따라 부르고 또 추임새도 넣다 보니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시원한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아, 벌써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흐르죠? 네. 이번 무대는 바다의 시원한 풍경이 떠오르는 무대입니다. 남도 뱃노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마지막 무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꾼에게 고수가 있다면 소목장에게는 주석장이 있습니다. 실과 바늘처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주석장은 황동이나 백동으로 목가구나 건물에 사용할 경첩이나 금속 장식을 만드는 장인을 말합니다. 그 과정의 시작은 뜨거운 불과의 사투. 부리와 아연을 함께 녹여 황동을 만든 다음 망치로 두드려 얇은 판으로 만듭니다.

영어로 도려냅니다. 단단한 쇠를 펼치고 무늬 새기고 도려내는 손길이 마치 종이를 만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집게로 조각을 떼어낸 다음 줄로 가장자리를 다듬어 외경을 완성합니다.

날이 무딘 조이정으로 문양을 새긴 후에 구멍이 뚫린 공근정으로 여백을 메운 다음 경첩을 만들 부분을 봉의 지름을 고려해 널정으로 표시하고 각정으로 따내서 분리합니다. 잘려진 모서리를 먼저 깎은 후 밀어 두드려 경첩코를 만든 다음 두 개의 경첩코를 겹치고 그 사이에 경첩봉을 밀어넣어 완성합니다.

0: 목가구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장인의 땀과 수없이 반복되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1: 이리 혼노라 업고 놀자
2: 마주 포
3: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4: 김준수 선생님.
3: 선생님, 아 선생님 왔었는데.
5: 어젯밤 꿈졌으니 힘내게서.
4: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3: 욕심 나는데요?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찾아오는 저희 문화인 공감 외에도 일상의 문화를 더해주는 날이 있죠.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올해 4월부터는 문화가 일상에 깊이 스며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화 요일로 확대를 했는데요. 국악방송에서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국악방송 어린이 방송국 체험 프로그램 덩덕쿵 놀이터 준비했는데요. 국악방송의 덩덕쿵 놀이터는 우리 음악과 국악기를 가까이에서 만나보고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방송국을 관람하며 방송 제작 과정까지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5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색동 유치원 어린이들이 덩덕쿵 놀이터에 참여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국악방송을 탐험하고 갔다는데요. 우리 음악과 방송국 현장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덩덕쿵 놀이터로 함께 떠나볼까요?
1: 매달 마지막 수요일 국악방송에서 놀아볼까요? 국악기도 가까이에서 만나보고 방송국 직원도 되어볼 수 있어요. 국악방송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을 만나다.

0: 지난 5월 마지막 주 수요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새똥 유치원 어린이들이 국악 방송을 찾았습니다.
1: 자, 승원이 앞으로.
2: 반갑습니다, 여러분.
0: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열리는 국악방송의 어린이 방송국 체험 프로그램 덩덕쿵 놀이터를 찾아온 건데요. 덩덕쿵 놀이터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3: 아이들이 우리 국악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국악방송이 어떤 곳인지 직접 둘러보기도 하고 방송과 국악을 함께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음악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획하게 됐습니다.
0: 덩덕쿵 놀이터는 문화 요일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면서 만들어진 체험 행사입니다. 6-7세의 어린이들이 가까이에서 우리 음악을 감상하며 직접 국악기도 만져볼 수 있고요. 쉽게 접할 수 없는 방송국을 견학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놀이터에서 열린 국악 체험. 가야금 연주자 강다연이 1일 선생님으로 등장해 가야금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요.
4: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국악기 뭐 있어요? 유치원에서 배운 거 있다고 선생님이 들고 왔는데.
5: 장구.
4: 어, 맞아요. 장구.
5: 13개.
4: 보다 좀 더 적게.
5: 12개.
4: 정답이에요. 12줄이에요. 가야금은.
0: 먼저 가야금의 역사와 특징을 배우며 가야금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4: 이렇게 줄을 받치고 있는 이 나무 같은 게 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안족이에요. 왜 안족이냐면 기러기라는 새의 발을 닮았다고 해서 안족이라는 이름을 옛날 사람들이 붙여줬대요. 그래서 가야금은 이렇게 나무로 만든 큰 통에 줄을 올리고 안족으로 줄을 지탱해서 만든 우리나라의 현악기입니다.
0: 자, 이제 가야금을 가까이에서 만나볼까요? 평소 접하기 어려운 가야금을 만져보며 어떤 소리가 나는지 배우고요. 전통 가야금인 12현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민요, 아리랑도 감상해봅니다.
4: 어때요, 여러분?

0: 이어서 25현 가야금을 만날 시간. 25현 가야금은 전통 12현 가야금을 서양 음계에 맞춰 연주할 수 있게 개량한 현대의 국악기인데요.
1: 25줄이에요. 엄청 많죠? 재밌는 노래를 연주를 하려면 줄이 더 많아져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줄 개수를 늘리고 악기 크기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악기를 새로 만들었어요.
0: 멜로디에 흥이 난 아이들 벌떡 일어나 춤추며 기쁨을 표현하는데요.
2: 어떤 게 재밌었어요?
3: 소리도 좋았어요.
2: 소리가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3: 네.
2: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3: 가야금, 가야금, 바나나
2: 바나나 차차가 제일 재밌었어요?
4: 요즘 아이들은 좀 자극적인 콘텐츠 위주의 활동을 하지 문화 위주의 활동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악을 쉽게 접하기 힘들고 더군다나 국악기는 더욱더 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까이 현장에서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악 체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0: 색동 유치원 아이들이 찾아간 다음 놀이터는 바로 국악방송 영상 스튜디오입니다.
5: 저희가 여기는 방송 촬영하는 곳이에요. 방송.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TV로 나오는 그 화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경험해볼 장소예요. 방송을 제작하는 곳이에요.
0: 여기에선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누가 만드는지 배우는데요. 방송 제작 과정과 직업 세계를 탐구하고

0: 며 아이들의 호기심을 극대화했습니다.
1: 스튜디오 방석 장비들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작동시키시는 분. 기술 감독님.
2: 안녕하세요. 네,
1: 기술 감독님. 안녕하세요.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기술 감독님.
0: 이번엔 텔레비전 안으로 들어가 볼 시간. 카메라 앞에 앉아 직접 마이크를 들고 진행자가 된 듯 말해보기도 하는데요.
3: 저는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원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1: 아이고, 잘했어요. 텔레비전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과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참여하면서 방송이 그렇게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놀이처럼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0: 기념 촬영도 잊지 말아야겠죠? 설렘 가득한 얼굴로 찰칵 특별한 추억도 남깁니다. 국악방송에서 신나고 풍성한 하루를 보낸 어린이들,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4: 그게 재밌었어요.
5: 또 아이들이 또 가야금을 접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또 아이들이 직접 가까이서 관찰하고 또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아이들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6: 오늘 보니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도 너무 뿌듯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가지고 오늘을 시작으로 12월 달까지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처럼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방송 체험, 국악 체험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0: 웃음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국악방송 방송국 체험, 덩덕쿵 놀이터. 국악기 체험, 그리고 방송 체험과 함께한 즐거운 추억이 어린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랍니다.
7: 서우손 내려주세요. 꽃바지.
8: 네, 초롱초롱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가야금도 만져보고 또 신명나는 가야금 연주에 춤추는 모습까지 보기 좋네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을 텐데요. 그리고 바로 이 자리죠. 국악체험에 이어 문화인 공감 스튜디오를 방문해 직접 TV에 출연해보는 시간도 가져봤는데요. 아이들의 자신감과 표현력을 키울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체험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국악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국악방송의 덩덕쿵 놀이터. 올해 12월 말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만날 수 있으니까요. 국악방송만의 덩덕쿵 놀이터에서 한층 더 풍성한 문화가 있는 날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요. 무더위가 정말 성큼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 피서 계획 세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시원한 바다나 계곡도 물론 좋지만 오늘은 음악으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특별한 축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국립극장의 대표 여름 음악 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입니다. 올해는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 예술 감독을 맡았고요. 또 차세대 소리꾼 유태평양이 역대 최연소 음악 감독을 맡아 전통과 대중의 경계를 허무는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 10일 여우락 페스티벌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쇼케이스와 기자간담회가 열렸다고 해서 문화인 공감도 발빠르게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는 강산의 선우정아, 하림, 립제이 등 대중예술가들과 김수인, 구이임, 서희철 가단 등 전통 기반 예술가들이 만나 다채로운 공연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 여름 우리 음악의 바다로 풍덩 뛰어들 준비 되셨을까요? 국악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문 여우락 페스티벌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9: 여우락 페스티벌 올여름 우리 음악의 바다로 풍덩 2026 여우락 페스티벌. 나만의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12개 특별한 우리 음악. 전통을 지키고 미래를 상상하는 무대.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무더운 여름 도심 한복판에서 음악으로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국립극장의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인데요. 여우락 페스티벌은 2010년 시작해 올해로 17회를 맞이했는데요. 누적 관객 수 8만 8천여 명, 평균 객석 점유율 90%를 기록한 대한민국 대표 국악축제입니다. 여우락 페스티벌은 7월 3일 개막해 오는 25일까지 국립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공연에 앞서 지난 6월 10일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올해 예술감독은 밴드 불독맨션의 멤버이자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 음악감독은 국립창극단 출신 소리꾼 유태평양이 맡았습니다.
7: 대중음악가가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감독을 맡은 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국악방송에서 라디오 진행하고 또 국악이 가미된 그런 크로스오버 곡들을 발표하면서 국악에 점점 눈을 뜨게 되었고요. 제가 국악을 전혀 모르다가 조금씩 조금씩 알아갈 때 재미를 느꼈던 것 같은 그런 국악의 맛을 좀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올해의 페스티벌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이라는 키워드로 출발해서 이렇게 12개의 공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9: 올해는 개폐막작을 포함해 총 12개의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어떤 아티스트들이 참여했을까요? 개막작은 예술감독 이한철이 이끄는 마침내 미녀로 지난 3일과 4일 화려한 막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록 가수 강산해와 소리꾼 정보건은 익숙함과 새로움의 물꼬를 튼다는 의미로 물꼬라고 이름을 지었다죠. 이번 여우락에서 최초로 판소리에 도전했다는 가수 강산해. 락커가 부르는 판소리 들어볼까요?

0: 우리가 흔히 장르적으로 뭐 대중가요다, 국악이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저는 간판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본질적으로는 음악이니까 물고라는 게 결국 이렇게 우리 물길이 터져야지 말이에요. 잘 흘러진 논에 이렇게 작물이 잘 자라듯이, 그러니까 본질적인 음악적으로 장르에 상관없이 한번 뭐 풍도 느껴보고 교류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1: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와 가야금 연주자 최재해가 만난 원의 노래부터 스트리트 댄스와 전통음악이 함께하는 립제이, 유희, 박동석의 몽중유희, 양금 연주자 윤은아의 동양고주파와 소리꾼 최예림이 만난 악어떼, 정글숲을 지나서, 그리고 국악계의 젊고 유쾌한 에너지 삼상과 서희철 가단의 여기 우리 MG가 있다까지 올해도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집니다.
2: 제가 추구 있는 스트릿 댄스, 그리고 우리 유희팀, 그런 연희자들이 하는 움직임, 그리고 박동석 감독님이 이렇게 계속 만드시는 그 음악의 새로움이 뭐랄까, 어떤 해방감? 우리나라의 어떤 흥과 한을 계속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그런 정신이랑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꿈에서 버리는 현대적 굿판 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몽중유희고요. 아마 여태까지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경험하셨던 것 중에 가장 시각적으로 좀 많이 즐겁지 않으실까.
1: 그리고 하림과 구이임이 함께 아리랑의 현재를 노래하는 먼 아리랑 파트 2. 안예은과 전통음악 그룹 상자루가 선보이는 죽음과 삶의 무대 사는 일. 판소리와 컨트리 음악 블루그래스가 어우러지는 컨트리 공방과 정윤영의 놀음도 준비되어 있고요. 작곡가 김백찬, 그리고 락밴드 김반장과 생기복 덕에 생기로운 장단 생활은 관객에게 새로운 울림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3: 저에게 그 여우락 페스티벌에 함께 하자는 제안은, 당신은 국악이라는 어떤 단어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뭐 그런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전쟁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들 힘들잖아요. 그 가운데 100년 전에 부른 아리랑이 무슨 얘기를 들려주지 않을까란 기대를 하고 있고요.
1: 7월 22일과 23일 만날 수 있는 장마에서는 국립창극단의 소리꾼 김수인과 블루스밴드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가 장맛빛 같은 우리 인생을 국악과 블루스로 풀어냈다는

0: 아, 나도 저 무대에 한번 올라서 정말 신명나게 한번 놀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회에, 너무 좋은 기회에 이번에 이제 함께 참여하게 돼서 정말 늘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노래 자체를 그 비의 분위기에 맞게 편곡을 하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블루스라는 장르와 국악이라는 장르의 가장 큰 공통점이 오음계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굉장히 잘 묻어나고 서로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입니다.
1: 올해 여우락 페스티벌 폐막작은 유태평양의 네, 다음 곡은요, 입니다. 이번 축제 화려한 막을 내리며 다음 무대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2: 저의 개인적인 인생의 어떤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저의 인생의 여정을 쭉 노래하고 마지막에 맞닥뜨린 우리의 미래, 그리고 저의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 여우락 페스티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꼭 와서 마지막 공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올여름 우리 음악의 바다에서 나만의 취향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음악 속에서 새로운 감각을 마주하는 제17회 여우락 페스티벌. 오는 7월 25일까지 국립극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3: 네, 매년 우리 음악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국립극장의 대표 여름 음악 축제 여우락 페스티벌. 올해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펼칠 다채로운 음악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김수인의 우리 소리와 블루스의 그루브가 세련되게 어우러지고, 강산의 판소리, 그리고 소리꾼 정복원이 부르는 로그막도 우리 음악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것처럼 아주 시원하고 강렬했습니다. 12개의 공연을 항해하듯 즐기면서 나만의 취향을 발견하는 시간,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은 오는 7월 25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과 달오름극장에서 계속되니까요. 전통음악 위에서 다시 태어난 대중적이면서도 실험적인 무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지난 7월 3일부터 국립극장 여름음악축제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이 출범을 했습니다. 올해는 대중음악 아티스트들과 만나 더 새롭고 아주 신비로운 무대를 펼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의 예술감독 이한철님, 그리고 음악감독 유태평양 씨를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4: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고요. 국악방송에서 매일 아침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호이 드린 햇살 진행자로 또 만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TV 시청자분들하고도 또 새롭게 만나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꾼 유태평양입니다. 이번에 2026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음악감독을 또 감사하게 맡게 되었습니다. 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이야,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 저희가 매년 여우락 페스티벌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올해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5: 감사합니다.
3: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아침에 라디오를 통해서 애청자분들과 만나고 계시잖아요. TV 출연 처음이신가요?
4: 국악방송 TV 알까기로.
3: 너무
6: 결과냐? 안녕!
4: 살포시 한번 출연했었는데요.
3: 네네네.
4: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고요.
3: 저도 그렇습니다.
4: 오늘은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아, 진짜 알까기 저도 갔었다가 아주 참패를 당했던.
4: 그러니까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3: 쉽지 않더라고요.
5: 저는 이겼습니다.
3: 아, 이겼어요? 아, 역시. 네. 유명진 했어요?
5: 네.
3: 지금
6: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승리.
4: 뭐래도 다 잘하셔요.

0: 진짜 너무 약간 사기캐라고 하잖아요. 말도 안 돼, 진짜. 예. 아니, 사실, 유태평양 씨는 또 국악방송과도 굉장히 남다른 인연도 있지만, 네. 저하고도 그렇기도 하고, 국악계 아이돌을 넘어, 이제 원래는 사실, 뭐 국악계 신동으로 불렸었는데 네. 이제는 아이돌로 불리다가 조금 새로운 수식어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진짜 제가 소개할 때마다 놀라는 게 뭐냐면 작창하죠, 뭐 예술 감독하죠, 공연하죠.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1: 맞아요, 진짜 다재다능하신 분이세요.
0: 국악계 뭐라고 해야 돼요? 베토벤, 마에스트로, 뭐 아무튼 새로운 별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아니. 사실은 이제 약간의 이별 소식도 있었잖아요.
2: 네.
0: 뭐 오랫동안 몸담았던 국립창극단을 떠났습니다.
2: 네.
0: 예. 어떤 계기였을까요?
2: 사실 이번 연도 초에 이제 네. 제가 퇴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0: 네.
2: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시도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옛날부터 꿈같이 네. 이렇게 제 머리 한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0: 네.
2: 딱 마침 또 10년 차, 이제 10년을 만으로 딱 채웠더라고요.
0: 오.
2: 그래서 10년을 채웠으니
0: 네.
2: 이제 다음 와. 10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0: 네.
2: 결심을 하고 딱 퇴단을 했거든요. 근데 딱 퇴단을 하고 나니까
0: 네.
2: 또 이게 운이 잘 맞았는지 또 여우락 쪽에서 또 열심히 10년 동안을 제가 살아서 뭔가 네. 이렇게 보상처럼 음악 감독직을
0: 네.
2: 이렇게 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딱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제작자의 길,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창작해보고 이런 길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퇴단을 했던 건데
0: 네.
2: 딱 그 기회가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감사하게 열심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1: 유태평양 네. 음악 감독님께서 좀 네. 자유롭게 활동해보고자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시간적인 공간
0: 네.
1: 그래서 퇴단을 하셨는데
0: 네.
1: 다시 그 공간을 국립극장에서
0: 제일 먼저
1: 일단 다 채웠어요.
0: 네. 제일 먼저 연락해서
2: 열심히 지금 출퇴근을 네. 하고 있고요.
0: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2: 거의 출퇴근을 하고 있죠. 왜냐면
0: 달라진 게 없네요.
2: 이제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거 하나라면 주차 등록이 이제 안 되어 있으니까
0: 아, 그래, 맞아.
2: 매번 이제 연락을 드려서 주차 등록을 해야 된다는
1: 네.
2: 거예요.
1: 네.
2: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여우락 페스티벌을 또 감사하게 맡게 되었는데 또 그 전에
0: 네.
2: 제가 효명이라는 창극단 신작 작품에서 또 작창 의뢰가 또 들어와가지고
0: 네.
2: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작창을 감사하게 또 맡게 돼가지고
0: 아니 그러니까
2: 국립창극단을 제가 거의 매일 아니, 왔다 갔다 무슨...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너무
0: 퇴단한 게 무색할 정도로
2: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0: 그리고
2: 그렇게.
0: 사실 뭐 태평양 씨도 그렇지만 우리 이한철 감독님께서도 어떻게 여우락 감독을 맡게 되셨는지 약간 의아하면서도 국악과 물론 국악 방송에서 라디오는 하고 네. 계시지만 완전 어떤 또 팝 음악을 하셨으니까 힘들진 않으실까 이런 걱정도 좀 됐거든요. 의뢰가 왔을 때 어떠셨어요?
1: 국악 방송이 저를 여우락 예술 감독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는 게요.
0: 저희가 만들어드린 거군요.
1: 네. 그 라디오 매일 2시간씩 진행하니까
0: 네.
1: 다채로운 국악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0: 네네.
1: 처음에는 그냥 진행자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무조건 듣게만 되는 그런 음악 중에 하나였는데
0: 네.
1: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고 어쩌면 제가 이제 국악을 알아간 지는 뭐 2, 3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0: 네.
1: 국악은 나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0: 네.
1: 너무 저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어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한 건 아니지만
0: 네.
1: 규명창이 되기 위해서
0: 네.
1: 정말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공연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0: 네.
1: 그러던 차에 이제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감독 제안을 받았는데
0: 네.
1: 처음에는 너무 겁났어요.
0: 그럴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사랑하게 된 무언가를 제가 더 껴안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 좀 하다가
0: 네.
1: 결론은 그거였어요. 저도 아직 국민인데 저 같은 시선에 많은 분들한테 좀 더 폭넓게 여우락 페스티벌을 알리는 그런 감독 역할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받아들였고
0: 네.
1: 대중음악하는 가수로서는 최초로
0: 그러니까요.
1: 예술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0: 그래서 더 처음에 제안이 왔을 때 놀라면서도 또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는
1: 네.
0: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1: 제 단짝 유태평양 음악감독님이 계시니까

0: 투탑이면 나갈 수 있다.
1: 아, 그래서 지금도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2: 그쯤 원래 감독님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죠? 예술 감독이자 음악 감독으로.
3: 매해마다 달랐던 것 매해 같아요.
2: 달랐어요?
3: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예술 감독님과 음악 감독을 이렇게 투 트랙으로 네. 네, 가는 걸로 결정이 됐던 것 같고. 네.
2: 정말 저는 이제 매년 여우락 페스티벌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아 올해는 또 어떻게 펼쳐지고 어떤 공연들이 구성될까 왜냐면 매년 놀라거든요. 예. 진짜 올해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7월 3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총 12개의 공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실험적이면서도 파격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줄 수 있을 만한 공연들이 펼쳐질 텐데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네. 공연들이 있을까요?
0: 올해는 대중음악하는 아티스트들과 국악인들의 조합,
2: 네.
0: 또 소리꾼과 작곡가의 조합,
2: 오.
0: 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는 댄서분과 또 연희하는 팀,
2: 그러니까요.
0: 네 그리고 AI 목소리, 그리고 또 약간 하우스 음악을 하는 국악인 출신의 뮤지션. 이게 한 공연에 다 담길 수 있단 말인가.
2: 네.
0: 저희도 놀라면서 네네. 그런 공연도 또 준비했고 그렇습니다.
2: 아니 보니까 뭐 선우정아 씨도 나오시고 네. 립제이 씨가 뭘 보여줄까도 너무 기대가
0: 그렇죠.
2: 되고요. 네. 또 뭐 동양고주파 이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는 국악인들도 있지만
0: 안예은 씨 상자루의 그 공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2: 네. 이야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섭외 전화를 또 감독님이 드릴 거잖아요.
0: 네.
2: 두 분께. 그래서 흔쾌히 다들 좋아요 하시던가요? 어때요?
0: 강산의 형님 같은 경우는 네. 진짜 빛의 속도로 내 할게.
2: 우와 고민도 없이
0: 내 할게 네 글자로 바로 답하셨고
2: 네.
0: 오히려 좀 기다리셨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강산의 형님을 떠올리게 된 건 평소에도 데뷔 시절부터 쭉 되짚어보면
2: 네.
0: 한국적인 정서의 맞아. 노래들을 많이 불렀고
2: 네.
0: 또 뭐 명태라든지 구팔알이랑 이런 노래들 맞아. 보면 국악기들도 많이 이미 쓰이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여우락에서 판 깔아드립니다. 오셔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경험했던 그 국악의 경험을 흠뻑 한번 느껴보십시오 했더니 지금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셨고 공연도 성황리에 잘 끝냈습니다.
2: 그럼 예술 감독님의 첫 번째 원픽이 강산의
0: 네.
2: 그리고 또 하림 씨.
0: 예.
2: 사실 하림 씨의 음악들은 뭐 약간 제3세계의 음악들도 선보여주고 하시기 때문에 국악과도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또 역시 친분으로.
0: 네. 하림 씨 근데 워낙 뭐 국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음악과도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2: 네.
0: 연주력과 송라이팅 실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2: 네.
0: 어떤 거든 시켜만 주십시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2: 그래서
0: 이번에 구임이라는 팀하고
2: 네.
0: 같이 예전에 먼 아리랑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여우락에서 공연으로.
2: 네.
0: 그거의 속편인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0: 네.
2: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정봉원 씨가
3: 네.
2: 이 자리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3: 네, 그렇군요.
2: 근데 이제 이번에 여우락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 우리 유태평양 씨가 나와라 해서 나가게 됐다는 제보를
3: 네.
2: 받았거든요.
3: 사실 뭐 예술 감독님께서도
2: 네.
3: 이제 섭외에 좀 난항을 겪으신 경험들도 있으셨지만
2: 네.
3: 저 또한 그 난항이 좀 있었거든요.
2: 근데
3: 그 중에 한 분이 사실 보건 씨였어요.
2: 왜요?
3: 이제 저랑 보건 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굉장히 두터웠고
2: 그쵸.
3: 또 친구기도 하고 동갑이고.
2: 아, 동갑이에요?
3: 네, 동갑이에요. 그래서 뭐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 사이인데
2: 네.
3: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섭외 요청을 했을 때 이제 저는 음악 감독으로서
2: 네.
3: 좀 섭외를 합니다. 좀
2: 네.
3: 나와주십시오.
2: 네.
3: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보건 씨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번에 결혼 준비를 또
2: 맞아요.
3: 하고 있잖아요.
2: 결혼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3: 네, 그러니까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사실 이번에 그 대회 큰 대회 나가서
2: 나갔고.
3: 또 대통령상도 탔는데
2: 맞아요.
3: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상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였고 여러모로 본인이 준비하고 있었던 어떤 그 계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우락이라는 게 쉽게 되는 게 또 아니니까
2: 그렇죠.
3: 굉장히 오랜 또 시간 동안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는가 봐요.
2: 그래서
3: 조금 고사를 처음에 하더라고요.
2: 네.
3: 근데 제가 이제 계속
2: 어떻게 설득했어요?
3: 옷깃을 잡고 아니야 해야 돼
2: 해야 돼
3: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섭외를

0: 했습니다. 네. 바로 딱 오케이 할게 하는 순간부터 이제 계약서 딱 쓰는 순간 이제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 코가 석자입니다. 왜냐면 제
1: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이렇게 달라질 수 완전 있는 달라지는 건가요? 거죠.
0: 아. 그래서 이제 알아서 하세요, 부근 씨.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소를 떼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랑 이제 전화를 하면서 좀 험한 말을 서로 주고받기도 했고.
1: 사태질?
0: 너 왜 나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예, 예. 이렇게. 근데 예, 너무 재밌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네. 아니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사실 락을 이제 강산혜 씨와 함께 네. 무대를 펼치는데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도 궁금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7월 3일부터 이제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여러 페스티벌이 시작이 됐는데 개막 공연의 주인공은 네. 우리 또 예술 감독님 무대였습니다. 아주 뭐 레게 펑크 펑크 이런 다양한 장르로 재탄생한 민요를 들려주셨다고요?
2: 네. 전 민요 좋아해가지고 저기 북쪽에 함경도 민요 돈돌라리부터 시작해서 네. 뭐 서도 민요 경기 민요 또 이제 메나리 소리 또 제주 민요까지 쭉 훑어내려오면서 그 노래 가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점, 네. 선율의 어떤 느낌이 레게에 어울리면 레게 리듬에 붙이고 또 뭐 시티팝에 어울리면 시티팝에 붙여보고 그렇게 해서 창작된 곡들로 공연 잘 마쳤습니다.
1: 이야, 개막 공연 마침내 민요 이름도 참 재밌어요. 마침내 예. 민요 어떤 노래였을지 좀 궁금한데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들려주실 수가 있나요?
2: 아, 제가 진짜 다른 방송 가면 그냥 기타 치면서 랄랄라 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2: 근데 국악이라 제가 쉽게 하기가 너무 부끄럽긴 한데 네. 제가 만들고 불렀던 노래 중에서 이하홍 타령이라고 있거든요. 제주 민요인데 네. 거기 원래는 이제 해녀 삼촌들이 물질 나갈 때 네. 그냥 이제 부르는 노래고 여홍꾼은 뜻이 없습니다. 그냥 이하홍 야홍 하는 건데 네. 제가 듣기에는 이제 그 상상력 예. 생각해보니까 고양이 울음소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1: 그래서 미야옹이 약간 미야옹이고
2: 네, 그래서 네. 이제 고양이의 네. 밤산책을 내용으로 네. 곡을 쓰고 이야옹 야옹 그렇구 말구요
3: 야옹
2: 이런 식으로
1: 아 재밌네요. 네,
2: 보사노바 리듬에다가 얹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1: 진짜 민요가 새롭게 탄생한 또 그런 느낌이 들고요. 위태평양 씨도 공연하시잖아요.
0: 네, 저는 앞두고 해막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1: 야, 네. 아니 감독님 두 분께서 개막을 해주시고 이제 대미를 장식해주시고 네. 어떤 공연이 또
0: 저는 이제 제목이 내 다음 곡은요 거든요.
1: 내 다음 곡은요?
0: 내 다음 곡은요.
1: 아, 네. 무대에서 네. 제일 좀 많이 하는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무대에 서는 사람으로서 어떤 말을 내가 자주 평소에 하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아, 내 다음 곡은요.
1: 그렇죠.
0: 이거를 하고서 꼭 다음 곡을 하고 네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 곡은요라는 말이 되게 미래지향적인 말처럼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다음 곡을 부르겠다는 게 아니고 네. 여러분들과 저랑 같이 그 약 3분, 4분 뒤의 일까지를 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제가 창극단을 지금 나오고서 앞으로 10년 동안 미래를 그리면서 맡게 된 직책이 또 여우락 페스티벌 음악 감독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오는 어떤 저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 그런 생각을 조금 하다가 네. 그래, 그러면 나의 과거부터 앞으로 10년 뒤에 나의 미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우락의 앞으로 10년의 미래를 이 공연 한번 녹여보자.
1: 와.
0: 그래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 오신 관객분들한테 앞으로 많은 복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이런 어떤 의미를 담은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1: 혼자 하시는 거예요?
0: 네. 이번에는 혼자 하고 이제 뭐 깜짝으로 다양한 조금 뭐랄까 좀 출연진들이 있기는 한데 네. 그건 이제 공연 때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니 그래도 예술 감독님도 한 소절 들려주셨으니까 우리 음악 감독님도 한 소절 들려주셔야죠.
0: 아 저는 사실 지금 아직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고 네. 그래가지고 뭐 아직 좀 완벽하진 않은데 네. 제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제가 일기장에 써놨던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1: 네.
0: 그 사건 사고들을 바탕으로 제가 노래 가사처럼 써놓은 몇 구절들이 이렇게 모여진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를 이렇게 추려서 만든 곡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목이 왜 그런 날 있잖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막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하필 오늘 같은 날

0: 진짜 안 풀리는 날들이 있어요.
1: 있죠, 있죠.
0: 네, 그래서 유난히. 그 날을 이제 제가 노래로 풀어낸 노래인데.
1: 네.
0: 왜 그런 날이 있잖아. 바쁜 월요일.

0: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뭐 이런. 오~ 네.
1: 아, 너무 공감해요. 뭐 엊그제 겪었던 일일 것 같아요.
0: 이런 노래도 있고, 아직 뭐 완벽하진 않지만 열심히 연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 야, 기대됩니다.
1: 네. 아, 근데 요즘에는 제가 너무 바빠서 소리에 조금 소홀해지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노래하는 거 들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3: 성음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예. 어우,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12개 공연이 펼쳐지는데 소개해 주신 이제 이미 하신 개막 공연 외에도 어떤 공연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2: 저는 컨트리 공방 정윤형
1: 네.
2: 두 팀이 하는 그 공연 진짜 기대가 되는 게요. 네. 이 컨트리 공방이라는 팀은 컨트리 중에서도 소장르인 블루그래스라는 장르를 하는데 블루그래스를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우리나라 밴드가 딱 한 팀 있는데
1: 네.
2: 그 팀이 바로 컨트리 공방이고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다양한 페스티벌 출연을 하고 또 블루그래스 신인 아티스트한테 주는 그런 상도 여러 개 받았고
1: 네.
2: 올해도 그 외에도 뭐 프랑스나 뭐 일본 같은 데 투어를 계속 다니고 있는 블루그래스로 본토에서 인정받는 그런 팀이에요. 그런데 블루그래스 컨트리 음악하고 판소리가 만난다?
1: 판소리.
2: 사실 상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최초일 겁니다.
1: 아, 국내 들어보셨어요? 최초면?
2: 아, 저는 많이 들었죠.
1: 어때요?
2: 진짜 좋아요.
1: 진짜 좋아요.
2: 그냥 안 어울리는 두 장르를 갖다 붙였다. 본드로 붙였다. 그러니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1: 네.
2: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1: 블루그래스를 네. 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컨트리 음악 하면 좀 흘러가는 느낌일 거고 판소리는 네. 좀 세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2: 예. 그리고 블루그래스가 컨트리 음악이 꼭 궁짝궁짝궁짝궁짝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1: 아,
2: 네, 느리고 진중하고 때로는 좀 어두워지기도 하고
1: 오.
2: 그런 밝기와 어떤 빠르기 변화가 판소리하고 어우러졌을 때 진짜 새로우면서도 익숙하고 좋다.
1: 아.
2: 그 정윤형 씨 또 소리 굉장히 잘하시니까 네. 그 공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 7월 18일
2: 네.
1: 노름이라는 공연 네, 픽해주셨고 우리 음악 감독님께서는 어떤 공연을
0: 저는 또 이제 그 블루그래스 얘기가 나왔지만 네. 이제는 그 또 블루스 음악과 판소리가 또 만나는
1: 그것도 새롭네요.
0: 굉장히 물론 뭐 블루스랑 판소리야 뭐 예전부터 되게 잘 어울릴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랬지만 이 팀에서는 다른 시너지가 나오겠다 싶은 이제 김수인 씨와 리치맨 블루스. 아, 정말 이 비주얼부터 일단
2: 최고.
0: 비주얼부터 아, 너무 멋있습니다.
1: 네. 그러네요. 네.
0: 두 분이 이렇게 딱 정장을 입고 딱 나오셔가지고 하는데 가야금, 기타 딱 연주를 직접 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실 거거든요. 아,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1: 가야금과 네. 기타의 만남도 또
2: 네. 네. 대중음악 쪽에서는 한여름 되면 암흑의 가수의 흠뻑쇼 이런 거 하잖아요.
1: 그렇죠.
2: 아,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에서는 이 공연이 흠뻑쇼입니다. 물론 뭐 물을 막 끼얹는다든가 네. 그런 특수효과는 없어요.
1: 네.
2: 뭐 개인적으로 뭐 생수병 가지고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건 없지만
1: 네.
2: 장마라는 공연 제목으로 공연이 이루어졌거든요.
1: 와, 그래서 너무
2: 처음에
1: 멋지네요.
2: 비가 조금 오던 순간부터 세차게 내리는 비 그리고 해오름까지 그 시간적 흐름을 네. 그 공연이 보여줄 예정입니다.
1: 7월 22일 그리고 23일에 펼쳐지는 장마를 또 꼽아주셨습니다. 야, 정말 두 개만 들어봤지만 아, 올해도 여우락 페스티벌 정말 기대하시는 분들의 기대에 무조건 부응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 여름 피서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면 또 얼마나 또 더워요.
0: 아, 그러니까.
1: 예, 밤에 잠도 안 오고 이럴 텐데 시원한 공연장에서 멋진 음악과 함께하면 잠시 더위를 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우락 페스티벌 잘 마무리한 뒤에 또 두 분의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2: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불독맨션 밴드
1: 네.

0: 공연이 또 8월 8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 준비하고 있고,
1: 네,
0: 그리고
1: 바쁘시네요.
0: 이번에 새로운 국악 크로스오버 곡들을 한 7곡 정도 창작했거든요. 그래서
1: 와.
0: 이거 그냥 두긴 너무 아깝다 싶어가지고,
1: 네.
0: 녹음을 좀 해서, 예,
1: 앨범.
0: 음반, 예, 앨범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1: 와.
0: 싶습니다.
1: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태평양 씨는요?
2: 저는 열심히 또 새로운 작품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뵙게 될 텐데, 또
1: 네.
2: 하반기에 제가 작창을 맡은 작품이 정읍시립국악단에서 하는 작품이
1: 또
2: 있고요.
1: 있어요.
2: 네,
1: 와.
2: 그리고 또 서울 도남국악당에서
1: 네.
2: 이번에 소리제전이라고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생기는데,
1: 네.
2: 거기서 또 감사하게 예술감독을 맡게 돼가지고
1: 감독의
2: 하반기에는 이제
1: 모습이.
2: 그 소리제전을 위해서
1: 네.
2: 열심히 또 달려가는 그런 창작자의 길을 걷게 되는,
1: 아.
2: 제작자의 길을 걷게 되는
1: 네.
2: 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1: 알겠습니다.
2: 또 하반기를 살아보겠습니다.
1: 네. 자, 여우락 페스티벌은 오는 7월 25일까지 국립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락, 블루스, 스트릿 댄스 등 대중음악과 우리 음악의 새로운 만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 여름 개성 넘치는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우리 음악의 바다로 좀 풍덩 빠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우리 음악을 바탕으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우락 페스티벌의 예술감독 이한철님, 그리고 음악감독 유태평양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잉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하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난계 박연 선생의 고장인 충청북도 영동군이 제51회 난계 국악경연대회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난계 국악경연대회는 우리나라 3대 악성 중 한 명인 난계 박연 선생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고 국악 계승과 발전을 위해 매년 국악 신인을 발굴해 왔는데요. 경연은 일반, 대학, 고등, 중등, 초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이 되고요. 참가자들은 피리, 대금, 해금, 가야금, 거문고, 아쟁 등 다양한 국악 기악 부문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난계 국악 경연대회는 오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영동 복합문화예술회관에

에서 펼쳐지는데요. 부문별 우승자는 영동 군립 난개 국악단과 협연 기회도 주어질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7월 17일 오후 5시까지 난개 기념사업회로 우편 접수하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영동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를 발굴하는 뜻깊은 대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건너라 업고 놀자.
1: 마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2: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3: 김준수 선생님입니다.
2: 선생님, 아 선생님 되셨었는데.
3: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2: 욕심 나는데요?

0: 서울중앙지검 허승진 검사가 있나요?
1: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세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검찰 수사관이 확인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의심될 땐 무조건 센터.

0: 동원시아 지구 시민촌에서 온라인 공연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좋은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집에서 방송용 마이크를 쓰는 거 그거랑 기재를 좀 가져왔어요.
1: 그냥 사랑에 빠졌어요. 리듬이나 뭐 악기는 다 좋아하게 됐고
2: 한국 호흡은 조금 더 흥 있는 것 같아요.
3: 흥만 아니라 저 다른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는 거 너무 네. 중요하게 생각해서
2: Does the blue one have to be very obvious? Is this one okay or should I put it more?
4: No, it's fine.
5: We will join an online festival and the theme is peace and sustainability. So many musicians from different Asian countries will all perform on a live stream.
6: 2014년부터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만의 사무놀이 팀입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세계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잉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아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자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1: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2: 김준수 선생님.
1: 선생님, 아 선생님 왔었는데.
2: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1: 욕심 나는데요?

당신의 국내 여행 어떤 기억으로 남았나요? 친절했던 곳엔 아낌없는 칭찬을, 조금 아쉬웠던 곳엔 애정어린 참견을 남겨주세요. 유쾌한 참견으로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깨끗한 여행. 지금 바로 QR을 스캔하고 유쾌한 참견쟁이가 되어보세요.

0: 왜? 더 오래 더 깊게 상상하면서 쳐다보지 왜? 아니 그 눈 속으로 아예 들어가지 왜? 이제 내 눈은 싫어진 거잖아. 내 눈 속에서 살기 싫은 거잖아. 왜 나를 따라 나왔어? 갑자기 한가해졌어?
1: 내가 왜 그랬을까?
0: 살롬의 그것은 살롬.

0: 그것을 보는 더러운 그 눈을 내가 또 쳐다보라고.
1: 내가 그랬나? 그랬었나? 저 달 때문인가? 달빛이 하얀 깃털처럼 빛나네. 달빛이 하얀 깃털처럼 빛나네. 기억이 안 나. 무엇을 보고 있었더라.
0: 살로메를 봤다고, 살로메만 봤다고. 너를 보던 내 눈은 나랑 곧 없이 살로메만. 들켜도 상관없어, 될 대로 되라지. 그렇게 대담하게 나는 어떻게.
2: 헤로디아 왕비.
3: 헤로디아 왕비?
2: 넌 왕비가 있잖아. 헤로디아는 너만 바라보잖아.
3: 그래서 널 호위대장에 앉혀줬잖아. 마음에도 없는 하룻밤을 보내고 노역장에서 일만 하다 죽을 노예. 너를 구해서 호위대장에 앉혀줬잖아.
2: 하룻밤? 하룻밤만?
0: 나는 하인, 나는 시종,

0: 있을걸. 나는 양해를 해야 해.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 헌데 모르겠네.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나의 감정 아니면 나도 모를 내 안에 어떤.
1: 맨하드 팀장님, 왕변님께서 찾으십니다. 아까부터 발을 씻겨달라고 성화하셨습니다. 제가 닦아드린다고 해도 아랑곳 없이.
0: 나도 모를 내 안에 어떤 그 말이 뼈를 찌르고 후벼. 나도 모를 내 안에 어떤 그 말이 속을 태워 뒤집어. 변명도 아니고 찰나의 감정이라. 나도 나를 몰라 살로메로 향해가. 변명한들 소용 있나 그저 향해.

보내. 반짝거리는 몸을 보내. 손가락 하나에 떠올리고 고갯짓에 흔들리고 빨간 입술로 토해낸 한숨을 마시네. 공주의 얼굴 하얀 종이장처럼 은 거울에 비친 하얀 장미여, 내 마음에 붉은 그림자가 지네. 그런 어떠하리 바라볼 뿐, 그녀를 바라볼 뿐 할 일이라. 아, 안 급.

나만 보네 나만 가졌네 살롬매가 추는 춤을 나만 가졌네 마냥 바라

0: 너무 깜짝이야. 누구야?
1: 호위 대장 날아보스입니다.
0: 처음 보는데?
1: 저는 많이 봤습니다, 공주님.
0: 언제부터?
1: 석 달도 더 되었습니다.
0: 그래? 하기야 나는 보고 있어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 넌 안 그런가 봐?
1: 저는 보고 있지 않아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0: 아하. 누구를 사랑해? 누구? 내가 다리 놔줄까?
1: 아닙니다, 공주님.
0: 왜?
1: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공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을 키워왔고

0: 더욱더 참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을 것만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은준이, 저의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1: 방금 뭐라 그랬어?
0: 공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1: 아니 아니 그거 말고.
0: 저는 공주님을 사랑합니다.
1: 누가 말을 했잖아. 어디서 나는 소리지?
0: 우물 속에서 나는 예언자 요한의 목소리입니다.
1: 아, 사막에서 왔다는. 왕이 겁낸다고 들었는데 그래?
0: 두려워하시기는 합니다.
1: 예언자라고? 요한? 아하, 헤로데가 두려워하는 인간이라. 게다가 젊고 잘생겼다지? 고집 세고 타협을 모르는 사자 같은 남자 맞지?
0: 저는 공주님을 사랑합니다.
1: 난 저 사람이 궁금해졌어. 내 앞으로 데려와 지금 당장.
0: 헤로데 왕께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1: 난 봐야겠는데?
0: 밤의 정원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공주님을 모시겠습니다.
1: 저 인간이 내 어머니한테 끔찍한 저주를 퍼붓는다지?
0: 저는 잘 모릅니다, 공주님.
1: 맞아, 그런다고 했어. 자기 남편을 죽이고 그 남동생과 재혼한 몸파는 여자라고.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
2: 공주님, 왕께서 연회실로 속히 돌아오시랍니다.
1: 난 안 가.
2: 폐하께서 대노하셨습니다.
1: 그러든지 말든지 여튼 난 안 가.
2: 돌아가시지 않으면 무슨 불

0: 나를 걸겠다. 데려오너라.
1: 안 됩니다, 공주님. 왕은 그 누구도 요한과 말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0: 난 저 사람이랑 말하고 싶다고.
1: 안 됩니다, 공주님.
0: 난 하고 싶다고.
2: 살로메! 살로메!
3: 공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애실로 돌아...
0: 생각난다. 아? 아, 생각난다. 언젠지는 몰라. 미안. 너는 친절했어. 나에게만 아니던가. 내가 원하는 걸 해줬어. 아니던가.

0: 이건 나한테 흔치 않은 일인데. 에휴, 그럼 어쩔 수 없이 돌아서야지.
1: 그럴 수 없습니다, 공주님. 전 못합니다.

0: 대장님께서 이 밤에 저를 부르셨네요.
1: 예언자를 데려와라. 살롬의 공주께서 보고 싶어 하신다.
2: 후위대장이 명령을 내렸잖아.
0: 지금까지 제가 시키신 일을 안 한 적이 있던가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키신 일은 참 내키지가 않습니다.
2: 왜? 왜?
0: 좋은 선택이 아니니까요, 존경하는 공주님.
2: 좋지 않아도 상관없어. 지금은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얼른 그 예언자를 데리고 나와.
0: 어찌할까요?
1: 그 예언자를 데리고 나와.
0: 예, 분부하시니 따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밤도 잠자기는 다 글러버렸네요.
2: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0: 누군가 영원한 안식을 얻을 때 전 잠들지 못합니다, 공주님. 그게 저의 천직이니까요.
2: 어디 가는데?
0: 예언자를 데려오라 하셨으니 지하로 내려가 봐야죠.
3: 벽화 속에 산음한 모하고 욕망의 눈이 머는 자여, 칼데아의 사전을 보내는 여자여.
2: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지?
1: 아니, 아닙니다, 공주님.
2: 분명히 어머니 얘기야.
3: 아시리아에서 입술을 판 자여, 이집트에서 몸을 판 자여, 음탕한 침대.

0: 해라.
1: 그러지 말았어야라는 생각, 무슨 일이 나도 나지라는 생각, 창백한 달빛.

0: 미라처럼 얼굴을 가린 분칠을 지우고 온전했던 나이 그때로 가라, 돌아가.
1: 됐어, 거기까지. 갑자기 무서워지는데? 어머니 얘긴데 왜 내가 겁이 나지?
2: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공주님. 되돌려 보내라!
1: 잠깐! 아직은 안 돼. 저 눈 봐봐. 어쩌면 저렇게 깊고 어두울 수가 있을까?

0: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 나는 그걸 멈출 수가 없어.
1: 아니, 안 됩니다, 공주님.
0: 더 가까이서 보겠어. 앞으로 몇 발자국 더.
2: 쳐다보지 마라. 눈꺼풀에 화장한 눈으로 날 보지 마라. 널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다. 물러가라.
0: 안녕하세요, 예언자님. 헤로디아의 딸, 유대의 공주 살로메입니다.
2: 물러가라, 바빌론의 딸이여. 네 어미는 부정하다. 타락한 포도주로 몸을 적셨다. 그 죄를 신께서 물으실 것이다.

0: 돌아서지 마라 소돔의 딸이여. 베일로 얼굴을 가려라. 사막에서 사람의 아들을 찾아라.
1: 사람의 아들? 그 이도 잘생겼나요? 당신처럼
0: 사악한 기운이 번성하는 죽음의 천사가 날개를 치는 도다.

0: 서지 마라 소돔의 딸이여.
1: 살롬에 살롬에.
0: 네 말은 듣지 않겠다. 난 오직 한 분만을 향해 있고 오직 그분의 말씀만 듣는다.
2: 그분? 그분? 그게 누군데?
0: 나는 오직 한 분만을 향해 있다. 그분은 순결하고 하늘처럼 고결하다.
2: 당신 몸은 이제 희지 않아 매력도 사라졌어. 해계는

내가 반한 건 머리칼. 당신의 머리칼은 로마의 포도나무에 열린 검은 포도송이. 당신의 머리칼은 사자와 강두의 신처를 만들어주는 레바논의 산나무.

0: 당시에 내 머리카락 살롬메 살롬메
1: 들어가라 소돔의 딸이여 날 건드리지 마라 내 하느님의 육신을 더럽히지 마라
0: 머리 달고 끔찍해 진창과 먼지로 덮인 가시관 무기는 뱀떼가

내가 반한 건 네 입술 상하된 탑에 장식된 정비가랬지. 최근 내 칼로 막 빼어낸 정중활왕의 행차를 알리고 적들을 떨게 하는 하는 나팔 소리도 당신 듣지만 못해. 흔들기에 달보던 이 불가라 양을 받은 산호까지 무엇상 산에 두고 괜찮이 짓듯

없는

0: 잠자기는 다 글렀네.
1: 피. 이 피.
2: 이 피. 심장에서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내 사람의 피. 나의 형제여, 아, 이 형제보다 가까웠던 사람 나는 주었지. 나는 주었지. 손에 끼고 다닐

0: 공주야! 어디 있니? 살로메야! 공주야! 아, 저기 있네.
1: 그 아이만 쳐다보시네요. 항상 그 아이만 쳐다보셔요.
0: 오늘은 다리 이상해. 실성한 여자 같아. 저 허연 달을 보라고 실성한 여자잖아.
1: 달은 그냥 달이에요.
0: 아니, 수주정배기처럼 비틀거리잖아.
1: 취한 건 당신이에요. 얼른 들어가요.
0: 아니야, 난 여기 있을 거야.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문하세! 내 의자 가져와. 술도 상하로 만든 테이블도 횃불도 환하게 밝혀. 피네. 왜 피가 여기 있지? 아, 이거 귀신인가? 내 형의 망령이 또 나한테 장난을 치나? 난 안 볼 거야. 멋들에 닭과 흙으로 덮어버려.
2: 호위 대장의 피입니다, 폐하.
0: 그러게.
2: 자살했습니다.
0: 난 죽으라고 명한 적이 없는데.
2: 누군가에게 실증이 났지만 감추질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감당하질 못했습니다.
1: 그렇다고 자살을 해? 너무 우습지 않아, 메나드? 아, 미안. 너는 웃을 기분이 아니겠구나. 각별하게 우정을 나누던 사이였잖아.
2: 네, 우리만 아는 우정이 있었습니다, 폐하.
0: 아, 살로메를 나른하게 쳐다보던 게 생각나. 사실 오늘 밤도 너무 지나치게 쳐다본다 했지.
1: 이 인간도 누구처럼 그랬나?

0: 바람은 지금 불지 않아요. 이제 멈췄네. 하지만 아까는 분명히 날개가 바닥거리고 있어. 이 소리 들려?
1: 아니, 아니요.
0: 이제 멈췄네. 하지만 아까는 분명히
1: 당신 안색이 안 좋아요. 얼른 들어가세요.
0: 아픈 건 당신 딸이야. 저렇게 창백한 얼굴 본 적 있어?
1: 그만 좀 쳐다보라고요.
0: 술을

0: 왜? 또 나 모르게 어디 가서 재미 보려고?
1: 그게 무슨 뜻이죠?
0: 살로메야 오너라 나와 술을 마시자. 훌륭한 포도주를 카이사르께서 진히 보낸 이 술잔에 네 작은 입술을 슬쩍 갖다 대어라. 네 붉은 입술을 술잔에 적시

0: 배고프지 않아요.
1: 당신이 딸을 어떻게 키웠는지 봤어?
2: 저와 제 딸은 왕실의 혈통이에요. 당신 아버지는 낙타 몰입꾼의 도둑이자 강도!

0: 나누고 술잔에 기분이 취하면 가끔 너의 뺨도 만져주마.
1: 피곤하지 않아요 폐하.
2: 당신 지금 누가 봐도 비정상이에요.
0: 내가 허락하기 전에 어림 없어.
3: 내가 예언했던 그날이 왔구나.
4: 이 인간 또 시작이야.
0: 방금 내가 뭘 시켰다.
4: 닥쳐!
0: 뭐?
4: 인간 날 없인 여기고 모욕해요.
0: 저 사람은 그냥 예언자일 뿐이야.
2: 아니요, 난 예언 같은 거 안 믿어요. 근데 당신은 예언도 믿고 이 인간도 두려워하죠.
0: 아닌데?
2: 아니요, 당신은 저 인간을 무서워해요.
0: 이리 와봐.
3: 심판의 날, 구세주의 날이 왔구나. 그분의
0: 요한이 믿는 그분이란 구세주가 기적을 일으킨다지?
2: 말도 안 돼.
4: 기적이라고? 속임수쯤 되겠지.
5: 야이로의 딸에게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6: 네, 그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2: 아, 그랬구나. 어젯밤 달을 너무 오래 쳐다본 건 아니고!
0: 야이로의 딸한테도 기적을 일으켰다고?
5: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일으켰습니다.
6: 그래서 살렸습니다.
0: 뭐? 죽은 자를 살렸다고?
1: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0: 그건 허락할 수 없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절대 안 돼! 그 자를 찾아내서 전해 죽은 자를 살리지 말라! 이것은 왕명이다!
7: 그분이 어디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0: 상관없어! 어쨌든 그 자를 찾아내서 전해 물을 포도주로 바꾸던 눈먼 자를 고쳐주던 그따위 것은 마음대로 해도 좋아! 하지만 죽은 자는 절대 안 돼! 세상이 너무 복잡해진다고 알아들었어? 죽은 자는 절대 안 돼!
2: 태아...
0: 너희 무슨 생각해? 왜? 내가 우리 형이 되살아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아!
2: 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0: 상관없어! 어쨌든 다시 죽이면 되니까 살아날 테면 살아라 마, 술!

0: 날개가 퍼덕거리는 소리가 들려. 아, 뭐야? 네가 왜 살아있는 거야?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라고! 저리가!
1: 형수, 안색이 안 좋아요. 얼른 들어가요.
0: 나를 위해 춤을 춰다오! 내 시름을 잊게 해다오!
1: 그래, 애를 가만 줘!
0: 살롬이야! 명령이다! 춤을 춰라!
2: 춤을 추지 않겠습니다.
0: 하하하! 살롬이야! 오늘 밤은 왠지 슬프구나. 그래, 오늘 밤은 왠지 울적해. 그뿐이냐. 여기 나올 때 피를

그러니 춤을 춰다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춤을 춰다오 춤이라

0: 제가 원하는 걸 준다고 하셨나요?
1: 물론이다. 물론이고 말고 나 위에 춤을 춰다오. 무엇이든 들어주리라. 아낌없이 내어주마.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0: 진정 제가 원하는 걸 주실 건가요?
2: 춤추지 마라 우리 딸.
1: 주리라. 원하는 걸 말하면 주리라. 아낌없이 내어주마.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0: 맹세하시겠습니까 폐하?
1: 물론이다. 물론 물론이고 말고 맹세를 한다.
0: 맹세하시겠습니까?
2: 춤추지 마라 살로메.
1: 물론.

하룻밤을 셀 줄도 알며 독하고 던진 말투 하나에 얼핏 스쳐가는 눈빛에 흥하고 돌아서는 옷자락에도 바늘처럼 콕콕 찔리고 마는 예민한 여자 상처 토성이 헤로디아요 헤로데가 내 살로메 어미 해서는 안 돼

이제 들어갑시다. 찬 바람이 분다. 무슨 소리? 허공에서 날갯짓 소리. 컴컴한 검은 샌가. 눈에 안 보이는 바람 같은 샌가. 내 어깨 죽지를 누르고 앉아서 바다다 거리며 후두두두두 거리며 사감기도 너무 차라. 아냐냐냐 더워서 차라리 숨이 막혀 내 손에 찬물을 끼얹어라. 시베리아의 얼음이라도 깨물게 해다오. 내 모가지가 답답하여라. 이 머리에 긴 장미꽃 화관이

0: 이제 좀 괜찮아졌어. 저꽃 이파리가 피처럼 붉지만 뭐 상관없어. 어쨌든 당신 딸이 이제 나를 위해 춤을 출 거니까 그렇지?
1: 아니요.
0: 아니야!
1: 춤을 추겠습니다. 단 맹세를 지켜주세요.
0: 깊이 있고 맹세를 지킬 것이다.
1: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0: 왜? 맨발로 춤을 추려고? 그래, 너의 작은 발은 하얀 비둘기 같으니까. 아, 아니다. 피 위에서 뛰려고? 피 위에서 춤을 춰서는 안 된다. 그건 좋지 않은 생각이야, 살로메!
1: 왜요? 폐하께서는 이미 거기에 발을 푹 담으셨던데.

0: 드디어 다가올 불길한 날들을 망각한다. 누구냐?
1: 나는 저 인간이 소리치는 데서 내 딸을 춤추게 할 수 없어. 절대로.
2: 왕은 나야.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걸 해.
1: 그래, 그럼 나도 내가 원한 대로 해야겠네. 어차피 난 내 자리에서 쫓겨날 테니까. 매나드, 매나드.
2: 왜 갑자기 매나드를 부르지?
1: 글쎄요, 왜일까요? 매나드.
2: 아, 내 앞에서 뭘 좀 하면서 뻐겨보시네.
1: 매나드.
2: 매나드가 당신 정부라도 되나?
3: 예, 왕비마마.
1: 내 목덜미와 쇄골을 좀 주물러다오.
3: 아름답고 자유로운 왕비시여, 오늘은 제게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오늘 밤만은 제가 나라보스를 충분히 애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1: 안 돼!

0: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 나한테도 고통스러운 날이거든. 난 지금 너의 손길이 필요해.
2: 손길? 뭐 같이 뒹구는 건 아니네 뭐.

0: 역시 멋져.
1: 이제 거덜날 일만 남으셨네요.
0: 그래, 이제 내 차례지. 내 기꺼이 보상을 해주마. 원하는 것을 말해라. 뭘 갖고 싶지? 그 가쁜 숨으로 내 귀에 갖다 대고 말해보렴.
2: 메나드, 가까이.
0: 그래. 은쟁반에다 얹어주마. 너의 땀냄새조차 사랑스럽다. 그래, 은쟁반에다 무엇을 얹어주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갖게 되리라. 가까이.

0: 역시 넌 내가 낳은 딸이야.
1: 아니야. 네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닐 거야.
2: 제가 원합니다. 폐하는 맹세를 하셨습니다.
3: 안다! 신들에 걸고 맹세를 했다 하지만! 아, 그래. 좋다. 내 왕국의 절반을 뚝 떼어주마. 네가 원한다면 네 것이 된다.
2: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4: 목?
5: 요한의 목?
4: 요한의 목?
3: 그건 줄 수 없다. 절대로 아니야.
6: 맹세하셨습니다. 여기 모두 들었습니다. 모두가 맹세를 들었습니다.
3: 그건 줄 수 없다. 절대로 아니야.
6: 맹세하셨습니다. 살로메야 물러서지 마라. 맹세는 지켜줘야 해.

0: 보렴 몸에서 잘려나간 사람의 머리를 그 끔찍한 걸 가져서도 안 되지 에메랄드를 주마 카이사르가 내게 준 매력적인 에메랄드
1: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0: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내 눈을 보고 말해라
1: 요한의 머리를 원합니다
0: 아 생각이 났다 내가 오늘 너만 쳐다봐서 그래 그래 그래 그렇지 그래 그럴만도 하지 너무 끈질기게 바라봤어 아 나를 골려줄 신사인 거 안다 그렇지 살롬에 네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더 이상 너를 보지 않으마 난 목이 마르다 술을 깨워라
2: 맹세를 지켜주세요
0: 그건 줄 수 없다 절대로 아니야 아니야 하얀 공작새를 주마 너도 보았을 거야 우메와와 삼나무 사이를 거니는 하얀 공작들 발톱

0: 하얀 공작새가 울면 비가 오고 뿌리를 활짝 펼 때 하늘에 달이 뜬다 대강아지 100마리 중에 50마리를 주마
1: 쓰는 김에 좀 더 쓰세요 하하하
0: 그래 70마리를 주마 무안의 목을 주세요
1: 71마리
0: 당신 목소리 지겨워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없는 당신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분명 존재하는 음원 살로메야. 부디 다른 선택을 해다오. 꺼내버리라 주세요.

사뿐인 부석이지마 이여미도 가지지 못하였다. 은율에 뱀달 같기도 하고 황금 그물에 걸린 물고기 같기도 한 내 줄짜리 진주 목걸이 그것을 아낌없이 너에게 주마

간과 생에 번들어진 터키섬뿐이야. 크로마테스 강가에서 난 호목과 백지로 장식한 팔찌까지 한 사랑의 목숨만 메고

0: 요한의 목을 주세요.
1: 지독한 것.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못된 것 말할 것! 너는

0: 있다. 그렇다면 왕명의 증거로 그 반지를 뺏어 주셔야지요. 나만 나와봐.
1: 누?

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지?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왜 그 인간이 소리를 지르지 않지? 나 같으면 벌써 막 소리를 질렀을 텐데. 내리쳐. 내리쳐. 내리쳐, 나만. 고요하네. 무시무시한 정적만 있어. 뭔가 땅에 떨어졌어. 나만이 칼을 떨어뜨렸어. 저놈이 죽이지 못하는 게 분명해. 겁쟁이 같은 놈. 병사들을 보내야 돼. 넌 죽은 호위 대장의 친구였지. 그자만 죽어서 되겠어? 더 죽어야 할 사람이 있어. 병사들에게 우물로 내려가 내가 원하는 걸 갖다 주라고 말해. 왕께서 약속한 걸 갖다 주라고. 그 눈빛은 뭐야? 왜 공손하지가 않지? 난 지금 너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거든. 우물로 내려가! 내가 원하는 걸 갖다 주라고 말해! 폐하! 폐하! 폐하! 폐하! 폐하! 폐하! 저것한테 유한의 머리를 내게 갖다 주라고 빨리!

너구나. 네가 내 앞에 와 있구나. 얌전하게 가까이에.

넌 내가 사랑한 단 한 사람. 세상의 모든 남자들 다 지긋지긋했어.

문화세! 이사차 어제 왔어? 횃불을 던져버려!

아무것도 보지 않겠어. 별들도 가려. 달빛도 가려. 난 어둠 속으로 숨어버릴 거야. 난 세상에서 숨어버릴 거라고!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나. 어디서 우느냐 이 바람아, 이쪽에서 저쪽에서 찬물 냄새가 뒤섞인 듯. 아니 피리타다 해도 좋다.

0: 손, 내 손을 놔라. 보랏빛깔로 움켜진 그 손을 놔라. 결국 이렇게 됐어. 살로메를 죽여라!
1: 폐하의 명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2: 안 돼!

난 너의 입술에 네 입술을 맞췄어. 너의 입술에서 쓴 맛이 났어. 그래 사랑은 쓴 맛이야. 아무렴 못해. 네 입술에 입 맞췄으면 됐어. 그걸로 됐어.

나는 추웠지 손에 끼고 다닌 반지를 저녁이면 강가를 걸었지 하고 온 듯

지금 좋았어. 그래, 거기까지만 기억하면 돼.

언제 난 너를 향해 있었지. 그래도 좋았어. 그럴 수 있었어.

0: 저는 명령에 복종하도록 길러진 형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야 한다고 배웠지요.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내가 원한다. 나를 죽여라.
0: 정말 원하십니까?
1: 그렇다. 내가 원한다.
0: 그렇다면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0: 이제 나도 끝이야.
1: 하지만 전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자기 수명을 다 보채우고 가는 것을 봐왔습니다. 제가 멍청해서 이해를 못하는 줄 몰라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러지 않아도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겁니다.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왜들 그러고 사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에이. 자기들은 그렇다 치고 저같이 하찮은 사람의 달콤한 잠조차 이렇게 함부로 없애도 되는 건가요?

0: 자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1: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2: 김준수 선생님.
1: 선생님, 아 선생님 되셨었는데.
2: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1: 욕심 나는데요?

0: 나 오존인데 다들 성층권 오존은 많이 들어봤어도 나는 잘 모르지. 하늘 높이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꼭 필요한 오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많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갑거나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내가 높은 날은 야외 활동은 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불청객 오존, 에어코리아에서 농도와 예 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해.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정가란 일단 그 조선시대에서 불렀던 이제 양반들의 사대부들의 음악이고요. 문인들이 이제 그를 시를 짓고 그걸 이제 읊던 노래이기 때문에 좀 더 고요하고 아정한 맛이 살아나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데 다니는 걸 좋아하고요. 자연에서 주로 곡에 대한 영감들을 많이 얻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풍경이 좋고 멋있는 곳들을 찾아다니고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정가를 하려면 이런 고요함을 즐길 줄 알고 또 고요함 속에 내면을 어루만지는 편안함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가는 이제 그런 다양한 장르 중에서 또 과거에 또 과거를 생각하면 아 서민은 이렇게 살았고 또 양반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증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또 증언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또 예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산리 몇 개의 수야를 불렀던 것처럼 클래식하고 조금 더 매시업해서 월정명이라는 우주 시조를 새롭게 또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고요. 또 하나는 여태까지 만들어 놨던 곡들을 조금 더 세련되게 편곡을 해서 좀 더 신나게, 좀 더 그 비트 있게 만들어서

0: 보고 하는 게 나으려나? 공연처럼 이렇게 보고 할까? 49마디 맞나요?
1: 네.
0: 49마디가 이제 그 계면 바뀌는 거예요.
2: 네, 이번 공연에서는 저희가 원래 정가를 이제 가장 이제 주된 소재를 가지고 연주를 해왔었는데 클래식 보컬 하시는 분들과 같이 준비를 했고요. 연주도 역시 전통 악기 그리고 클래식 악기, 서양 악기와 함께 합니다.

제가 작년에 졸업을 했어요. 이제 혼자 활동을 하려고 이제 유튜브도 개설하고 하는 차에 아폴라라는 활동하는 그룹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혹시 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저는 이제 괜찮다 좋다

이제 보컬리스트로서는 정가는 꺾어지는 소리나 이렇게 음을 한음으로 뻗을 때의 매력이 전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승준이를 생각하면서 항상 곡을 쓰거나 편곡을 하는 편인데요.

0: 제 소리의 특색은 다른 분들은 좀 더 진중하고 낮고 좀 굵은 목소리를 선호하시는데 이제 다른 남자 정가분들은 저는 좀 더 얇고 좀 높고 높은 청에 그리고 좀 맑고 좀 샤한 소리를 좀 특색으로 가지고 있어서 저 연분 거기 한 번만 봐도 될까요?
1: 아, 화음?
0: 화음.
1: 화음 좋아요.
0: 뭐, 아, 어떻게 들려?
1: 네. 아, 우리 다 이렇게. 이렇게. 그, 아, 그, 이렇게 할까?
0: 원래 어떻게 했죠? 원래 이렇게.

성악 전공이다 보니까 소리를 이렇게 쭉 내는 거에 익숙한데 정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 가는 느낌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옆에서 듣고 좀 맞춰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죠.

0: 스트링 파트와 이제 여러 국악기들 그리고 이제 정가와 가곡이 어우러져서 이제 펼쳐진 무대였는데 저는 되게 좀 많이 색다르게 느꼈고요.
1: 글로벌하게 국악을 더 쉽고 친근하게 내 알려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2: 이쪽에 배경을
3: 쓸까? 이런 것도 예쁘다, 여기 이렇게
4: 배경을.
3: 카메라 하나 요쯤에 놓고.
4: 지금 연못도 있는데.

0: 정가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깊게 알면 알수록 이 노래가 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나 자연이나 가장 다정한 노래라고 또 생각합니다.
1: 그 이제 정가의 그대로의 선율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아 이런 음악이 있다 좀 맛을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음악, 무용,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 이 무대에 오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인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아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무난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슈퍼 보이서도 닿을 수 없어.
1: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2: 김준수 선생님입니다.
1: 선생님, 아, 선생님 배웠었는데.
3: 어젯밤 꿈졌으니 힘내겠어.
2: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1: 욕심 나는데요?

정다웠듯 시냇 물이 검게 검게 바다로 가고 그 높았던 파란 하늘 뿌옇게 뿌옇게 보이질 않으니 마지막

0: 놀아라 업고 놀자.
1: 마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2: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3: 김준수 선생님.
2: 선생님. 아, 선생님 되셨었는데.
4: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2: 욕심 나는데요?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호,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

0: 딸기에 웃고 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1: 다른 데는 딸기가 없어서 난린데 씨, 우리는 딸기 많이 따도 문제네 씨. 여기서 자면서 포장하면 되겠네 오늘. 우리 딸기 농사 짓는 사람들 다 사표 하나씩 몸에 가지고 있어.
0: 딸기 사부 동훈 씨와 동훈 씨에게 일을 배우며 함께 딸기 농사를 짓는 제자들.
2: 여기 딸기 왔죠?
3: 여기.
4: 끊을까요?
1: 꺼내지 말고 넣어둬요.
0: 다섯 명의 귀농 초보들에게 농사를 가르친 동훈 씨는 벌써 35명의 귀농 농부를 키워낸 딸기 사부이기도 한데요.
5: 새로 나온 꽃은 꽃속기도 안 됐지만 이 다음 꽃들은 더 과감하게 꽃 작업을 해야 됩니다.
1: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매일 아침 숙제를 내주는 것은 물론
1: 너무 없는데?
6: 그래요.
1: 이제 점점 막혔구만 보니까. 젖었잖아요.
0: 전국에 퍼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사.
1: 여기 구멍이 막힌 거예요.
7: 제일 끝쪽에 흙 먼저 항상 만져봐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물이 얼마나 오는가. 근데 지금 여기 다 말랐잖아요. 어찌됐든 저는 좀 끌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잡아당겨가지고 보니까 잘 따라오시는데요.
0: 불꽃 카리스마로 농사를 진두지휘하는 동훈 씨.
1: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문주문만 하고 있냐고. 빨리빨리 움직여라고. 일곱 개밖에 안 집었는데 여기 이렇게 다 싣고 오는데.
6: 이게 뭐야 이게 다 보이고 이게. 네?
1: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가? 잘하는 게 중요하지. 동네 흐른 집.
0: 제자들과 또 다른 도전에 나섰다는데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딸기 사부 동훈 씨와 제자들의 유쾌한 농사. 지금 함께하시죠. 아침 8시가 되기도 전에 농장에 출근. 매의 눈으로 딸기 하우스의 상태부터 살펴보는 이가 있습니다.
1: 오늘도 상황 보니까 양이 많이 나오겠구나 보니까. 일단 오면은 바로 준비시켜가지고 이통부터 서서히 따가지고 어쨌든
4: 포장을 또 열심히 해봐야지.
1: 오늘도 대충 봤을 때 300kg 이상 나오겠구만.
0: 눈대중으로 딸기 수확량을 짐작하고 하우스 안 향기만 맡아도 딸기의 상태를 감지한다는 9년차 귀농인 양동훈 씨와 그의 아내 분내 씨인데요.
1: 네. 오늘 수확하고 내일
0: 귀농초 맨땅에 헤딩하며 고군분투해서 이룬 딸기 농사. 딸기 농법을 마스터한 그는 요즘 딸기 말고 사람도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다섯 명의 귀농인들이죠.
8: 안녕하세요.
0: 똥과 제리처럼 아웅다웅하는 매제 진호 씨와
8: 좋아. 아이고.
0: 동훈 씨의 여동생 선혜 씨.
8: 고모 찬스.
9: 고모 찬스. 기다려. 기다려. 아, 벌써 앉으면 안 되지. 서 다시 서. 그래. 앉아. 앉으라고. 그래.
0: 뒤에 온 사람은
10: 어서 오세요.
11: 어서 오세요.
0: 7개월째 농사를 배우는 제동 씨.
1: 너 지금 시간이 몇 시냐?
11: 어?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1: 시간이 몇 시냐고 시간이 몇 시? 저 막내가 저 빠져가지고 제일 늦게 오고 있어요.
0: 제동 씨의 아내 하나 씨.
1: 오늘 전체 딸기를 다 따야 될 것 같은데.
12: 전부 다요?
1: 많이 익었네 보니까. 상황 봐가지고.
12: 부탁하죠 그러면.
0: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는 걸까 했는데 뛰어오는 진짜 지각생. 동훈 씨의 고등학교 동창 성서 씨입니다.
13: 지각생. 전화.

0: 뭐 한두 번도 아닌데.
1: 입장.
0: 한두 번 버티고 한 것도 아닌데.
2: 일곱 명이 모두 모여야 완전체가 된다는데요.
3: 날씨가 더우니까 빨리빨리 따서 해버리게. 알겠습니다. 타이트하게.
4: 뭐 꽃대 이런 거 뭐 넘나 꽂지 말고 그냥 딸기만 톡 따고 가자.
3: 빨리빨리 따가지고 두 동 따고 나면은
4: 옆에 여기.
3: 고고씽.
5: 네. 파이팅.
2: 간단한 일과 회의와 함께 시작되는 딸기 수확. 한창 수확철이라 아침 8시부터 일을 시작해도 하루 안에 끝내려면 늘 시간이 부족하다는데요.
3: 그 정도면 아니. 딱 보면 모르나 그걸?
6: 아직도 모르겠어.
3: 그 한 달이 된 양반이.
2: 3,300제곱미터 부지. 세동의 단독 하우스에 딸기 농사를 짓는 동훈 씨. 보통 9월에 심어서 11월 말부터 5월까지 수확을 합니다. 딸기 키우는 기술이 남달라 주렁주렁 매달린 딸기들. 수확할 때는 너나 없이 모두가 수확에 매달려야 한다는데요. 동훈 씨는 당도 체크가 우선입니다.
3: 어때? 그래도 좀 괜찮네.
7: 괜찮아?
3: 봄되면은 대체적으로 신맛이 훨씬 더 많이 나는데 다행히 신맛이 나네.
7: 잘 키웠네. 맛이 나는 게 나오니까.
3: 이제 날씨가 좀 좋아가지고 많이 익었군.
2: 딸기 농사 9년 차인 동훈 씨와 어느 정도 대화되는 사람은 1년간 딸기 농사를 배운 친구 성서 씨. 귀농 초보인 진호 씨와 제동 씨는 질문하기 바쁘죠.
8: 이게 쓸림은 아니죠.
3: 이건 곰팡이야. 눌러봐. 곰팡이 하려고 얘가 약 뿌려가지고 멈추거나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곰팡이가 붙어가지고 좀 나은 것 같아. 나은 거. 방지해가지고 그런 경우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딸려 들어가면 이제 쉬운 이야기로 한 상자를 다 망가뜨려. 예전에 처음에 내가 농사를 지었을 때 막 안 좋은 것도 집어넣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다고 생각했어. 알고 봤더니 안 좋은 걸 집어넣은 게 아니고 잘 안 보이는 거야.
8: 아, 안 보여서.
3: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지. 항상 좋은 걸 여가지고 보내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워낙 작다 보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집어넣거나 그래가지고 안에 썩는 거지.
2: 그간 농사 지으며 쌓은 지식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방출하는데요.
3: 체험하면서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궁금한 점들을 갖다 직접 물어보면은 다음 해에 잡기를 시작하기가 훨씬 편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같이 농사 짓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걸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농사 일을 도우면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2: 사실 가족과 지인에 앞서 3년 전부터 낯선 이들을 먼저 가르쳤던 동훈 씨. 농사를 짓고 싶었지만 막연했던 제동 씨 부부도 동훈 씨의 농사 동영상을 보고 배움을 요청해 인연이 됐고 7개월째 딸기 농사를 배우고 있는데요. 동훈 씨의 농사일이 끝나자 필요한 연장을 싣고 또 어딘가로 갈 준비를 하는 이들. 어딜 가는 걸까요?
9: 이 농장 가서 이제 또 딸기 따릅니다.
10: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9: 예, 이게 절반이에요. 조립해놓고 이거 다.
11: 땡큐. 가자.
2: 동훈 씨에게 딸기 농사를 배워 독립한 친구 성서 씨의 농장으로 향한다는데요. 귀농 4개월 만에 하우스를 임대 자신의 딸기 농가를 이룬 성서 씨. 동훈 씨 농장 인근에 지은 딸기 하우스라 동훈 씨에게 꾸준히 일을 배우면서 농가 일도 함께 하고 있답니다.
9: 딸기 관심은 막 들어가겠는데 표정하는데. 응? 딸기가 이뻐. 네. 딸기 먹어봤어?
11: 응. 맛있지.
9: 딸기도 맛있고.
8: 와, 오늘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9: 우리가 빨리 따고 또 합류해가지고 점심 먹고 나서 또 계속 포장을 막 열심히 해야지.
2: 정작 딸기 하우스 주인은 맛보느라 삼매경입니다.
12: 아, 나 세 개째 먹었어. 큰일 났다.
8: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냐? 병원 걸려요, 그러다가.
12: 딸기를 워낙에 못 따서.
8: 응? 알려주세요?
12: 아휴, 참. 이렇게 서툴러서야. 응?
2: 귀농 1년 차지만 유독 손이 느린 성서 씨를 위해 속도를 내는 진호 씨와 동훈 씨.

0: 요즘같이 딸기 수확량이 많을 때는 사실 농담할 새도 없습니다. 수확을 끝내고도 해야 할 일이 태산이기 때문이죠. 양이 많아 늦은 오후까지 계속된 딸기 수확.
1: 제일 낫네요.
2: 광량이 여기가 제일 많다 보니까.
3: 다 안 먹어도 되겠어요.
1: 나 아직 많이 못 먹었는데.
4: 이만큼도 못 먹었는데.
3: 볼 때마다 딸기
5: 한번 실어볼까?
0: 허리 한번 못 펴고 오늘 딴 딸기만 350kg입니다.
6: 아, 딸기 잘 땄네.
7: 이거 내가 딴 거야.
2: 잘했어. 잘했어. 잘하네.
0: 양쪽 농가에서 수확한 딸기는 동훈 씨의 후반 작업장으로 한 대 옮깁니다. 포장이라는 거대한 산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2: 여기서 자면서 포장하면 되겠네, 오늘.
6: 포장 잘 되고 계시나?
2: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 열심히 해.
2: 다른 데는 딸기가 없어서 난리인데 씨, 우리는 딸기 많이 따도 문제네. 씨.
0: 350kg 양을 하나하나 손으로 포장하는 건 만만치 않은 일.
2: 매달려 있는 거 봤을 때는 별로 안 되게 보여요, 항상.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는 못 해가지고 엄청 힘들어지는 날들이 하루 이틀 있어요, 막. 팍팍 줄어드네. 팍팍 줄어들어.
7: 줄어들고 있는 거 맞지?
2: 응, 팍팍 줄어들고 있어. 내가 이렇게 빠른데.
7: 오빠 없었으면 얼마나 고생하지.
2: 고마워.
0: 초보 귀농인들이 우습게 봤다가 큰코 다치는 것도 이 포장 때문이라는데요.
2: 우리 딸기 농사 짓는 사람들 다 사표 하나씩 몸에 가지고 있잖아요.
7: 여기 세게 왔죠?
8: 여기. 끝낼까요?
2: 꺼내지 말고 넣어둬요.
7: 엊그저께 면류관에서 작업할 때 사표 쓸 뻔했다니까.
2: 허리 아파가지고.
7: 근데 다리 잘라져가지고 다시 사표를 쓴 주머니 넣지 다시 안쪽 주머니에다가.
0: 귀농인들이 품은 사직서의 무게를 잘 아는 동훈 씨. 하지만 그보다 값진 배움이 있기에 귀농 초보들에게 딸기 수확이며 포장을 계속해서 가르친다는데요.
2: 처음에 맨 처음에 딸기 배울 때만 해도 우리 진짜 딸기도 못 만지게 했어, 완전 못 만지게. 지금은 이제 나는 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딸기도 만져보게 하고 포장도 해보고 따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초창기 왔을 때만 해도 진짜 딸기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옆에서 포장하는 거 봤어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가면은 점수가 이제 안 나오지, 가격이 안 나오지. 그럼 가서 다시 또 포장하는 거 보고.
0: 도시에서 아내와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귀농을 결심한 동훈 씨. 어렵게 스승을 만나 3년간 딸기 농사를 배우고 자신의 농가를 키우며 딸기 공부에 매진했는데요. 지금은 배달업체 대표로 일하다 귀농한 친구 성서 씨와 프랜차이즈 마트를 운영하다 딸기 농사를 짓겠다 결심한 제동 씨 부부, 외식업을 했던 동생 부부까지 저마다의 사연으로 귀농한 사람들과 농사 지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계속된 하루 일과.
9: 뭐 와사비요? 아니면
10: 어떤거요?
9: 좋다.
10: 박스가 거창한데?
11: 와, 보쌈. 대박.
7: 오빠 앞접시.
11: 대박. 고마워.
0: 하루의 끝에 야식이 빠질 수 없죠.
12: 이거 앞접시.
2: 아, 배고프다.
11: 여기는 산타.
12: 아, 무섭겠다.
2: 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현실 농구!
13: 운동 실험!
14: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15: 원샷?
0: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야식. 집에서 함께 출근해 종일 농장을 지킨 강아지 탱이도 챙깁니다.
2: 힘들었죠? 내일 농부탄데?
7: 오전에 딱 하고 가서 점심 먹고 왔는데 얘네들이 빨개 있는 거야.
16: 빨개지지.
7: 그래가지고
3: 큰일 났는데 해가 너무 많이 뜨는데 이게 바람에 흐리다고 했는데
4: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
2: 농사꾼이 돼가는구만.
3: 어, 내일 엄청 화장실 도둑에서 막 싸면서
4: 사표 준비하고 있어요.
3: 사표. 사표 같이
5: 들고 다니지.
2: 어, 귀농해가지고 그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 룰을 모르는 거예요. 룰을. 도시에서 살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도시랑 똑같이 해버리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섞이지도 못해. 좀 손해 보는 척도 하고 지는 듯 하잖아. 그러면 아 얘는 눈탱이 처벌해 있다는 게 아니라 아 얘는 이 정도 유돌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면은 좀 웬만한 것은 또 공짜로 해줘야 되겠다. 근데 도시에서 깐깐한 사람들이 오면은 그런 개념이 없잖아.
4: 고민하지.
3: 오빠 고생했으니까 하나.
2: 우리 현실 남매.
3: 오빠도 일 많이 해.
2: 그럴 줄 알았습니다.
0: 귀농인들을 진정한 농사꾼으로 정착시키는 데 보람을 느끼는 동훈 씨와 곁에서 농사를 배우는 사람들. 이들의 밤은 다른 이들의 밤보다 짧습니다.
2: 나왔다. 오늘 얼마나 더울라고 일어나?
8: 4번이야? 응. 일단 4번 여기다 밀고 다시 정리하자. 양방향으로 있으니까 여기가 정리가 좀 어려워.
0: 다음날 새벽 다시 농가에서 만난 이유. 포장된 딸기를 공판장에 내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2: 자주 가봤으니까 이제 물건 많으니까 서서 가. 출발해. 나도 계속 출발할게.
0: 차 한 대로 딸기를 다 못 실어 두 대가 나란히 출발한 새벽길. 벌써 두 달째 이어진 일상이라는데요.
2: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이제 날이 좋으면은. 그리고 날이 좀 안 좋다고 하면 두 번 정도밖에 못 가고요. 봄철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갔죠.
0: 어두운 새벽길을 1시간 달려 향한 곳은 광주의 한 공판장입니다. 딸기 경도가 좋은 겨울철에는 개인적으로 판매도 하지만 요즘은 공판장 거래를 주로 한다는데요.
10: 안녕하세요.
0: 금은보와 씻듯이 모셔온 딸기부터 확인하는 동훈 씨.
12: 뭐 문제 없이 잘 왔어요?
2: 괜찮네 오늘.
12: 어제 실을 때보다 오니까 빛깔이 굉장히 많이 더 올라왔네요, 진하게.
2: 우선은 어제 이야기했던 것이 분홍색에서 땄는데 와보니까 실질적으로 빨간색이 됐잖아요.
12: 이게 후숙이 이렇게 돼가지고.
2: 그러니까 겨울철 딸기 따는 거하고 봄철 딸기 따는 거하고 상태를 달리 따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다른 데 딸기 색깔들 한번 봐봐. 왔으니까. 어두운 애들, 광택이 좀 덜 나는 애들 많이 있어요.
12: 요게 지금 한 줄이네. 비율이 어제 지금 우리 수확한 거에 비해서 소형과가 좀 많네요. 여기는. 우리가 좀 중대형과는 우리가 이제 비율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2: 봄철에 대체적으로 2번의 비율이 이렇게 낮은 시기는 처음이야, 참.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서.
12: 굉장히 알이 좋고.
0: 매 눈으로 타농장 딸기도 확인합니다.
2: 수령은 어차피 어제 다 봤죠? 고생하십시오.
0: 경매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딸기의 크기와 상태입니다. 상품성과 맛에 있어선 자부심 넘치는 동훈 씨인데요.
2: 딸기의 상태가 다 다르지 보니까. 자부심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우리 딸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럼 여기도 보면 광택 거의 안 나잖아.
10: 이렇게 하지?
2: 이거는 이제 포장의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워낙 작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쌓아버려. 이게 우리 혼합 정도밖에 안 되잖아 지금.
12: 바닥 걸만 모아놓은 거.
2: 맨 처음에 내가 공판 출하했을 때 서울 보내다가 광주를 보냈는데 이 포장하는 방법을 몰랐어. 그래가지고 싸서 보냈는데 경매사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 아. 포장 좀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그래 인터넷 막 뒤져보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의 포장법을 보고 올 때마다 잘 포장해놓은 것들 있잖아.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싸가지고 보내는 거죠. 얘네들도 혼합이 광택 자체가 없지 거의.
0: 직접 눈으로

0: 보고 경험하면서 배우는 딸기 농사. 초보 귀농인들이 동훈 씨에게 배우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1: 딸기 농사나 일반 웬만한 농사들은 볼 관리를 상당히 잘해야 되거든. 웬만한 농약 뿌릴 때는 이 입구를 갖다 이제 막아주는 게 중요하거든. 오늘은 영양제니까 상관없게 다 벌 퇴근했으니까 상관없는데 다음에 농약을 치거나 그러면 항상 이 입구를 갖다 닫든가 아니면 아예 꺼내주든가 꼭 잊지 말아야 돼. 여기서 띄어서 한번 이렇게 걸고.
2: 헐, 너무 적다.
1: 하면 돼. 이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농약 뿌릴 때 농약 안에 갇혀있는 그 전에 약이 한 20리터 정도 돼. 그러면 뿌리고 나서, 계속 뿌리고 있으면 이제 농약이 그 전에 꽤 나오겠지. 예를 들면 다 뿌리는 걸 해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공기층이 중간에 고여있어가지고 파바박 가든가 아니면 픽픽 하나 가거든. 그래, 오케이. 그래봐.
0: 궁금한 건 참지 못하는 귀농 2개월 차 매제 진호 씨의 도전.
1: 노.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봐봐. 우선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꺾으면 반대쪽이 약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봐봐. 뒤로 와봐. 너무 많이 꺾지 말지. 반대쪽으로 꺾으면은 연동하우스 이렇게 보잖아. 그럼 이 맞기도 하지만. 연동하우스 같으면 반대쪽에 묻어가지고 걔가 약해를 받아버려. 다시 중국 살포해버려. 한번 해봐.
0: 귀농 2개월 차가 흉내내기엔 아직 어려운 일일까요?
1: 오케이, 뒤로. 너무 많이 꺾지 말아라니까. 각도를, 그 정도 많이 꺾지 말고. 거기까지, 뒤로. 오케이.
0: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키는 대로 합니다. 농사 지을 때만큼은 호랑이 스승이니까요.
1: 100점.
2: 아, 혼나야 되는 거 아니었어?
1: 1000점 만점에.
2: 오케이.
0: 가족이고 한 살 차이지만 깍듯이 농사 스승으로 동훈 씨를 대하는 진호 씨.
1: 오케이.
0: 형님이기 전에 동훈 씨는 이미 35명 정도의 농사꾼을 배출한 딸기 사부님이기 때문인데요.
3: 안녕하십니까. 전통농원의 양동훈입니다. 오늘도 벌써 4월의 중반에 가깝게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야간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대기에 습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이래기 맺혀가지고 있으니까.
0: 일주일에 두세 번 체크할 사항을 찍어 공유하는 동훈 씨. 과거 농사를 배운 제자들과 농사 코칭을 원하는 농부들에게 보내는 동영상이랍니다.
3: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은 전화 통화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체크사항 영상을 딸기 농부들에게 보내면 농부들은 자신의 농가 상황을 찍어 공유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이렇게 관리해주는 농가가 전국에 35군데. 대부분 동훈 씨의 농장에서 딸기 농사를 배워 독립한 제자 농부들이라네요.
3: 월계는 연천에서부터 아래쪽으로는 뭐 강진까지도 여수까지도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상이나 아니면은 영상 통화로 전화로 해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망해가지고 돌아가는 친구들을 갖다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솔직히 반응도 좋고 전체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막 뿌듯합니다.
0: 동훈 씨가 스승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시간은 농장 밖, 사람들과 여가를 즐길 때입니다.
2: 한 명 방해한 게 있어?
1: 아이고, 나 매도 것도, 오, 나이스. 그래, 좋았어.
0: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인 성서 씨와 제대로 한 팀이 된 동훈 씨.
1: 그런 식으로 쳐라, 그런 식으로. 야, 오늘 이겨야 돼. 오, 좋아. 괜찮아. 안 죽었어, 됐어.
0: 동훈 씨가 이토록 승리에 목을 매는 이유. 매제 진호 씨가 제동 씨와 편을 먹고 결투를 신청했기 때문인데요. 되려 놀림거리가 됐습니다.
2: 내가 어떻게 그래요, 또?
1: 두 개를 정확히 붙여줘. 쌍방울로. 나는 하수잖아. 야, 잘한다.
4: 아, 3쿠션 두 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2: 저절이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1: 아쉽네.
0: 딸기 농사는 초보지만 당구만큼은 고수라는 진호 씨.
5: 나이스. 나 응원한 거죠?
2: 아, 진짜.
1: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잘해야 돼. 2점.
0: 진호 씨의 3방에 동훈 씨 속이 쓰립니다.
1: 3점 아니야? 3점 아니야? 4개 같은데 저거?
5: 0, 1, 2, 3.
0: 귀농초보 질문왕이 당구대를 접수해버렸는데요.
6: 한숨을 쉬고 그래.
1: 4점. 마음에 안 드네.
6: 오케이. 야, 이거 어렵다. 몇 개를 치는 거야?
1: 운이 좋네.
7: 9개.
1: 운이 좋아, 운이. 오늘 너무 많이 줬어. 다음번에는 쿠션을 집어야지. 우리가 얻어 걸려서 이길 수도 있으니까. 쿠션 말고.
0: 나름대로 긴급 작전도 짜보지만 한 번 잡은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진호 씨. 집중력을 발휘하는데요.
1: 잘했어. 오, 성질나네 진짜. 이게 안 되냐고 이게. 딱 하면 그냥. 이게 안 되냐고 이게. 아니 이게 안 되냐고 진짜 미친.
6: 공을 잡고 이게 딸기 들고 카운터로.
0: 아, 동훈 씨 보기 좋게 패배했습니다. 딸기 수확을 마치고 하루 쉬어가는 날.
1: 유행자금이 달려있으니까 똑바로 해야 돼.
6: 이게 기준이 59g. 요거는 그냥 던지는 거. 그래.
0: 농부들이 또 농장에 모였습니다.
6: 70g이니까 30g이 두 배니까 요거는 커팅.
1: 커팅할 때 잘 눈 찾아가지고.
6: 세로로 눈이 없으니까 그냥 세로로 하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담아는 채쪽 이렇게 자르고 한 번 더 자르고 이렇게. 오케이, 그렇게 갑시다.
0: 시감자를 잘라서 땅에 심을 용도로 준비. 아직 농사일에 서툰 제자들은 물론 평생 딸기 농사만 지었던 동훈 씨에게도 새로운 도전이라는데요.
1: 야, 이 정도 너무 작잖아. 이거 진짜 누구야. 씨.
8: 말이 없네.
6: 그래. 그런 거 빼보자. 예.
8: 너가 쓴 거 아니야, 너가?
1: 이번에도 밭농사를 예전에 한번 하면서 내가 이제 다시는 그 고추농사 안 짓는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밭농사 짓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는 진짜 농사 지면서 지금까지 흐름이 진짜 제일 좋았어. 내가 뭔가 심잖아. 그러면 다 비싸, 그게.
6: 다 비싸?
1: 어, 다 비싸. 내가 딸기 심으니까 그때부터 딸기 엄청나게 비쌌잖아.
6: 감장소다 지으신 분들 대박 나세요.
1: 그러니까. 감자도 올해 비쌀 거야, 아마.
6: 아, 그래?
0: 이들이 이렇게 도전을 시작한 이유. 새로운 프로젝트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라는데요. 아직은 회의 장소도 없어 순창군 공공주택인 동훈 씨의 집 1층에서 회의를 합니다.
9: 우리가 판매, 가공, 유통 그리고 다른 농작물을 포함한 전반적인 우리 사업 아이템에 대한 네이밍을 한실농부.
1: 예.
9: 또 뒤로 하니까 거꾸로 읽으면은 분홍실현이면은 아주 큰 어마어마한 또 이렇게 뜻을 또 내포를 하고 있어서.
0: 이름하여 현실농부 프로젝트. 현실농부는 딸기뿐 아니라 다양한 농작물 판매와 가공 유통 시스템을 구축한 농사 플랫폼을 만들고 농사를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게 목표라는데요.
1: 농사 지어서 뭐 수확해가지고 판매하고 또 저희랑 똑같이 농사 짓는 분들 물건 받아가지고 영상 찍어서 올려가지고 판매해주고 그러려고 생각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0: 초기엔 매제 진호 씨와 둘이 하려던 프로젝트지만 관심을 보인 제자들에게도 문을 열어줬습니다.
10: 아, 근데 감자들 다 씹어봤어요?
11: 아니요.
10: 그죠? 우리도 아직 한 번도 안 씹어봐서 감자 어떻게 씹는지도 모르고.
12: 나도 안 씹어.
10: 아, 그래요?
12: 고추는 잘 키울 수 있지. 고추는
13: 한번 해봤죠.
12: 한번 해봤으니까. 감자는 하늘에 맡기고.
10: 큰일 났네.
0: 하나의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자금. 현실농부 첫 프로젝트로 판매할 감자를 직접 심어 팔고 자금까지 만들어보자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건데요.
14: 호미가 이거 두 개.
1: 네네.
13: 여기인데?
14: 아, 그거. 호미가 아니고.
13: 이게 또 좋아요. 다 가지고.
0: 감자 농사는 지어본 적이 없으니.

0: 도움이 절실. 이럴 땐 감자 농사를 지어본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야죠.
1: 감자 심습니다.
2: 감자?
1: 네.
2: 몇 명이서?
1: 지금 6명이서 하긴 하는데 다 심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2: 지금 비닐 멀칭 다 돼있죠?
1: 네네. 이제 구멍만 뚫으면서 안에 엮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2: 감자는 조금 깊게 심어.
3: 깊게?
1: 반나절이면 심을 수 있을까요? 그 숫자면?
2: 그렇지, 충분히 심지.
4: 아니 이제 감자를 기억도 안 심어봐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2: 아니 그거는 그렇게 힘든 건 아니야.
4: 다행이다.
2: 뭐 즐겁게 해야지. 일하는 물론 즐거울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즐겁게 생각을 해야.
4: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2: 뭐 내가 뭐 도와준 게 뭐 있는가?
1: 아유,
2: 뭐
4: 그런 협의는 되게 못하잖아요.
2: 물론 이제 내가 사회에 자녀들보다 좀 일찍 좀 나와서 이제 경험이 있다는 그 경험담을 내가 이야기해 준 것이지 뭐 특별하게 무슨.
0: 그동안 줄기차게 오가며 도움을 드리고 또 소통해왔던 것이 이럴 때 빛을 바랍니다.
1: 저희 그 감자 심으러 가니까 이따 다시 올게요.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0: 소중한 가르침을 전수받고 향한 곳. 농장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감자밭인데요. 이 많은 땅에 감자를 심겠다는 목표.
5: 얼마나 원시적이냐 우리가 지금.
1: 소리가 나갈 것 같아.
4: 한 개만 줘봐. 여기 하나 됐다.
6: 가요. 가도요.
4: 꼬리.
6: 꼬리인데 꼬리.
4: 꼬미로 하니까 아주 그래서 연장발이라고 하나? 생도 심어볼래? 네네 하는 것 같아? 어?
0: 농사라면 볼 만큼 봐온 탱이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양. 과연 오늘 안에 다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7: 기계처럼 일하라고!
1: 안 아프게 살살 하면서 쉬어가면서 해.
7: 아니 빨리 하고 그늘 있을 때 하고 햇빛 있을 때 안 하려고.
1: 괜히 또 빡세게 해가지고 또 아프니까.
7: 지금도 아파.
1: 네, 피드백이 왔네. 경기도 고향에.
0: 수시로 자신의 농가 상황을 전달하는 제자들.
1: 과 숫자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8: 과 숫자가요?
1: 네네. 꼬맹이들 많이 나오죠 지금.
8: 꼬맹이 좀 나와요.
1: 달려있는 것들 중에서도
8: 네.
1: 4개 이상 된 애들은 제일 작은 거 하나나 두 개를 따버려야 돼. 그래야지 좀이라도 더 커지지. 욕심내가지고 하는 순간 꼬맹이만 따다가 이제 자기가 지쳐가지고 접어버려요. 꼬맹이 많이 따. 예, 그러니까 최대한 과 적게 따놓는다 생각하고 하나만 따야 되겠다. 큰 걸로 하나만 따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곰팡이로 썩더라도 어쨌든 하나만 딱 따세요.
8: 네, 알겠습니다.
1: 예, 고생하십시오.
8: 감사합니다. 네.
1: 워낙 먼데 있으면은 걱정돼요, 솔직히.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막 그게 걱정되니까 그런 걱정된 부분을 갖다 조금 해소시켜주니까. 그리고 또 방금 전에 같이 좀 이제 제가 원하는 것보다 좀 그만큼을 못 만들어 놓다 보면은 바로 이야기해가지고 해주니까 이분도 편하고 저도 덜 걱정되고.
0: 전국 각지에 있는 제자들의 문의 전화를 받다 보면 일이 더뎌지기도 하는데요. 집중해서 낮 시간 내내 감자를 심었는데도 아직 할 일이 태산. 일이 끝나질 않습니다.
1: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문 하고 있냐고. 빨리 움직이라고.
6: 야, 그래도 3분의 2 했어.
1: 많이 했구만. 아이고. 동네 어른들이 보면 미친놈들이라 그럴 거야. 이 때 앞에서 앉아가지고 쟤들 뭐 하냐고. 봐봐.
6: 씹히느라고 깊이.
1: 지금 몇 개 심었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 돌멩이도 좀 치우고.
1: 일곱 개밖에 안 심었는데 여기 이렇게 다 심고 오는데.
6: 뭐야 이게 다 보이고 이게.
1: 뭐 주물주물만 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가? 잘하는 게 중요하지.
0: 다리는 아파오고 날은 더워지고 점점 지쳐가는 찰나.
6: 꼴찌 한 사람이 나머지 네 개 네 줄 다 하기.
1: 꼴찌 한 사람이 오케이.
6: 타이틀이 뭐야? 타이틀이 정확해야 돼. 몸을 쓸지 말지 내가 결정을 해야 돼.
1: 그러면 그 전에 몸을 안 썼다 소리 아니야?
6: 빠른 손을 급격하게 사용하려면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해.
0: 당구 대결의 승리를 그대로 이어가고픈 진호 씨와 제동 씨. 그리고 승리를 가져오고픈 동훈 씨와 성서 씨가 제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1: 그럼 그래라.
6: 시작!

0: 그게 빠를 것 같지? 야, 이씨, 뭐야, 그거. 너희들 그거 안 신고 그냥 가는 거야?
1: 어, 제대로. 야, 튕기라고!
2: 왜 그러냐고!
1: 왜 이쪽으로 왔냐고!
0: 야, 말하지 말고, 빨리 말하지 말고.
3: 하나씩 땅을 파고 싶는 동훈 씨 팀과 분업화 시킨 진호 씨의 팀.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1: 아, 겁나 빠른 손.
0: 맞지? 내가 아나?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빨라.
1: 벌써 왔어?
0: 어.
1: 아, 지금 씻는 거야, 씻는 거야 지금.
0: 확인.
1: 검사한다 진짜.
0: 검사해. 어? 너나 잘하세요. 끝나. 네. 끝.
1: 잘하네.
0: 됐어, 이제 얘네 두 주 쉬는 동안 우리 좀 쉬어.
3: 보란 듯이 이긴 동훈 씨와 성서 씨.
1: 야, 좋았다. 결승가, 결승가.
0: 안 돼, 안 돼, 필요 없어.
1: 결승가.
0: 먼저 두 주 쉬고 나서 이야기해.
1: 결승가. 와, 잘 쉬었어.
0: 나 하얗게 불태웠다, 진짜.
1: 아, 뭐해, 빨리 와, 그냥.
4: 너무 약해 주무셨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다 보였는데.
1: 아니야. 이거는 아직 배가 안 쓰네.
0: 패자들이 막 입만 달아가지고, 진짜.
1: 이줄을 이줄 뭐 하나 꼬잖아. 감사해.
3: 어제의 승자가 오늘의 패자가 됐네요. 감자 심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0: 좋겠다, 좋겠어.
4: 아유. 아유, 고생했습니다.
1: 고생했어, 고생했어.
0: 아, 고생했어.
5: 야, 진짜 이 호미질 처음 해보네, 진짜.
0: 어, 아까 전에 진짜 그 시합한 게 데미지가 상당히 크다, 지금. 아우, 도가냐. 감자는 사먹는 게 맞는 것 같아. 어우. 항상 자기들이 하는 작목이 가장, 작물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저께 감자는 그냥 막 심어놔도 바보도 짓는다 소리 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우, 도가냐. 다들 고생했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어요.
0: 가자!
1: 가자, 가자.
3: 쑥쑥 자란 감자를 볼 쯤엔 오늘의 이 순간이 또 추억이 되어 있겠죠.
6: 다 끝났어요?
1: 다리가 덜렁덜렁 걸려 지금.
6: 날씨가 너무 더워서.
1: 절반밖에 못 해서 절반밖에.
6: 그러실 줄 알았어요. 아라씨랑 오면서 다 심었을까?
0: 그나저나 밤밖에 못 했는데 이따 새 떠가지고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1: 더워? 한 발짝
6: 없고. 그래? 저녁 늦게 나
0: 저녁 늦게 못해. 도관이 나가가지고.
7: 그러면 우리는 쉬고 남자들만 가서 하는 걸로. 여자들은 이미 나갔기 때문에.
0: 뭐도 못하겠어.
1: 뭐가 좋은 거야?
7: 전.
3: 더위에 고생한 남자들을 위해 시원한 막걸리까지 준비했는데요.
0: 제일 잘하네.
8: 먹는 거에 진심이야.
0: 지금까지 제일 잘했어. 감자 심을 때는 이럴 줄 알았는데. 막물리야, 막물리야. 소믈리에 가지고 막물리. 어때?
8: 잘하네, 잘해. 잘 닦았네.
6: 아, 그래? 고마워.
0: 어제는 내가 고생했으니까 따라줄게.
1: 따로 따라봐, 한 번. 아, 이거 잘 돼.
0: 땡기슨이라고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까 전에 이야기해도 다 심었어.
6: 다 심었어?
0: 어, 진짜.
6: 근데 왜 고라쳤어?
8: 그래야 재밌지.
6: 걱정했잖아. 우리 더운데. 아, 진짜? 어떻게 심어야 될까? 우리 오면서 얘기했잖아.
0: 자, 고생했습니다.
6: 고생하셨어요.
1: 고생하셨어요.
6: 다행이네.
4: 드십시오.
0: 아, 좋다.
8: 술 맛이 제대로네.
3: 노동 끝에 먹는 참은 언제나 꿀맛이죠.
0: 근데 봤지, 빠른 손. 빠른 손, 빠른 발.
6: 아, 진짜?
1: 내가 팀플레이 했거든. 한 줄씩. 와, 근데 3분의 2를 치고 와버리는 거야.
7: 진짜? 진짜 누가 이겼어?
1: 누가 이겼어?
0: 별거 아니더라.
7: 아, 오빠랑 이게
6: 뭐 그런 말 있잖아. 뭐 감자밭에 묻어줄게. 뭐 쑥쑥 자라볼래. 뭐.
1: 무서운데?
6: 그건 어느 때 쓰는 말이야?
0: 여기지, 요. 감자밭에 묻어줄게. 쑥쑥 한번 자라볼래.
6: 감자랑 연결된 그런 거잖아.
0: 아니, 어딘가에서 나온 대사들의 자료.
1: 감자밭에 있어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데. 쑥쑥 오셔, 쑥쑥. 너무 멀쭉돼 있어가지고.
3: 하루의 고됨을 한 잔 막걸리와 작은 농담에 실어 보내는 건 귀농 생활에 적응한 후에 생긴 여유. 동훈 씨도 귀농 초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9: 어제 온 자료들이 파랑이 님도 죽었구만.
3: 밤잠 못 자며 애를 써도 수확량은 줄고 품질은 안 좋았던 귀농 초기. 맨땅에 헤딩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동훈 씨는 귀농인들에게 도움을 줬는데요.
0: 고영 대표님도 확실히 작업을 잘 하셨는데 조금 여기도 확실히 해야 되겠네.
3: 저녁엔 제자들의 영상을 꼼꼼히 보며 피드백을 해주는 동훈 씨.
2: 경기도 연천 차량 딸기 주영농원입니다. 맞습니다.
0: 딸기는 뭐 맛이 여러 번 변하는 것 같이 시기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얼마나 해놨는 것도 궁금하고 과연 잘하고 있는 것도 궁금하기 때문에 이제 보내놓으면은 이렇게 영상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영상을 반대로 저한테 올려줍니다. 단톡방에다. 그럼 저녁에 와가지고 작은 걸로 잘 안 보이니까 큰 걸로 봐가지고 얘가 문제가 뭐가 있구나 이게 문제가 뭐일까 그럼 내일 아침에 같이 통화해가지고 이게 뭐 좀 일을 좀 잘못한 것 같다 아니면 좀 잘했다 막 그러면서 또 안부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 농사를 배우고 독립한 농부들이 지속적인 코칭을 원했고 농법 전수를 원하는 농부들도 많았습니다. 이후 동훈 씨는 저렴한 비용을 받고 지속적인 농업 코칭을 해주게 됐는데요. 한마디로 딸기 농사의 프랜차이즈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죠.
0: 많이 나와가지고 예산 김태 대표도 처음에 영상 보낸 것은 꽃 작업 확실히 안 한 것 같더니 그래서 내 명모이고 내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9: 저희는 지금 이렇게 세 개 정도씩 남기고 있습니다.
10: 잘했네.
0: 너네 매출도 작년하고 거의 별반 차이 없다고.
10: 아 그래?
3: 하지만 모든 농가가 동훈 씨 마음에 쏙 들게 따라와주는 건 아닙니다. 전화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엔 직접 가서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는데요. 다음 날.
0: 오늘 진주 농장 가가지고 상황 한번 보고 그러고 오게. 뭐 처음 농사를 그기로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환경이 어느 정도 너도 이제 또 안동화 환경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고.
11: 놓읍시다. 자, 다녀올게요.
12: 네, 다녀올게요.
6: 잘 갔다 와요.
3: 함께 일하는 제자들이 총 출동입니다. 제자들에겐 이것 또한 좋은 공부. 첫 농사를 지으며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보고 걸음삼아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데요. 2시간 만에 도착한 진주. 딸기하우스 8동 농사를 짓는 용채 씨의 농가입니다.
13: 수고 많으네.
14: 어서 오십시오.
13: 안녕하십니까.
15: 안녕하세요.
14: 네, 어서 오십시오.
15: 네, 가시죠.
3: 오자마자 농가로 향하는 동훈 씨. 딸기 양이 적고 알도 작다는 용채 씨의 농가에 들어섰는데요. 귀농 8개월 차 용채 씨의 농사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0: 물이 너무 없는데.
16: 그래요.
0: 이제 점점 막혔구만 보니까. 흙이 다 굳었잖아요. 네.
3: 매의 눈으로 문제점을 짚기 시작하는데요.
0: 아, 젖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부터 오면 이제 서서히 말라붙잖아요.
16: 아, 여기 말랐네. 네,
0: 그러면은 뭐가 막혔냐면 여기 구멍이 막힌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생육이 막 줄어들고 그런 애들은 점적이 그거. 이제 올해 시작하면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제일 끝쪽에 흙 먼저 항상 만져봐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물이 얼마나 오는가. 근데 지금 여기 다 말랐잖아요.
3: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드는 용채 씨.
0: 지금 여기도 가장 큰 문제가 배드 끝털이에다 달랑달랑 심어요. 그러면은 최대한 이쪽으로 심어야 돼요. 봄 되면은 여기서 이제 잎을 까고 나면은 여기서 뿌리가 내려요. 공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얘는 달랑달랑 있잖아요. 그럼 이 밑에 이 뿌리로만 일하고. 다 그렇게 심어졌잖아요.
17: 종식 초기의 관리부터 뭐 해야 될 것들을 차곡차곡 잘 올려주셔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꾸준히 계속 이어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더 신뢰도 가고 믿음이 가서 예.
0: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잘 따라오십시오.
17: 예, 예.
0: 저는 막 달려가니까 네,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17: 잘 따라갈 수 있을 때 더 걱정이기도 하고 어떻게 뭐 눈하고 또 으쌰으쌰해서 잘 가야지.
3: 농법뿐 아니라 농가의 시설까지 상의할 수 있어서 든든하고 뼈있는 조언을 해주니 믿음직스럽다는데요.
0: 루타리 치거나 막 다지근 거 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운데 좀 하고 나서 다져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되잖아요. 그러면 물 빠짐이 좋아가지고 안에 내부 청소하기도 하네. 근데 하우스 시공업체들은, 고설 시공업체들은 그 가쪽 고랑하는 거 있잖아요. 안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해주라 그래야지 대표님 다음에 편해. 네네.

0: 요거는 가운데로 올리고.
1: 일하려면은
0: 다 아픈가? 그 마음 먹고 있으면 지금 똑같은 마음 먹고 있습니다.
2: 그날 오후엔 또 다른 곳에 들렀는데요.
1: 최초 계획은 우리가 해가 여기서 떠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길게 만들려는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로는 100m 혹은 한 80m 정도 되려나.
2: 농사를 배우며 슬슬 딸기하우스 시공을 준비하는 매제 진호 씨.
3: 이게 그 양지붕형이 더 유리하지 않나?
1: 양지붕형이 유리하지.
3: 지금 이렇게 반원형보다는.
4: 벤노형?
1: 벤노형.
4: 이렇게 해서 동쪽을 70%, 서쪽을 30% 해서 겨울에 그 온도 관리도 굉장히 용이하고 일조량도 상당히 많이 풍족하게 많이 받아서 벤노형도 같이 한번 견적을 한번 좀.
2: 동훈 씨는 땅 욕심을 내는 매제를 말리고 자신의 땅에 농사 지어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1: 좀 길게 잡았어요. 억지로 처음부터 막 요즘에 귀농한 친구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오자마자 집 짓고 하우스 짓고 그러고 나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아니면 난 적성이 안 맞아서 정리하고 털고 나가느니 그 전에 했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농사가 먼저 맞는가 한번 한 2, 3년 겪어보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그때부터 땅도 매입하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웠죠. 집사람이랑 같이. 그래서 하우스를 얻고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지 말고 올해는 여기서 좀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이제 공사를 착공시키게 되면은 이쪽에다 전념해가지고 이쪽에다 뭔가를 할 생각.
3: 계획을 잡는 거에 집중을 하고.
2: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훈 씨와 제자들.
1: 먹고 싶었으면 훨씬 좋았겠네. 좀 늦었네.
2: 귀농한 이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행복은 자연 곁에서의 편안함입니다.
1: 딸기만 보고 있다가 그래도 자연에 나오니까 조금 힐링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2: 하지만 편안함도 잠시. 또 승부사 근성이 나오는데요.
1: 빨리 던져봐.
4: 나무 멋지다.
1: 대충 해도 뭐 퐁당 하겠지 퐁당. 퐁당! 오!
5: 1, 2, 5, 6!
6: 아 맞지 맞지?
1: 6번?
6: 맞지?
1: 6번?
6: 맞어.
5: 최고
6: 야 잘하네.
1: 집에 안 가. 6번이지 아까 전에?
5: 8번이었어 아까.
1: 8번?
5: 끝. 맨날 집하고 하우스방, 뭐 집 하우스 그렇게밖에 안 다니다가 나오니까 되게 좋다.
3: 같은 산이고 들인데 그러니까 일하면서 보는 풍경하고 직접 우리가 이렇게 바람 쐬러 나와서 보는 거하고 느낌이 틀리네요.
4: 또 에너지도 생기고 또 열심히 또 내일부터 또 열심히 또 딸기 따고. 자 우리 대박 한번 납시다.
1: 자 현실농구 분호 실현.
4: 화이팅!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딱
1: 펼쳐줘야지. 펼칠 수가 짧아서 펼칠 수가 없어. 펴지려고 문어 시작!
2: 귀농 초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날들의 경험이 동훈 씨에겐 큰 재산이 됐고 이제 어엿한 딸기 사부가 되었는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도전에 나선 동훈 씨.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맨땅에 헤딩은 동훈 씨의 전공. 거기에 으쌰으쌰 함께해 줄 사람들이 있으니 귀농 후반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1: 해보니까 딸기가 제일 쉽지?
7: 딸기가 제일
1: 쇠가 내름대로 나왔다.
7: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1: 그럼께.
7: 아, 진짜.
4: 시작한 것 같아, 나. 내가 학교 쪽으로 신분이 이제 농부가 되는 땅이야.

0: 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곡도 연주해보고 그리고 전통 음악도 연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야금이 되게 재밌고 저랑 더 가까워지고 가야금이랑 친구가 된 것 같아요.
1: 가야금으로 세상을 보는 소녀. 14살 고은이가 표현하는 가야금은 조금 특별한데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가야금 소녀의 신명나는 세상을 만나봅니다. 다른 친구들이 가방을 메고 등교할 시간에 고은이는 가야금을 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2: 이번에 저 깜짝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1: 오늘은 복지회관에서 연주 봉사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0: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그마한 체구에서 나오는 구성진 가락. 신통한 소리에 몸이 절로 들썩이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야금의 매력을 전파하며 가야금을 사랑하게 하는 것. 고은이에게 가야금은 소중한 친구이자 꿈입니다.
2: 가야금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소리가 너무 맑고 예쁘고 깨끗하고 그리고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기분이 느껴져서 그때부터 가야금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 같아요.
1: 7살에 알게 된 가야금 소리에 푹 빠진 게 벌써 7년째. 이제 고은이는 가야금으로 단순히 옛소리만 연주하지 않습니다. 14살의 감성을 녹인 새로운 곡을 창작하는데요.

0: 마음까지
1: 이상해? 사람들은 남의 말에 맞춰 살려고 그래. 여기서도 공부해라, 저기서도 공부해라. 참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나도 꿈이 있고 하고픈 게 있어. 그런데 이리 웬 말이오? 정해진 공부를, 교과서 공부를 사방에서 들려내 공부해라. 거참.
2: 이렇게 연주한 걸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는데요.
3: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 주변 사람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이따가 내가 직접 연주해서 영상을 올려서 사람들한테 더 알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2: 오늘은 어느 때보다 특별한 날입니다. 고은이의 지금까지 가야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무대가 바로 오늘 여기서 열립니다.
3: 제일 처음으로 가장 큰 무대에 서보는 거라서 좀 떨려요.
4: 다 인원이 6명, 6명, 7명, 4명, 5, 8, 6, 7명인데 고은이만 하나 지금 무대 한 명 올라가는 거거든요. 최연소이기도 한데.
2: 드디어 갈고 닦은 솜씨를 뽐낼 시간입니다.
5: 오늘의 유일한 개인 출전자입니다.
6: 네, 참가번호 9번 박고은 양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박고은 양은 가야금 소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2: 조명이 켜지고 언제 긴장했냐는 듯 고은이는 능숙하게 연주를 시작하는데요.

0: 어떤 사람인데요?
1: 김준수 선생님.
0: 선생님, 아 선생님 되셨었는데.
2: 어젯밤 꿈졌으니 힘내게서.
1: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0: 욕심 나는데요?

0: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고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뜨거운 여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온열은 현상이 아니라 증상이니까. 지금 지킬 건 6대 행동요령. 수분, 채소 노출, 외출 자제, 휴식, 날씨 확인, 안전 살피기. 행동하세요.
1: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0: 저녁 드셔야죠, 아가씨.
1: 먹었어요. 그간 배워서 뭐 하시라고요?
2: 다야금이나 아쟁 배우기는 늦었고요. 우리 춤은 배우기 쉽잖아요. 장단을 외우니까 춤이 저절로 돼요. 잘 치시던데요? 아유, 아가씨도 참.

0: 나한테 날벼락을 맞았는데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하더란 말이지.
1: 엄마, 한 교수가 독재를 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0: 쓰글린.
1: 엄마는 엄마 방식대로 가야 그만하고 한 교수는 한 교수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가짠 게 그러지. 설빈이 그녀는?
1: 가짜는 뭐고 진짜는 뭐예요?
0: 아, 그년 하는 소리 들어봐. 악보인지 개꼰지 맹긴다고 안 하냐?
1: 국악도 악보가 있어야 발전을 해요. 악보가 없으니까 주먹국이란 소리를 듣죠.
0: 아, 음을 어쩌게 콩나물 대가리로 정할 것이냐? 응? 매매 따라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것이 음인 것인데.
1: 연주자 마음대로 달라지는 건 구식이에요.
0: 2년 보게?

0: 소리를 쫓아서 사람 뱀이 놀란 말이야. 응? 요렇고. 이것을 어떻게 악보로 맹길 것이냐? 귀신 울음소리를 기림으로 맹기는 형상이나 다름없지. 알아듣겠냐?
1: 정말 그렇네요, 어머니. 소리는 형체가 없으니까요.
0: 그라제, 혼이여. 넋인 것이여.

누구나 선생 없이도 가야금 연주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선 한 교수의 악보가 필요해요. 난 한 교수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요. 악보만큼은 엄마가 틀렸어요.

0: 뭐야? 걱정만 하지 말라고 했지? 응? 손끝이 무뎌지면 가야금은 틀린 일이여.
1: 내가 그래.
0: 눈이야, 눈. 눈. 이 손모가지가 네 눈이란 말이여. 손끝에 스치는 바람 한 점도 놓쳐서는 안 돼.
2: 비가 오고 달밤이라 비가 오는 달밤에 님이라 달밤은 무엇이고 님은 또 뭐여 손님이 오셔가지고는 국수를 먹었다고요
3: 하이.
4: 어머님, 선생님 오셨어요. 네. 건강하시네요, 선생님.
2: 아이고, 맞기는 맞구나. 그래요, 백살가정은 살아야지.
4: 그러면.
2: 올라오니라. 예. 아이, 그란디. 너는 어째 시집 간다는 소문이 있냐?
4: 이제 가야죠.
2: 나가 너를 처음 딱 봤을 적에 내 매누리감으로 점을 딱 찍어놨었는데.
4: 선생님도.
3: 괜찮아요. 박 선생님 얘기 나오면 어머니 꼭 그 얘기 하세요.
2: 상관 있냐? 자가 내 며느리 된 것도 다 인연이고 너가 안 된 것도 팔자고 그런 거지.
3: 아 참, 아가씨 깨워야겠네.
4: 뭐 일 학교 안 나갔나 보죠?
2: 아프단다.
4: 어디 가요?
2: 몰라.
5: 일어나세요, 아가씨. 박 선생님 오셨어요. 일어나세요.
2: 자가 날 닮아서 심통이 나면 며칠씩 말도 안 하고 그런다.
4: 무희가 선생님 닮은 건 아시네요.
2: 닮으려면 좋은 거나 닮았지. 아니 근데 뭘 사왔냐?
4: 참외예요. 오다가 보니까 길에서 파는 게 잘 익었길래 좀 사왔어요.
2: 그거 뭐 풍류빵인가 세월빵인가 그건 잘 되고?
4: 네.
5: 아가씨! 아가씨!
2: 아이 아가. 그깟냐는 간두고. 참이나 좀 깎아오니라.
5: 네.
2: 술도 좀 가져오고.
5: 네, 네.
4: 낮술 드세요, 선생님?
2: 예, 술 먹는 시간을 따로 법으로 정해놨냐.
4: 선생님, 잠깐 무의 좀 보고 올게요.
2: 말. 그냥 시위하는 거요. 애미 못마땅해서.
4: 안 덥니? 아팠어? 보긴 멀쩡한데?
0: 그 알량한 상금 맡겨놓은 거 애미가 몽땅 집어삼킬까봐 걱정이 되냐?
4: 상금 탄 거 선생님 드렸어?
6: 방어도 나가겠다고 하니까 저야 다니야.
4: 여자가 혼자 사는 거 좋은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야. 더구나 이 나이에 여자가.
6: 엄마가 날 조금씩 미치게 하는데 어떻게 해 그럼?
4: 도대체 뭐가 문제야?
6: 엄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몰라. 그게 날 싫고 두려워.
4: 가야금?
6: 뭐든지.
4: 손윤호 씨가 네 연주를 혼내왔더라. 약수대로 반인내가 됐어. 왜?
6: 난 이 돈 받기 싫어.
4: 그럼 네가 직접 돌려줘.
3: 드세요.
4: 네.
2: 어이 좋다.
4: 맛있다. 단물이 듬뿍 들었네요. 선생님 술 그만 드시고 참외 좀 들어보세요.
2: 아이고 먹는 것도 참말로 복스럽지. 여자는 그래야지. 그래야 시집 가서 잘 살지.
4: 시집을 가야 잘 살든지 말든지 하죠.
2: 미친가 오래?
4: 서른은.

0: 넘었고요.
1: 벌써.
0: 전 포기했어요, 선생님.
1: 물 땀지. 요거에 없냐? 뭐? 나는 서른이 넘어서 진짜 백이 연애를 했는데.
0: 그러세요, 선생님?
1: 서른이 넘어야 진짜가 배는 백이요.
0: 바람 피셨군요, 선생님?
1: 진짜 백이 연애를 했단 게.
0: 어떤 게 진짜 백인데요, 선생님?
1: 말 가지고는 말 못하지.
0: 선생님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1: 혼이지. 몸이 아니고 혼이요.

0: 꿈꾸시는 거예요, 어머님?
1: 내가 살아서 할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다. 우리 선생님 가락을 지키는 일이고.
2: 또 뭐예요, 선생님?

0: 절빈이 인연 참말로 똥벼락 맞지?
1: 선생님.
0: 왜?
1: 당분간 무일이 제가 지르고 있으면 안 될까요? 한두 달 정도요. 그만한 나이면 만사가 신드렁할 때잖아요.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0: 그렇게 하소.
2: 박 선생님은 안심이죠, 뭐.
0: 무이 전연이 피가 뜨거워서 그런 거인게.
3: 언니 좀 수상하다.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허화주택한 말을 냈어?
1: 네 방은 여기야.
3: 아휴, 살 것 같다. 이 아파트 산 거야?
4: 주의사항. 첫째,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 것. 둘째,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 것. 셋째,
3: 언니.
4: 셋째, 나한테 의지하지 말 것.
3: 그것뿐이야?
4: 난 너한테 방을 빌려줬을 뿐이야, 알겠어? 그 이상의 의미를 붙이지 마.
3: 알았어. 난 지금 지옥에서 탈출한 기분이야.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4: 내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마.
3: 넷째, 내 감정에 너무 상관하지 말 것.
2: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니, 집에 물병 많은데 뭐 하러 사셨어요?
0: 멀리 갈 때 가지고 댕기려고.
2: 어디 가시려고요?

0: 됐다.
1: 아, 뭘 보고 서 있냐? 빨래하다 말고.
0: 네.

당시 정말 미증하기가 둥지 섯달 서리 빨갔어. 어째 그래. 소식을 딱 끊어본지.

0: 엄마 좀 봐야지.
1: 그래, 정신 나가서 나가지 진짜.
2: 어머님이요? 잠깐만요.
0: 안 돼. 그 이제...

0: 들어가. 왜?
1: 저 차 한 잔만 사주면 안 돼요? 앉으세요. 당신은 남이 물어볼 때 아무 말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신하고 연애할 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내가 뭐라고 쫑할 때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0: 당신
1: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가씨 나가 있죠? 당신 집에 안 들어오죠? 더 이상 안 바래요. 안 돼요? 나 어머님한테 충배와요. 힘들어요. 이렇게 어깨를 추스리는 게 쑥스럽고 잘 안 돼요. 처녀 땐 잘 됐는데.
2: 다음 달에 인간문화재 심의위원들이 모인대요. 박 교수가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이 꼭 지정을 받도록 일을 꾸미겠다고 했어요.
3: 그려, 그려. 그려도 설빈이밖에 없어. 내 생각해주는 것은.
2: 안심하세요, 어머니. 이번엔 꼭 되실 거예요.
3: 예, 그려.
1: 아, 오셨어요, 한 교수님?
3: 아가, 설빈이가 날 인간문화재 만들어준단다. 아가도 이리 와서 이 바나나 좀 먹어봐라, 이 비.

0: 네, 창을 좀 올려놓고요.
1: 그래, 독주의 준비는 잘 돼가고.
2: 네, 어머님.
1: 그래요, 그래요.
2: 어머님,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박 교수가요, 어머님 나중에 집 짓고 사시라고 땅을 좀 떼주겠대요.
1: 땅을?
2: 인간문화재 시정 받으시면 본격적으로 제자도 키우셔야 하는데 집부터 모양새를 갖춰놔야 한다고요.
1: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이 일전엔 내가 심했지.
2: 아니에요, 어머님.
1: 내가 늙어간 게 심통만 크나비요.
2: 다 저 잘 되라고 걱정해 주시는 건데 제가 모르겠어요.
1: 아이고, 우리 설빈이 이뻐라. 이 몸뚱아리는 조그만이어도 속은 부처님 속이구만 그려.
0: 어머니 마음이 풀려서 다행이에요. 어찌나 걱정을 했는지. 저 독주회가 다음 주일인가요?
2: 네. 은수 씨도 꼭 오세요.
3: 이제 그만 들어가 보세요. 한 교수님.
2: 네?
4: 그거 연기하면 안 될까요? 올 가을쯤으로.
0: 안 돼요. 나보다 어머님을 위해서 안 돼요. 그날 문화재 신의원들이 와요. 그분들 앞에서 처음으로 서기봉 산적아락을 선보이는 거예요. 죽사 선생님은 세상에 알려주는 거라고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세요?
4: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풀어지셨던데요. 뭐.
0: 내가 모자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누구보다 어머님의 인생을 사랑하고 어머님의 예술을 존경한다는 거, 그걸 믿어주세요.
2: 고마워요, 걱정해줘서. 들어가세요, 이제 그만 가.

0: 내가 따르지. 같이 늙어가는 처지.
1: 장모가 따라도 술은 지집이 따라야 제맛이 아닙니까?
0: 땅은 그렇구만.
1: 받으셔요.
0: 고마워요. 자네도 같이 한잔 없어요?
1: 아유, 한잔 드시고 잔 주셔야지요.

0: 손이 아직도 곱구만.
1: 살기는 험하게 살았어도 손만은 험한 걸 피하면서 살았지요.
0: 한잔하고 오랜만에 자네 가야꽃 소리나 한번 들어보세요.
1: 영감님, 내 딸아이 장례 문제입니다.
0: 무의 말인가?
1: 예.
0: 그와인 재색을 겸비하고 교육까지 제대로 받았는데 무슨 걱정을?
1: 제 나이 아홉에 권번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2: 그러셨습니까? 저 금합니다.
3: 들어오너라.
4: 이해가 금화입니다.
3: 아, 제동 도련님이 바늘만 하구나. 응?
4: 미색도 미색이지만 이 아이의 가야금 소리에 반복을 하셨다고 합니다.
3: 저 어서 준비를 시키게.
4: 응? 네. 너는 오늘로써 이승에 들게 된다.

0: 생각나십니까? 그때 영감님께서는 제 몸에 손끝 하나 대지 않으셨습니다. 한때는 명망 있는 얘기로서 이름도 날리고 부귀영화도 누렸습니다. 하나 인연의 피가 그 아인 저를 쏙 빼닮았지요. 앞으로 살아갈 길이 평탄치가 않을 겁니다. 지금 사는 집도 그러고 영감님께서는 제가 어려울 적마다 군소리 없이 도와주셨습니다. 영감님께서는 제 소리를 알아주시는 유일한 통객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 딸아이를 부탁드리는 거입니다.
1: 나도 그 아이를 무척 아끼고 있네. 무엇보다도 그 소리가 탐이 나. 축사 자네가 젊었을 때 신들린 소리가 그 아이한테 담겨 있어. 술이나 들게.

0: 오늘은 제가 짧게 취하겠습니다.
1: 일부 끝 순서에 무희하고 찬우가 박 교수님의 작곡한 가야금 3조를 연주해줘야겠어. 되겠지?
2: 그러죠.
1: 여보, 악보 가져나왔어요?
2: 응. 여기 있어요.
1: 이번에 과장 선생님이 새로 작곡하신 곡이야. 무희하고 찬우가 첫 번째로 연주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거지. 한 일주일 연습하면 되겠지?
3: 좀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4: 연주 시간은 한 5분 정도 걸릴 거야. 이 사람이 하도 졸라서 급하게 작곡을 하느라고.
1: 그리고 무희야. 2부 시작 전에 어머님을 무대에서 인사시키려고 그러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어머님도 기뻐하실 거야.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말씀드려.
5: 네.
1: 서기복류가 처음 세상에 알려지는 연주회니까 역사적 사건이 될 거야. 요새 마음이 설레서 잠도 못 자지 뭐니?

좋은 쪽으로 생각해. 한 교수 덕분에 죽자 선생님이 세상에 소개된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나쁘지 않잖아. 악보 훑어봤지? 시작하자. 아, 네? 그놈의 고지에 누가 데리고 살 건지 속착해나 터지겠다. 나 아니면 너 데리고 살 남자도 세상에 없어. 세상에 속장깨나 빠진 놈이 나밖에 더 있냐? 참, 가야 길만 잡아.

0: 이야,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 곡인데? 어때, 무이야?
1: 난 이런 곡을 연주하면 배가 고파져.
2: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 거니? 차 선생님 뭔데 말이야, 원장이 너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회원 모집 광고를 내는 거야? 그것도 말이 좋아 회원이지. 이건 무슨 국악학원 광고도 아니고 말이야.
3: 흥분하지 마. 왜 그래?
2: 너 안 보여? 시간표까지 나왔잖아. 민요반, 장구반, 고전무용회. 풍류방이 무슨 민속음악 가르치는 데니?
3: 그거야 차 선생 생각이겠지.
2: 광고가 나갔잖아. 그냥 넘어갈 거야?
4: 아유, 이거 날씨가 아주 흡덥지근해졌습니다.
5: 최 선생님, 저 커피 한 잔 타주십시오.
3: 뻔뻔하기는. 정윤아, 차 선생 조심해. 어스룩한 척하지? 전형적인 사기꾼 타입이라.
6: 인재이른 언니?
1: 언니가 전화 안 했으면 내일 아침까지 잤을 거야.
7: 옷 갈아입고 외출 준비하고 있어. 5시까지 차가 올 거야.
1: 아, 싫어. 그 사람 좀 이상하다 그랬잖아. 불편해. 가야금 선생이 나 하나뿐이야. 딴 사람 소개시켜줘.
7: 잔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가야금만 배워주면 되지. 그 사람 성격은 왜 따지니? 끊는다. 말했지? 나하고 같이 있고 싶으면 이유 따지지 말고. 그래. 그래야 피자 편해. 5시 정각에 놀이터에 나가 있어. 차가 올 거니까. 끊는다.

0: 하야금 학생이로군.
1: 안녕하세요.
0: 박 선생 집에 계신가?
1: 홍유방에 나갔는데요.
0: 내가 일찍 왔나?
1: 장현 언니 만나러 오셨어요?
0: 괜찮아. 저기 가서 기다리지.

아직도 귀에 쟁쟁해. 내 이름을 부르던 어머니의 목소리, 트럭이 급정거하는 소리, 몸이랄 수도 없는 살더미를 으스러져라 껴안고 기가 막혀서 울지도 못하는 내 귓가에 피울음이 되어서 내 고막을 핥히던 어머니의 목소리. 윤호야, 윤호야, 난 어머니가 살아서 다시 내 손을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 아들을 위해서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내 손을 잡으실 줄만 알았어. 머리 따로 몸 따로인 사람의 몸뚱이를 본 적이 있어.

모습과 영원히 아름다우면은 죽은 다음의 모습도 아름다워야 할 것 아니야. 그렇지만 어머님 그렇지 않았어요. 일개 날벌레와 똑같았어. 오로지 살뭉텅이에 불과했을 뿐이오. 어머니를 위해서 바치는 꽃, 어머니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어머니를 위해서 지은 마을라, 그 모든 것이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3년 동안 난 어머니의 악몽 속에서 헤매며 살았어. 내겐 지옥이 지난 삶

0: 들어와.
1: 안 계셔?
2: 누구? 김 회장님?
1: 아까 밖에서 기다리시던데.
2: 순이방이 시끄러워서 집으로 오시라고 했어.
1: 남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쩌려고.
2: 남들이 아니라 왜 네가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1: 하긴 뭐 삼촌인데 아버지인데 알겠지. 알았어, 상관 안 할게.
2: 손인호 씨 집에서 오는 길이니?
1: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야? 이건 나하고도 상관 있는 문제니까 물어봐도 되잖아.
2: 나한테 가야금 배우러 다녔다고 했잖아.
1: 언니하고 길거리에서 실갱이 하는 거 봤어. 보통 사이로 남.
2: 네 상상일 뿐이야.
1: 언니의 해명이 필요해.
2: 고슴도치처럼 온몸에 가시를 세우고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살고 싶니?

0: 이거 하나만 더 명심해. 무희는 잃어버린 내 젊은 날의 분신이야. 난 네 모습을 사랑해. 굳이 한마디 더 한다면 넌 나처럼 실패하지 않길 바래. 됐어? 저녁은?
1: 먹고 싶지 않아.
0: 커피 마실래?
1: 응.
0: 손인호 씨는 여전히 계상해?
1: 못 만났어.
0: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해놓고 차까지 보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1: 빈방에서 가야금만 연주하다 왔어. 그 사람 좀 정신병자 같아.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나? 언니도 알지?
0: 어린애야. 부잣집 도련님 치고 꽤나 순진하잖아.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 무희 널 좋아하더라.
2: 아니 왜 밖에 나와 계세요, 형수님?
3: 우이동에서 오시는 길이에요?
2: 예. 자, 형님이 이거. 생갈비도 몇 개 들었을 거예요. 선생님 구워드리라고. 예,
3: 들어갔어요.
2: 예. 근데 누구 기다리세요?
3: 아, 네. 어머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아.
4: 아니, 시아버지 계세요, 아저씨?
5: 예, 이제 오나?
4: 예.
5: 어들이
6: 좀 아이고, 시원하다. 아직 선생님, 전화 받으세요.
7: 어디에요?
6: 집이래요.
1: 기호 언니 집이 아니고.
6: 아, 네, 저예요. 아직 그게 아니고요. 어젯밤에 어머님이 안 들어오셨어요. 모르겠어요. 좀 늦는다고는 하셨는데.
1: 여기서 좀 쉬었어요?
8: 새벽까지 안 끝난 거 아니었어서?
1: 엎드리면 코 닿는데 집 놔두고 여기서 쉬셨단 말이에요? 요즘 왜 그러세요? 제가 당신 불편하게 했어요?
8: 아니야.
1: 가세요. 아침 차려놨어요.
8: 아, 저, 나 집에 좀 다녀와야겠어.
1: 어느 집이요? 당신 집소리 나올 때마다 내 간이 덜컹 떨어져요.
6: 아유, 아유 짰다. 짰어.
3: 머리도 쓰시고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 나가셨어요. 아무래도 어머님 심중에 무슨 일이 계신가 봐요.

0: 글쎄, 이 보온병 속에 오물을 잔뜩. 이거 가지고 황 교수님 연재장에 가신 모양이에요.
1: 신경 쓸 거 없어.
0: 하지만 어머니.
1: 그 양반, 역마살 발동이 또 시작된 거니까. 이불 좀 펴줘. 잠이나 좀 자고.
0: 새벽까지 일하셨어요?

0: 퇴실해야 되고 집 나오던 생각이 나요.
1: 엄마! 내 목욕 간다!
2: 뭐라고? 아이고, 안 된다!
1: 아이고, 뭐 목욕도 가지 말란 말이가? 엄마는 근질근질해서 미치겠다.

0: 잠깐만. 네 집에서 물 대표 사가라. 아이고 이 고무신 신고 어디 가겠노? 엄마, 내 돈 좀 두고 나 목욕까지 됐다 아이가. 설마 내 집 도망갈까 봐 그러나? 나가서 뭐 먹고 사노?
1: 그 풍각쟁이를 완전히 이 집 빌 때까지는 네 집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못 나간다.
0: 아이고, 날 그렇게 못 믿나? 나 그 사람 잊었다 아이가. 목욕 좀 하고 새 기분으로 새 출발하려고 했더니. 어미, 어미, 돈 좀 두고.
2: 은수야, 네 한 시간 안에 꼭 돌아오느라.
0: 알아신다마. 아이 들어가라마.

0: 부산에는 목관통이 없냐? 한 가락 뽑아봐. 아, 뭐냐? 장가 한마디 허란 게. 풍각쟁이 집안에 궁당짝 박을 기집인지 봐야 쓰겠다.
1: 무슨 말씀인진데, 예?
2: 아, 이제 노력을 하고

0: 신정 오는 생각이 나. 벌써 7년 넘었죠? 그동안 한 번도 못 뵀잖아요. 아마 내년에 우리 어머님 환갑일 거예요.
1: 어머.

동네 목욕 간다고 세수대야 들고 나갔던 딸년이 7년 만에 돌아온 뭐라 그러겠어요? 네, 뭔 목욕을 그리 오래 하다 만노. 당신한테 반해서 딥 조망자 나온 게 바로 오자일 같아요. 당신은 우리 학교 국악제에서 아쟁을 연주하던 모습도 오자일 같고, 당신 아쟁 연주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었어요. 듬직하고 당신 부쩍 슬퍼 보였어요.

사람이자 사는 살 남는 여자.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 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복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인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11개에 수록된 일야구 도화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

0: 놀아 업고 놀자.
1: 마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2: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3: 김준수 선생님.
2: 선생님, 아 선생님 되셨었는데.
3: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2: 욕심 나는데요?
4: 돌더라도 가야겠네. 내 꿈 찾아 가야겠네.
5: 쉐이킨! 구리야!

0: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믿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응원할게.
1: 이 노래 들어볼래?
2: 다행이와 함께하는 지하공간 침수 국민행동 요령. 지하공간이나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하세요. 침수 위험 때 지하주차장 출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계단에 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요. 침수 공간에서 탈출할 때 무릎 이상 물이 찼다면 여럿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요. 지하 계단에서는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 공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진입 금지를 안내해야 해요. 지하 공간 침수 국민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2025 부산 청년 국악관악단 창단 연주회 청년 시대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공연의 사회를 맡은 개성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무대는 부산의 청년 국악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첫 걸음이자 앞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옛말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죠.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면 안에서도 쪼고 밖에서는 어미새가 또 쪼아서 병아리가 잘 태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말인데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의 원리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무대는 안에서 열망을 품은 이 무대 위의 청년들과 또 객석에서 또 밖에서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낸 위대한 탄생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부산 청년 국악관현악단이 힘차게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큰 박수와 응원의 박수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곧 막이 오르고 총 8곡의 음악을 감상하시게 될 텐데요. 첫 곡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곡은 작곡가 허보리의 작품 송정입니다. 송정해수욕장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송,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담은 정이라는 이중적인 표현을 갖고 있는데, 작곡가는 청년의 불확실한 앞날과 또 그 속에서 사람들이 건네는 정을 바다의 이미지로 풀어냈다고 합니다. 세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바다와 파도, 그리고 미녀, 쾌지나 칭칭난의 선율이 어우러지면서 희망찬 내일을 노래한다고 합니다. 자, 젊은 작곡가 허보리의 작품 송정을 지휘자 박지영 지휘자의 지휘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 일본의 아주 이국적인 마츠리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곡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토요아시라는 곳에 마츠리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풍경이 떠올라서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작품은 박지영 지휘자의 지휘로 감상하셨고요. 이제는 지휘자가 또 바뀝니다. 아, 한 공연에서 여러 명의 지휘자와 호흡을 맞추는 공연을 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는 우리 부산 청년 국악관현악단 단원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부산 청년 국악관현악단 창단 연주회 청년 시대의 일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부에 이제 중간 지나서 이제 두 곡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번째 곡은 동다운 작곡의 몽경이라는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말 그대로 꿈의 풍경이라는 뜻을 가진 곡인데요. 메나리 토리 선율을 바탕으로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는 몽환적인 순간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어떤 소리가 날지 기대가 되는데요. 하나의 장면이 사라지고 또 다른 장면이 이어지는 끝없이 이어지는 꿈의 여정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젊은 작곡가 동다운의 신선한 상상력이 담긴 작품, 이진희 지휘자의 지휘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1부에서는 아주 참신한 신진 작곡가들의 작품이었습니다. 이제 2부에는 이제 조금 연령대가 올라가고 조금 경험도 풍부한 기성 작곡가지만 젊은 작곡가에 속하는 아주 에너지 넘치는 작품들로 준비했습니다. 2부 첫 번째 곡은 이창희 작곡의 혜성이라는 곡입니다. 깊은 우주를 가르며 등장한 혜성이 질서를 흔들고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음악으로 담았다고 합니다. 혜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 것 같지만 사실 많은 과학자들이 아직도 그 신비를 다 밝히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 우주의 장엄함을 국악관현악 작품으로 표현했는데요. 오늘 2부 순서의 모든 곡들은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부산 청년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고 단장과 예술감독을 맡아서 이 모든 공연을 준비한 이종호 지휘자의 지휘로 연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정말 그 숙모의 그윽한 향기 그리고 또 신명나는 붓가락을 관현악과 함께 들으니까 더 감동이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오늘 창단 공연의 마지막 순서가 됐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우리 부산 청년 국악관악단 연습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물론 그때도 훌륭한 연습이었지만, 아, 우리가 왜 아이들 자라는 모습 보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고 하잖아요. 일주일 전에 봤던 모습보다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오늘 연주가 너무너무 멋지고 훌륭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마지막 곡은 이지영 작곡가의 연려라는 곡입니다. 이렇게 연려문 할 때 연려가 아니라 연려가 되겠죠. 발음이 좀 어려운데 고우면서도 아름답다라는 우리 옛 말이죠. 신윤복의 그림 속에 여인들의 사랑과 설렘을 노래했다고 합니다. 여창 정가와 국악 관현악이 어우러져서 섬세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저희 국립부산국악원 올해 기악단 정기연주에서 초연되었던 작품이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연주가 된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오늘 부산청년국악관현악단 창단공연 청년시대를 찾아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아름답게 또 멋있게 성장해가는 부산 청년 국악관현악단의 모습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줄탁동시의 마음으로 함께 성장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 이지영 작곡의 연려를 끝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지휘자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자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1: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2: 김준수 선생님.
1: 선생님, 아 선생님 봤었는데.
2: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1: 욕심 나는데요?

0: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믿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응원할게.
1: 이 노래 들어볼래?
2: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향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전국 팔도를 누비며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본다. 맛을 찾아 떠나는 식도락 여행. 오늘도 참 맛있구나.

0: 어휴, 저기 아주 멋있는데. 자. 아, 오라 그랬어. 시간 좀 맞춰서 좀 말이야. 응?
1: 안녕하세요.
0: 피디님 왔네. 응.
1: 저희 왜 이 먼 곳까지 왜 부르신 거예요?
0: 왜 불렀느냐? 아, 여기가 어딘가?
1: 강릉.
0: 강릉이지, 강릉. 내가 꼭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 여기 와가지고 또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응?
1: 응. 강릉 뭐 먹을 게 뭐 좋아요?
0: 자, 강릉 하면은,
1: 어? 요즘 MZ들은 순두부 젤라또 먹는다고 합니다, 강릉에서.
0: 순두부 젤? 뭐? 그 뭐야?
1: 젤라또 먹으세요.
0: 근데 젤리까지는 어떻게 좀 들어봤는데 젤라또는 또 뭔가?
1: 그래도 나름 미중이신데 생각보다 좀 실망이네요.
0: 아, 내가 좀 그 말은 좀 타격감이 있네. 자, 아무튼 그건 모르겠고, 어? 여기 강릉에 오면 뭐가 유명하느냐? 어? 초당 순두부. 아, 순두부 참 뛰어가지고 탁, 응? 놓고, 착. 그리고 또 뭐가 유명하느냐? 어? 자네 삼합이라고 들어봤나? 삼합?
1: 어? 홍어 삼합 아닌가?
0: 홍어 삼합. 그렇지. 이제 광주에 가면은, 이제 전라도 지역에 가면은 홍어 삼합이 유명한데, 원래 그 삼합이라는 게 그 명리학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조화가 잘, 절묘하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어? 그런 뜻이거든. 여기에 이렇게 강릉에 오면은 말이야. 어? 두부를 이용한 삼합이 있어요. 그거 먹어봤나?
1: 그건 몰랐어.
0: 하, 음식 프로그램 PD를 한다 그러면 두부 삼합을 몰라. 아유,
1: 젤라또.
0: 젤라또는 어디 가서 봐. 왜 아무 데서 없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만 있고, 어? 아, 그러면 삼합을 먹고, 젤라또를 먹고, 저쪽에서 해안가를 동해안을 쭉 보고, 그러고 올라가면 되겠네. 아, 딱 좋네. 갈까? 갑시다. 어우, 오우, 야, 바람에 나뭇가지가 날리고.
1: 임금님.
0: 응?
1: 근데 오늘도 김이 안 시켜주실 건가요?
0: 안 주지롱. 내가 먹어야지. 참 집요하네. 그. 알겠네. 내 오늘 약조하지. 내 오늘은 자네에게 기미를 허하겠네. 오케이. 그러면은, 아,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요즘, 요즘 사람 다 됐네. 그럼 가볼까? 어. 오, 기미를 시켜달라. 어, 요거 좀 고정 코너로 가면 안 되는데. 계속 뺏어 먹을 텐데.
2: 어디, 오늘의 맛을 찾아 떠나볼까? 오늘 임금님이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
0: 초당순두부, 초당순두부.
1: 임금님, 근데 삼합 보여주신다니 저희 두부 먹는 거.
0: 아, 이 피디 양반 진짜 성질 급하네. 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강릉 삼합, 응? 그 강릉 삼합이 뭔지 아는가?
1: 모르죠.
0: 초당순두부, 가자미식혜, 그리고 수육.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라네. 보이잖아, 여기 또 왔잖아.
2: 어이씨구.
0: 자, 오늘 우리가, 어? 초당의 딸을 만나러 가는 거라네. 알겠지? 따라오게. 아, 어디 보자. 어, 다 왔네. 이리 오너라.
3: 얼쑤?
0: 왜 아무도 안 나오냐? 뭐야, 왜 아무도 안 나오냐?
2: 강릉 삼합이 먹고 싶으셔서 아침 대바람부터 동해 바다 여기까지 왔다네. 함께하면 더욱 맛이 좋다는 강릉 삼합 한번 만나봅시다.
0: 아, 맛있는 곳이네. 아, 근데 원래는 여기 오면은 저 초당 명품 밥상을 시켜 먹었었는데, 잠깐만, 오늘은 혼자 먹어야 되고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두부 삼합에다가, 어, 초당 두부 전골 그렇게 시킨 거. 저, 어, 사장님.
4: 아, 네. 예. 안녕하세요.
0: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제가 이게 강릉에 두부 삼합 먹으러

0: 있거든요.
1: 아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0: 우리가 강릉 하면 강릉 삼합, 아, 두부 삼합
1: 네.
0: 맞죠?
1: 네, 네, 맞죠. 아, 네.
0: 두부 삼합하고 초당 두부 정도
1: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0: 네. 네. 아이, 동쾌랑 부쾌가 자꾸 왔다 갔다 해. 어허, 기대가 되는구나.
2: 맛있겠구나. 더운 날 뜨거운 음식, 이열치열로.
0: 아하, 이 양반이 그 이열치열의 참 뜻을 모르는구만. 어? 열을 열로 다스려라 그 말 아닌가? 이게 더운 날 뜨거운 거 먹어야지. 참.
2: 솔직하게 괜찮아.
0: 아니 뭐 아무리 더워도 뭐 저 어?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면 뭐 못할 게 뭐 있어 뭐 다 먹을 수 있지 뭐. 어? 어디서 저거 아하, 아, 실례합니다.
1: 예.
0: 제가 두부한 눈을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여기 좀 구경 좀 할까요?
1: 아,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0: 예.
1: 지금 좀 보시는 게 아침에 콩을 갈아가지고 콩물을 끓여놓은 거예요.
0: 끓여놓은 거?
1: 예.

0: 두부를 끓인 거를 해가지고. 네.
1: 다 어떻게 되나요? 몽글몽글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간수를 넣는 거예요.
0: 잠깐만. 이게 간수라는 말이죠?
1: 아, 이거 간수죠. 네.
0: 잠깐만, 근데 그냥 봐서는 그냥 맹물인데.
1: 한번 잡숴보실래요?
0: 어, 이거 맛 봐도 돼요?
1: 어, 그럼요.
0: 아, 예. 네. 아, 네. 예? 맛을 보겠노라. 냄새도 맹물인데. 곱자.
1: 어이씨.
0: 아, 소금을 났네요. 소금을 났구나. 아.
2: 간수 어땠어요?
3: 내가 PD 양반을 간수를 맛보겠어야 되는데 내가 삐질까봐 내가 꾹 참았네. 아, 근데 맹물인 줄 알고 먹었다가 깜짝 놀라서 그렇지. 어, 그렇게 짜지는 않았네.
0: 야, 오, 제법 짠데요?
1: 아, 이게 이제 정제된 바닷물이에요.
0: 바닷물의 그 염도는 그대로 유지해서.
1: 그쵸, 예.
0: 아, 요게 비법인가? 아, 알겠습니다. 한번
1: 넣어주세요. 간수를 넣잖아요. 넣으면 밑으로 물이 가, 찬물이 가라앉으니까 골고루 이렇게 저어주는 거예요. 저어주면서 바닷물을 또 넣는 거죠. 한번 저어보실래요?
0: 저어볼까요? 과인이 저어보겠노라.
1: 이쪽으로.
0: 영차. 요령이 있는 겁니까? 아하. 시원하구나. 자, 으쌰. 이게 잡는 게 마냥 쉽지는 않네.
2: 하시는 거 맞나요?
1: 예, 잘하고 계십니다. 예.
0: 아니, 그냥 걷는 건데 뭐 잘하고 못하고.
1: 이렇게 몽글몽글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예. 조금 덮어놔야 돼요. 어느 정도 하다가 한참 기다리면 두부가 돼요.
0: 음식은 과연 정성이로구나.
4: 잘 익은 콩물에 간수를 부어주니 몽글몽글 두부가 되는구나.
0: 야, 이렇게 만들고 싶구나.
1: 네.
4: 순두부를 뽀얀 면포에 부어주고 나면
0: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네요.
1: 네, 맛있어요.
0: 맛있겠어요.
4: 우리 임금님, 대간장 동네.
0: 커서 만드시기 전에 어떻게 맛을 살짝 볼 방법은 없을까요?
1: 숟가락으로 때릴까요?
0: 아, 그럴까요?
4: 결국 한 숟가락으로 먹는데 성공한 미종이다. 맛있구나!
0: 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너무 맛있다. 아우, 고생. 이야, 묻었어요?
1: 네, 묻었어요.
0: 그래요?
1: 네, 이제 됐어요.
0: 아, 예. 다 먹어줄 테다. 아, 이야, 이게 비교가 될까 모르겠지만 수육을 다 삶았을 때 김치를

0: 이제 막 담겼을 때 그때 그 느낌. 뭔가 음식이 이제 막 맛을 딱 완성한 그 순간, 딱 그 순간 찰나를 포착한 느낌. 오. 그게 넣고 아 그럼 얘가 알아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준 거냐, 알아서.
1: 네. 이거 조금만 기다리시면 맛있게 잘라가지고 제가 기다리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저 그러면 테이블로 가겠습니다.
1: 네, 가 계세요. 네. 네.
2: 임금님, 닦는 삼합은 이제 시작이옵니다. 소단의 고기가 부릅니다. 두툼한 수육고기를 보글보글보글 삶아주면 진한 김이 허공에 춤을 추는구나. 아이고 임금님, 이 고기 빛깔 좀 봐줘. 한입 크기로 숨도숨도숨도숨도숨도 야들야들야들야들야들 군침이 싹 도는구나. 이것은 고소한 두부의 반상조합. 가자미 시켜올시다. 비법 양념 부득히 부어주고 빨간 고춧가루 넉넉히 부어주면 새콤달콤 꼬득꼬득한 강원도 별미 가자미 식혜. 이 삼합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두부이올시다. 보들보들한 두부를 숨덕숨덕 썰어 준비하고 냄비에 꽃게 한 마리, 일년 묵은 묵은지, 채소 한 움큼, 그리고 순두부가 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김구리 올시다. 임금님, 강릉 삼합밥상 대령.

0: 오호라. 이것이 바로 강릉의 밥상이로구나. 강릉하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초당순두부, 가자미식혜, 수유, 두부전골. 아,
1: 맛있겠구나.
0: 어디 보자. 맛을 보도록 하겠다. 아, 이거 뭐부터 먹어야 되지? 잠깐만. 아니, 왜 그러는가? 김이? 아, 김이? 왕의 채통이지, 내가. 약조한 것은 내가 지키도록 하겠다. 삼한 맛을 볼 수 있도록. 자, 어후후. 오, 자, 가자미 식혜를 올려주고.
2: 맛있겠지?
0: 응? 어디 보자.
3: 우리 PD 드디어 김이 해보는겨?
4: 김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맛있었는가?
4: 아주 맛있었습니다.
0: 자네가 아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나도 아주 흡족했다네. 김이 안 시켜주니 저 서운한 건 저 화해하세요. 어? 오케이. 나도 먹어봐야지. 싸서 고추도 살짝 올려서.
3: 아이고, 임금님 입 찢어지겠소. 강릉 삼합이 입안에 잔치를 벌였구나.
0: 야, 두부의 고소한 맛과 수육의 부드럽고 기름진 맛, 그리고 가자미 있게 오도독오도독 소금에 절주로 말려서 맛의 조합을 딱 맞춰주는구나.
3: 맛있구나!
0: 자, 어디 보자. 내가 사실 말이지, 강릉 삼합 너무 맛있는데 내가 또 국물을 엄청 좋아하거든. 이 국물, 한국 사람 국물 없으면 이거 어떡하냐고. 야, 두부전골, 이 순두부전골 국물이 무슨 맛이 나는지. 어, 잠깐만, 이게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잠깐만,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0: 오, 꽃게가 들어가 있었네. 꽃게의 깊은 맛이 국물에 딱 들어가니까 야, 그냥 두부전골이 아니라 꽃게 육수 두부전골이네. 어? 야, 이러니까 깊은 맛이 더 나지. 응? 야, 한 번 더 먹어. 오, 야, 이. 아우, 아우, 야, 순두부가 몽글몽글한 순두부가 입 안에 딱 들어오니까. 고소하면서. 칼칼하면서, 응? 어? 니들이 배 맛을 알아? 친구 선생님, 잘 지내시죠? 어, 뜨거. 아, 잠깐만. 아우, 삼합을. 여기 강릉까지 왔는데, 강릉 삼합을 한 번만 먹으면 안 되지. 강릉 삼합 감사합니다. 어쩜 좋아, 어쩜 좋아. 너무 맛있잖아. 잠깐만, 이렇게 하니까 밥인데? 어, 잠깐만.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건 딱 보니까 김치를 하셨어. 이게 맛집에 국물 있지 않습니까? 응? 김치를 직접 담는 집이 맛집이다. 아. 너는, 너는 내가 보기에 젓갈을 많이 안 넣었어.
1: 그렇지.
0: 김치할 때 젓갈을 왜 넣는지 알아요? 물로 숙성 속도를 빨리 하려고. 김치가 익는 걸 빨리 익게 하려고. 근데 그걸 안 넣고 소굴 같은 데다가 오래 넣어놓으면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연 숙성되는 거거든. 나는 시간을 들여서 김치 자체가 자연스럽게 숙성되게 한 김치야 이거. 젓갈 많이 안 들어갔어. 마지막 두부 먹어야겠다. 근데 수육은 남았으니까 슬퍼하지 말고 두부를 살짝 이렇게 얹어서 이쁘게 만들어야 맛도 좋아. 새우 한 명 올라가. 짜잔, 두 명 올라갔네. 마지막 두부 하지만 나에게는 신에겐 아직 순두부 전골이 있어옵니다. 다만 먹고 전골 순두부랑 전골 국물 마시고. 자, 이제 뭐 두부는 다 먹었고, 잠깐만. 내가 삼합 먹느라고 이 수육 얘기를 못했는데, 이 수육이 이 순두부랑 가자미식혜 사이에서 아주 맛의 균형을 딱 잡아주면서 육즙도 쫙 나오게 해주고, 수육이 아주 조화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해주네. 야, 좀 아쉽지만, 이렇게 이합으로만 먹어보도록 하겠노라. 야, 이거 단골만 있어. 그냥 밥 한 그릇 쏟다르네. 두부전골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1: 이리 오너라, 먹고 놀자. 강릉, 강릉에서 먹고 놀자. 먹고 또 먹고 무아지경. 이것이 강릉의 맛 아니겠소?
2: 아니, 전화 평소에도 잘 드시는지는 알았는데 왜 이렇게 3인분을 드실지는 몰랐는데.
0: 에이, 무슨 3인분인가? 2인분 될까 말까 하는데. 내가 평소에 두부를 좋아하다 보니 정신없이 그냥 개눈 감추듯이 먹었네. 아, 그나저나 자네. 두부가 우리들한테 항상 익숙한 음식이지만 동의보감에 나왔다는 사실 아는가?
2: 당연히 모르죠.
0: 당연히 모르죠. 동의보감에 보면 두부는 위와 간을 보호하고 우라증을 가라앉혀준다고 나와 있는데, 또 이 타박상 입었을 때 소금물에 삶아서 이게 붙여주면은 찜질하는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우리가 늘 쉽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두부가 아작게 느껴지지 모르겠지만 두부는 우리 식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음식이라니까. 그리고

0: 두부하면 또 뭔가?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 칼슘, 철분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서 우리 몸을 보여주고 또 우리 몸의 항상성이나 이 리듬을 균형 맞추는 데 아주 도움을 준다. 명심하게.
1: 벌써?
0: 눈길이 이렇게 떠들 게 아니라 사장님을 모시고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사장님.
2: 네.
0: 사장님 잠깐만.
2: 네. 네.
0: 자 이쪽으로. 자 사장님.
2: 네.
0: 아니 어떻게 이런 메뉴를 생각해내신 거예요?
2: 순두부 전골은 네. 원래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대로 전세에 놨고 사막 같은 경우는 그 강릉에 관광을 오셔가지고 좀 맛있게 먹을 게 없을까 그렇게 기억을 남기려고 만들었죠. 네.
0: 야 이게 순두부 전골이 꽃게가 들어가가지고 국물이 확실히 깊어가지고요.
2: 순두부도 바닷물 간수를 넣어가지고 만들잖아요.
0: 네.
2: 꽃게도 어디에 살아요? 바다에 살잖아요. 이렇게 같이 넣으면 좀 시원하고 개운하지.
0: 그래서 약간 그 시원한 바다의 네. 네, 맛 이런 느낌이 있었군요.
2: 네, 거기에다가 안에 보시면 묵은지가 이렇게 들었어요.
0: 네, 네.
2: 이제 작년에 담근 묵은지를 땅속에서 꺼내서 이 전골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훨씬 더 개운하고. 네.
0: 젓갈 별로 안 드시죠?
2: 그쵸.
0: 이거 시간으로 숙성시킨 김치라고. 젓갈로 그 빨리 숙성시킨 그런 김치가 아니야. 물론 젓갈이 들어갔다고 나쁜 김치라는 게 아니라 방식이 다르거든. 그래서 그 방식이 다르면 맛이 다르거든.
2: 젓갈로는 약간 뽀뽀한 맛이
0: 그렇죠,
2: 나는데.
0: 그렇죠. 네, 맞네, 맞네. 역시 내공이 느껴지는. 아무튼 덕분에
2: 예.
0: 제가 이렇게 강릉까지 와가지고 조금 바닷바람 맞고
2: 예.
0: 맛있는 음식 먹고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아, 네. 아, 네. 예. 네, 감사합니다.
0: 네. 예. 사실 강릉 이쪽은 뭐랄까 한양 사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부러운 곳이랄까 자연의 풍광과 바람과 바다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곳이어서 또 허난설원과 허균의 아버지인 허엽 선생의 호가 이제 초당인데 강릉의 초당 지역에 가면 정말 맛있는 대대로 물려져 내려오는 그 방법을 잊지 않고 이어가는 그런 순두부가 있다. 그런 것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초당 순두비 같은 걸 하나 이렇게 탁 놔줄까? 이거 재정기획부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나? 아, 든든하게 먹었더니 잠깐만 이제 또 어디로 가볼 거나? 맛있구나 맛있어 초당 순두부 맛있어 오호호
3: 다음 맛을 찾아 떠나보자!
0: 아휴, 마음이 울적하고 적적하고 외롭네. 그 기력부가 몸보신! 잠깐만, 몸보신을 좀 하러 가야 되겠는데? 오, 이거야, 이거라고. 수면이고 뭐가 없다.

0: 자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1: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2: 김준수 선생님.
1: 선생님, 아 선생님 되셨었는데.
2: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1: 욕심 나는데요?

0: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과 함께하는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1: 국립전통예술중학교만의 분위기가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2: 한마디로 말하면 좀 시끄럽지만 에너지가 넘칩니다.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외침이 우리 대표팀을 달리게 합니다.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모두의 함성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팀 코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서현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이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이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용인 청소년 국악단 친구들의 성금 연휴 짧은 산조 중 중몰이 휘몰이입니다. 성금 연휴 가야금 산조는 여러 유파 가운데 가장 여성적이면서도 화려하고 경쾌한 것이 특징입니다. 음악적인 기승전결이 잘 짜여져 음악적 구성이 치밀하며 다른 산조에는 없는 굿거리 장단이 구성되어 경쾌함을 더해줍니다. 그럼 제가 아이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구!

두 번째 무대는 김태경 선배님의 지영희류 해금산조 진양 자진몰이입니다. 지영희류 해금산조는 경기음악의 섬세한 식임새와 유려한 선율미가 돋보이는 산조로 해금의 깊은 음색과 풍부한 표현력을 잘 보여줍니다. 본 연주는 느리고 장중한 진양조로 시작하여 깊은 호흡 속에서 서정적인 정서를 풀어내고 이후 빠른 장단의 자진몰이로 이어지며 분위기가 한층 고조됩니다. 자진몰이에서는 해금 특유의 섬세한 농현과 활기찬 선율이 어우러져 역동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며 긴장과 해방의 정서를 힘차게 마무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태경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번째 무대는 서재희 친구의 수군가중 고구천변입니다. 판소리 수군가의 유명한 눈대목으로 별주부가 용왕의 명을 받아 토끼의 간을 구하러 육지로 나오면서 아름다운 산천 경치에 감탄하는 장면을 노래하는 대목입니다. 중중몰이 장단으로 경쾌하고 씩씩한 느낌이 인상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재희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연득병하야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기로 펼주부가영을 듣고 토끼를 구하러 세상을 나오는디 수정문 박성 나서서 산천 경계를 살피며 나오던 것이었다.

네 번째 무대는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제주민요 연곡입니다. 제주민요는 일하면서 부르는 노동요가 많고 부녀자들이 부르는 민요가 흔하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노랫말도 특이한 제주도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지역 민요보다 구슬픈 것이 특징입니다. 제주민요는 한스러운 느낌을 푸념하듯이 나타내어 색다른 정취를 자아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섯 번째 무대는 영롱한 낙낙 친구들의 장기 타령입니다. 장기 타령은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경기 잡가인데요. 중국 고사나 인물을 다루기도 하고 덕담 및 서정시 등이 들어가는가 하면 제주도 풍속도 들어가면서 엮어나가다가 맨 끝 소절에 장기에 대한 사설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롱한 낙낙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여섯 번째 무대는 춤단 무용단 친구들의 건무입니다. 춤단 무용단의 건무는 전통 건무의 형식미를 바탕으로 하여 재구성한 작품으로 절제된 동작과 역동적인 칼의 움직임이 어우러져 건무 특유의 기계와 장중한 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무용수들의 맑은 에너지와 집중력이 더해져 전통 건무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풀어낸 무대로 힘과 섬세함이 조화를 이루는 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춤단 무용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일곱 번째 무대는 수원 택견 전수간 친구들의 바람을 가르는 아이들입니다. 택견은 여럿이 편을 나눠 겨루는 단체 민속 경기로 발로 머리를 차거나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내는 대한민국의 전통 무예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제76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울시 무형유산 제56호로 지정된 자랑스러운 우리 무예 택견을 우리 소리에 맞춰 무대 예술화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 택견 전수간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0: 엄마, 아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귀여운 곰인형을 선물 받고 싶어요. 다 됐다. 어?
1: 여보, 물가가 너무 올랐어. 아무래도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생활비 좀 더 아껴야 할 것 같아.
0: 에휴, 선물 이야기는 하지 말자.
2: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0: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2: 하나야, 너 올해 많이 안 울었지?
0: 응, 울고 싶어도 꾹 참았어.
2: 착한 일도 많이 하고.
0: 응, 착한 일 많이 했어.
2: 그럼 산타 할아버지한테 받고 싶은 선물을 얘기해봐.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실 거야.
0: 그럼 되겠구나.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연락하지?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3: 아직 유치원생인데 기특하군. 특별 이벤트를 준비해야지.
4: 돌프야, 올해도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겠구나.
3: 그럼요, 바빠도 행복한 날이죠, 크리스마스는. 그리고 기적이 필요한 날이고요.
0: 산타 할아버지가 하얀 수염을 만지며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착한 어린이에겐 선물을 주지. 너는 재미있는 동화책, 너에게는 아주 멋진 로봇 장난감을, 그리고 너에게는 예쁜 구두를 선물로 주마. 그리고 하나에게는...
5: 하나? 하나는 내 이름인데? 이 책에 하나가 나왔나?
0: 하나에게는 특별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주지.
5: 산타 할아버지의 전화번호? 정말 산타 할아버지의 번호일까?
6: 네, 산타클로스입니다.
5: 진짜 산타 할아버지예요?
4: 응? 웬 어린이가?
3: 응? 오, 하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번호가 제대로 전달됐구나.
4: 무슨 일이지?
3: 이러쿵저러쿵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모른 척할 수 있나요?
4: 아이의 사정은 잘 알겠지만 지금 한가롭게 통화할 시간이 없다고.
3: 그런 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운전은 저에게 맡기시고. 산타클로스님은 하나와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왕이면 옛날에 일할 때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즐겁게 먹이고 받는 노래 형식이 좋겠네요. 그럼 출발해볼까요?
5: 산타 할아버지!
6: 호호호호! 걱정한 모양이구나. 하나야, 우리 사이좋게 주고받으며 노래해볼까? 네가 먼저 부르면 나랑 루돌프가 받아서 부르마.
5: 와, 재미있을 것 같아요.
7: 아, 산타 할아버지께 인사부터 할게요.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송나라 원풍 말년 광주 도화동 봉사 한 사람이 사는 뒤 그렇지. 이름은 심학규라. 에이. 그의 아내 곽씨 부인이 난 뒤 현철하고 얌자나사 명산 대찰 신공을 들여 부부간에 딸 하나를 얻었겄다.
1: 아몬.
0: 그러나 곽씨 부인 산후손대 없어 찬물로 빨래하기 웬가지래 과로를 허여놓으니 뜻밖의 산후별증이 일어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살 길이 없는지라 그렇지. 화로 난 유언을 허는 뒤 가구!

0: 아, 쉬고.
1: 여보.

0: 하더니
1: 쉬워.
0: 성냥이 뻔인가
1: 제
0: 인연 끝.

그렇지.

사고 부친 혈혈단신 끝에 걸꽃 존엽성 집행막대 흩어집고 더듬 다니시라. 구렁이도 따라 제가 돌을 제어도 맞춰서 신세자 탄구난 뭐냐.

0: 시작!
1: 기한을 보니요 가감운전 다니시며 밥 좀 주세요.

0: 들여
1: 42호
0: 낳은 자식
1: 시고
0: 쳐다

0: 하이.
1: 뒷먹을 귀도거미 정치노게 지냈으니 이 자식을 안고 가서 저 좀 매겨 달라오면 활살

0: 길을 물어
1: 세시고
0: 내 묘 앞을 찾아와요.
1: 하나 둘 셋

0: 커퍼서보다 컸소.
1: 친구. 헤이.
0: 아차, 아차, 내자수. 청이라고 불러줘.
1: 아, 어이, 제.
0: 쳐주랴 지극은 굴레. 우색빛 한 금자박어.
1: 제.
0: 진옥판 홍사 수실. 진준드린 부전다로. 실행함은 떴으니. 그것도 채워주고. 나라에서 상사하신 크나큰 은건한 불수복강양 태평안락 양변에 새겼기로 고운 홍전 구불음치 끈을 달아 두었으니 그것도 채워주고 다치든 옥제환이 손을 저거 못지기 농안을 두었으니 그것도 채워주고 한숨 쉬고 돌

0: 전개동!
1: 아, 어이, 쓰고, 어이!
0: 원세먹고 귀신도 야수구나.
1: 아, 어이, 제!
0: 네가 친지 삼기거나 내가 조금

하이언은 광천제독을 돌로와야 품겠니 충단어미 선자식이 생사하는 무선진여 대전망종 많이 먹어라 손길을 시르르 놓고 한숨 쉬고

흐르고 눈물을 키워 오는 비난 소수 세우되어 떠라 복각질 두세 번은 숨이 덜컥 치는구나.

0: 이렇다시 곽씨부인 할 일 없이 이 세상을 하지거니 신봉사는 울고 불고 이런 난리가 없지.
1: 한번
0: 동리 사람들이 모여들어 현철 오신 곽씨부인 불쌍히 이 세상을 떠났으니 곽씨 시체나 매우에 추염하여 안장함이 어떠하오.
1: 아멘.
0: 공론이 일구 여출이언을 곽씨 시체 소방상 대도루에 덩그러니 올려놓고 명종 공포 삽선 등물 좌우로 갈라 세우고 거리째를 지낼 적 영희기가 황증유택 최진결례

0: 요령은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흐놈차 누환.
1: 아, 그렇죠.
0: 북망산천이

신봉사도 욱 종국은이 채취 있는 선소리꾼 딴 말로 매기는구나 물가 가지는

0: 아이 암은요
1: 새벽 중다리
0: 그렇지
1: 신길
0: 헐
1: 떠서천 명월이 다 밝고 온다 흔둠차 누안
0: 다 웃시고 헐

0: 그때의 신봉사는
1: 그렇지
0: 어린 나해를 강부에 싸서 기덕 어미게 맞규
1: 아 그렇지
0: 곧 죽어도 불관제복 정의했고 상부 뒷채를 검쳐잡고
1: 다 그렇지
0: 아이고 마누라
1: 아만
0: 날 버리고 어디 가오
1: 다 그렇지
0: 나오고 가세 나오고 가세
1: 아 얼쑤
0: 산천
1: 아 얼씨구
0: 망망우 다리가 벌써 우리 가며
1: 그렇지
0: 일치 주정이 없어서 어이 다리
1: 다 그렇지
0: 부창 무수 우리 정분 날과 함께 가사이다 상여는 그대로 나가며 헌음 차도 환음 헌음 헌음 오이가리듬 차도 환음 여보소 상부꾼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자네가 죽어도 이 일이요 내가 죽어도 이리로다 은음 잔우안음
1: 좋다
0: 현철어신 곽씨 부인
1: 아멘.
0: 불쌍하게도 떠나셨니 은음 잔우안음 이제 가면 언제나 올라요 만날이나 일러루 은음 잔우안음 어느 어느 어느 어느 음차의 가리듬 차도 환음 산천에 올라가 고이 안장한 연후 평토제를 모실 적은 봉사가 무슨 충문이 있으려마는 신봉사가 22 완맹은지라 그전 배운 것이 있어 신세 자탄으로 충문을 지어 독죽을 하는디 차호부인 차호부인 요차요주 숙녀여 행불구의 고인이라
1: 그치.
0: 기백년지 해루터니

초고로 이길로 내며 무삼삼이의 천금에요 진한 눈물 피가 되고 신경경이

0: 박준이나 만사를 무다했고
1: 헤이 그렇지 하?
0: 많이 먹고 헤이. 돌아가고 여유간네
1: 다치 헐
0: 마누라는 헐? 나를

0: 시작.
1: 아들 없고 아무뿐이 몇 가지 궁이 되단 말라.
0: 아, 그렇지요.
1: 아이고 여보 마누라. 나도 가지. 나도 가지. 마누라 따라서 나 도가지.
0: 암은
1: 무덤을 검처 안고 내 웅골 채도 굴며 함께 축기로만

0: 그때요 심청을 태운 꽃봉오리가 임당수에 떠 있을 적에 남경 갔던 선인들이 역시 만금 퇴를 내어 본국으로 돌아와 임당수를 당도하니 심소조의 효행이 호련히 감동되는지라 재물을 정히 차려놓고 심소조의 넋설리로 하는데 포화를 두루둥둥 올리면서 슬픈 말로 제재했나 넋이야 넋이로다 이너에게 누나이냐 우장어를 딱 쌓은 공명억도 아니여 3년 무가로 초해왕은 억도 아니여 부친 눈을 이구라고 삼백석은 몸이 팔려 인당수 재수 대신 심당자은 덕시로다 덕시로도 없었거든 그고 수선 제게 울어올 물에 불고 눈물 씻고 말아보니 무엇이 또 있는디 세상을 못 본 바라 토사공이 하는 말이 저것이 무엇이냐 금이냐 은밀한 말씀 당치 않소 옛날 진병이가 파은 마부를 잡으려고 황금 산발을 흩어쓰지 그만 죽이기 소리가 그러면 저게 무엇이냐 가까이 가서 보자 저라 저라 어이기요 어이기요 어이기요 자 가까이 가서 보니 양기지기엔두홍하고 오색 채우디거려거날 배건져 싣고 보니 향치가 진동 거날 이때는 어느 땐고 허니 송천잡게 없어 황후 붕하시노 납비를 아니하시고 세상 기와 요초를 구하여 황극전 너른 뜰에 가득히 심어두고 조속으로 화초를 구경하실지 화초도 많고 많다 팔을 부용해 군자로 만당 준수 공연아 암양부도 헌거장원 솔씨 전천 한배완 진시우량 가우지라 풀고 있다고 복성고원 포르구일룡산암 서우조원 식국화꽃 삼천제자를 강누르니 장단춘풍을 낸 곳 이와 만지 부르게 무르니 당신 군중 배꼽이요 천대산 들어가니 양병계 자향이요 원정 부진 이별헌지 옥창국 견해행도 와 한원 못 지켜 가지야를 허든 두 개. 경전아.
1: 아, 그렇지.
0: 이와 도와 개관아. 어? 홍북 백곡 사계와. 어? 동원두리 편세춘 동여지가. 어? 행화. 아, 어? 월총 나간객 부삼경 가까운 내게 수나북. 아. 초파초고미자 치자 가까워져 속눈웅 나는 포도마루 하루와 대초각색 하초가지랭과 타구로 심었난데 향풍이 헌헛 구름별펄 하빈색 칭생들이 채지고 구름별눈이 나 그때요 도선주는 인당수에 떴던 꽃을 어전해 진상하니 황제 보시고 세상에 없는 꽃이라. 예. 그 꽃을 강서나라 이름지어 후궁 하계상에 심어두고 조속으로 화초를 구경하실지. 예. 뜻밖의 강서나가 열리며 한선녀 나오거늘 황제 대강 연유를 탐문한 바 세상을 심여져라. 궁녀로 시위하여 별궁에 모셔놓고 이튿날 조회 끝에 만조 백관에게 간밤 꽃본 사연을 말씀하니 만조 제신이 여짜오되 국모 없으심을 하느님이 하시고 배필을 인도하였으니 인연으로 정하소서. 그 말이 옳다 하고 심청을 황후로 맞이하였구나. 그때 이어 심왕후는 부귀는 못 쌓으나 다만 부친 생각뿐이로구나. 일야는 옥랑간에 높이 앉아 추억

0: 첫째
1: 다 어이
0: 청자
2: 하고 들락
1: 다

변질을 설.

0: 도착이로구나.
1: 아, 그러지. 헐.
0: 편제점 손에 들고 오늘 열을 곧 나서 보니

0: 하루난 신봉사가 관가에 들어가니 황성서 맹인 잔치를 배설하여 봉사들을 다 초청한다 하니 노비까지 내어주겄다. 그 노비 받아가지고 요 뺑파 황성서 맹인 잔치를 배설하여 했는데 자네도 따라갈란가? 아따 여필 종무라고 내가 영감 따라가지 어느 놈 따라갈 놈 있어?
1: 아무
0: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뺑대기 내가 백년도 되고 열년도 된다. 이렇게 해서 황성을 가게 되었는디 막상 고향을 떠나자니 섭섭하기 한이 없었다. 토하동아 자디꺼라 무릉촌도 자디꺼라
1: 제하
0: 내가

0: 왔구나.
1: 제.
0: 하. 아. 조자룡은 월강 얻은 청초마나 이끄드면 이 난리시로 가진 많은 난 못 보는 이내 병신이 몇 날을 걸어 황성 갈 거나 갈지 너 또 화로구나.
1: 다 하시고.
0: 여보소 뱅더이네. 길소리를 좀 맞아줘서.
1: 제하.
0: 다리 아파 못 가겠네.
1: 다 하시고.
0: 뱅더이네가 길소리를 맞는지 어디서 매나리 쪼를 들었든지 전라도 반맥이 반반으로 베긴 한디. 의가리네 의가리네 의가리네 의가리 황성체를 이럴 갈거나
1: 좋다.
0: 날개도 친 하긴 하되며 소르르 펄펄 나르라 이 난리 시르고 가면 많아 안 먹고 난 동사 가장 다지고 옛날이거서 황승을 갈 거나 일식이다 일식이요. 우리 시향 선생 일식이요.

0: 올라갔다.
1: 위로 다시 올라가다.
2: 다시
1: 일모가 되니 주막에 들어 잠잘 적어 그때 뺑덕이네라. 근처 사는 황봉사와 등이 맞으신 봉사를 잠들이 놓고 밤쯤 도망을 허연듯이 진봉사는 아무런 줄을 모르고 첫 새벽 일어나서 뺑덕이네를 찾는구나.
3: 박수를 자주 치면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아여 뺑파. 아 어서 일어나. 우리가 삼복성념에 낮에는 더 갈 수 없고 새벽질로 한 2, 30리 쳐야 되겠지. 아 어서 일어나. 그 방 구석지서 못하고 있어. 멋이 어째 째불었어? 봤어? 안으로 들어가던 여주인. 어. 그 혹 우리 마누라 봤어? 멋이 어쩐다고? 황봉사와 벌써 떠났다고?
2: 헐씨고.
3: 내가 그럴 줄 알았지.
1: 아이고 인연이 갔구나. 하하 뺑덕이 내가 건네버려. 예아유 천하 의리 없고 사정 없는 인연아.
2: 아하.
1: 당초에

0: 아, 그렇지 않으면 수빈이 타야그도 널 버리고 네가 무엇이 잘 되겠느냐. 휘세지도 두 못 때리라. 인연아 너 그럴 줄래 몰랐다. 하라 하라. 현철어신 곽씨도 죽고 살고 출천되어 내 딸 청이 죄죽음도 당했는데
1: 헐씨구나
0: 내까지 안 저를 생

0: 비비도 고나 에라이놈 남산 호랭이가 씹어걸렸어.
1: 헐씨고 아 좋지.
0: 주인을 불러서 하지고
1: 아 헐씨고
0: 황성길을 아. 올라갈지
1: 좋지 헐씨고
0: 주막 밖을 나서더니
1: 좋다
0: 그래도 생각나서 섰던 자리에 덥석
1: 헐씨고
0: 주저앉더니 덕이네 덕이네

0: 그렇지, 헐씨고
1: 뜬 가장 피반 키도 사람치고는 무덜진데 눈어두 날버리오 네가 무엇이 찰떼겠느냐 세수방 따라서 찰까거라 도둠도둠 올라갈지
0: 조제하면
1: 이때는 어느 땐고 오뉴월상부 승저임이라 태양은 불빛 같고 더운 땀은 흙뿌리며 간 곳을 점점 내려가니
0: 제헌신
1: 천리신내란 천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저 골물이 콸콸 예리할 떡골물에 한 대로 합수처 존방자 지방자 월독조 구부조 황우리 벚금저 걷는 평풍서에다 아주 꽝꽝 아주 시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이던 경계가 또 있나 신봉사 좋아라고 신봉사가 좋아라고 물소리 듣고 반긴다 목욕을 허장으로 상하의 목을 훌훌 벗어 지팽이로 눌러놓고 더듬더듬 들어가 물에 푹 넣어 들어서 씌워놓고 잔이 좋다 물 한 주먹을 덤뿍 쥐어 응댕이도 문지르고 또 한 주먹을 덤뿍 쥐어 캐드랑도 문지르며 씌워놓고 잔이 좋다 삼각산을 올라선들 위에서 씌운 흑역 동해 유수를 더 마시는 성 이어서 시원 할까나 헐씨구 좋구나 지와 사 좋은데 퉁둥퉁

엄청난 음량과 강한 리듬에서 나오는 역동감. 외국인들도 그 장단에 매료된 사물놀이. 사물놀이의 신명나는 가락과 연주자의 복장, 악기의 구성이 비슷한 풍물놀이. 익히 들어온 두 놀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풍물놀이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온 풍습으로 농사일을 할 때 사람들의 피로를 달래고 세시 풍속 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놀던 놀이다. 하지만 사물놀이는 생겨난 지 40여 년밖에 안 되었다. 사물놀이가 처음 생겨난 것은 1978년 2월 공간사랑 소극장에서

공연이 열렸는데 이때 풍물 악기 중 타악기인 꽹과리, 징, 장구, 북 네 개 악기를 연주하게 되었다. 그 연주자는 김용배, 김덕수, 이종대, 최태현 이렇게 네 명의 남사당패의 후예들이었고 이것이 사물놀이의 출발이 된다.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는 엄연히 다르다. 풍물놀이는 야외에서 서서 여러 명이 돌아다니며 연주한다 해서 선반, 사물놀이는 실내에 앉아서 연주한다고 하여 앉은반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풍물놀이는 사물놀이에 사용되는 네 가지 악기 외에 소고나 태평소 등 다양한 악기가 더해져 연주를 한다. 풍물놀이는 풍물굿, 풍장굿, 두레굿이라고 하기도 하며 각종 세시 명절에 행해져 애군을 쫓고 한해 풍년을 기원한 공동체의 의례다. 사물놀이는 풍물과 굿의 예술성이 높은 장단을 세련된 음악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무대화시켰다. 그렇다면 풍물놀이와 농악은 같은 걸까? 농악은 농부들의 음악이라는 뜻으로 꽹과리, 징, 북과 같은 타악기가 중심이 되고 춤과 노래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농악수들의 묘기가 가해져 흥겨움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농악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현재 풍물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명칭이다. 풍물놀이는 일과 놀이가 하나 되고 이웃과 내가 하나 되는 화합이라는 우리 정신의 미학이 담긴 공동체 문화이며 혼이다.

0: 자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1: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2: 김준수 선생님.
1: 선생님, 아 선생님 되셨었는데.
3: 어젯밤 꿈같은 이 인맥에서.
2: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1: 욕심 나는데요?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경제청조사가
1: 당신의 사업을 업!
2: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3: 혁신기 업!
4: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5: 자영 업!
0: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4: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청조사

결승에 진출한 다섯 팀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그룹 뮤르.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호. 미녀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 최후의 한 팀은 과연 누가 될지.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선보인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 판스타. 제1대 조선 판스타를 가리는 최종 결판 지금 시작합니다.

0: 재밌다.
1: 찢었다, 찢었어. 와.
2: 제1대 조선 판스타의 영광을 거머쥐며 1억 원 상금의 주인공이 될지. 먼저 치열한 대결 끝에 결승에 진출한 다섯 팀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민요와 판설가 만난 혼성 국악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야.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옥.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뉴루.
1: 강력합니다. 강력해.
3: 야, 굉장해, 굉장해.
4: 야, 정말 장난 아니지.
2: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

0: 제1대 조선판스타의 영광과 1억 원의 상금이 걸린 만큼 더욱더 공정한 판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조선판정단 여러분과 함께 또 판정을 해줄 특별한 판정단을 모셨다고 합니다. 바로 시운팀의 시청자 판정단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1: 아, 사실 신기하다, 신기하다.
0: 결승에 진출한 다섯 팀의 무대가 끝난 뒤에는 15명의 조선 판정단 여러분이 다 100점씩 점수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합의 점수가 1,500점입니다.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은 버튼을 안 누르면 0점,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10점, 총 500점이 부여된다는 것. 시청자 판정단의 점수는 무대가 모두 끝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 팀이 상금 1억 원, 그리고 제1대 조선판스타의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초롱 씨, 현재 심경이 어떻습니까?
2: 정말 마지막이잖아요. 굉장히 행복하고요. 오히려 좀 차분해진 것 같아요.
0: 오히려. 네. 자, 거꾸로 프로젝트.
3: 여기 올라오신 모든 분들이 다 1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는 이 무대를 즐기고 가고 싶습니다.
0: 네. 자, 산옥 씨.
4: 앞에 또 관객분들도 보이시고 하니까 막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굉장히 떨리는데요. 오롯이 제 무대만 집중하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래요. 예. 미우루.
5: 오늘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이 너무 좋아요.
6: 그럴 수 있지.
0: 자, 경로 이탈은 어때요?
7: 이 같이 경연을 준비했던 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떡하니 지켜보면서 우리를 꺾고 올라갔다는 또 이런 마음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영광의 주인공을 차지할 최후의 한 팀은 과연 누가 될지. K소리로 싹 가는 조선판스타 대망의 결승전 최종 결판 지금 시작합니다.
8: 아니야! 아니야!
0: 2021년 대한민국 제1대 조선판스타가 오늘 이 자리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경연을 펼칠 도전자, 거꾸로 프로젝트입니다.
9: 질문하죠, 일단.
10: 이거는 고안인데, 대체.
11: 안녕하세요. 작곡과 건반을 맡고 있는 최지,
12: 경기 민요를 부르는 박정미,
13: 판소리를 맡고 있는 서의철입니다.
14: 거꾸로 프로젝트입니다.
15: 난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
16: 거꾸로 프로젝트 하면 이런 음악이야 라고 예상하시지 못하게 끌어가고 싶어요. 뭐야? 이런 반응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17: 소리로 진검 승부를 봐야겠다 라고 하는 확신이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18: 진검을 뽑아 드신 것 같아요.
19: 아름다운 칼춤을 추는 것처럼 정말 날카로운데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1: 거꾸로 프로젝트의 진가를 마지막 라운드에서 정말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자신감도 있고요.
7: 사실 이제까지 또 거꾸로 프로젝트만의 색깔이 또 뚜렷하기도 했고 이번 무대는 뭐 어떤 걸 좀 기대하면서 보면 좋을까요?
1: 저희가 이제 장르는 시티팝으로 정하고 이제 저희 이제 마지막 축제 같은 무대잖아요. 그래서 저희 전통 국악을 좀 희망이라는 텍스트

0: 포인트를 가지고 좀 즐겁게 들으실 수 있는 곡으로 네, 편곡의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1: 국악이라고 하면은 좀 지루하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사운드를 아주 친숙한 사운드로 싹 바꿨습니다. 축제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의상을 이렇게 화려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 미러볼, 네, 반짝반짝 빛나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2: 마지막 무대.
3: 화려하다, 화려해.
4: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 판 스타트.
5: 제 남자 소리꾼 저 하나 남아 있고 경기 민요 하시는 소리꾼도 우리 정미 씨 혼자 남아 있어가지고
1: 오늘 한번 불태워 보자. 최선을 다했고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기대 많이 해주세요.
4: 민요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궁합 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0: 관광소리 재밌네.
1: 어떻게 순서가 돼서 이렇게 오프닝 느낌을 딱 이렇게
2: 개막신 느낌?
1: 네.
3: 자,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과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이 함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4: 땀나 손에.
3: 조선 판정단,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 버튼을 눌러주세요. 3, 2, 1.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무대 마치면 뭔가 조금 아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약간 아쉬웠습니까? 아니면은 후회 없이 무대 끝마친 것 같습니까?
5: 왜 이렇게 떨리는지 무슨 말씀을 하신지도 잘 모르겠고 계속 이제 음악 하다가 딱 그 4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게 끝났다는 게 사실 좀 뭐 허망하기도 하고 안 믿겨지기도 하고.
4: 맞아, 허망해.
5: 굉장히 그냥 아쉬움이 많은 무대인 것 같습니다.
6: 저는 긴장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앞에서 신랑이 보고 있으니까 너무 힘이 돼가지고.
7: 결혼을 했어?
5: 그래?
6: 그 떨리는 건 생각이 안 나고 신랑이 보고 있네? 막 이러고.
8: 얼마 안 됐나 봐.
7: 신혼인가 봐.
8: 그런가 봐요.
3: 그렇다면 거꾸로 프로젝트의 조선 판정단의 개별 점수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 지금 최고 점수를 준 크리스티안 100점을 줬고요. 92점이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9: 판소리를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형태로 변하는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떤 단점을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잘 봤습니다.
10: 네. 감사합니다.
11: 저는요, 오늘 참 의미 있는 구경을 했어요. 그 진도하고 강화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 근데 여기서 한 몇 가지를 보면서 연습 많이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잘하고 수고했고 열심히 했어요.
8: 감사합니다.
12: 저는 그동안 보여주셨던 우리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보다 가슴에 와닿는 게 좀 약했던 것 같아서 제가 기대가 너무 컸던 모양입니다.
13: 저는 조금 반대인데 사실 거꾸로 프로젝트라는 팀이 여지껏 한 무대들 중에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
8: 나도요. 맞아요.
13: 조선판스타에서 시티팝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진짜 진짜 흠잡을 틈이 없었던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3: 거꾸로 프로젝트의 총점은 몇 점인지 조선 판정단 여러분의 총점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네, 1500점 만점에 1426점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무대를 꾸몄기 때문에 꽤 높은 점수인지 아니면 중간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잖아요. 어떠세요? 일단 점수를 봤는데.
6: 앞으로 이제 뒤에 설 팀들의 무대도 이제 기대가 되고 네, 저희는 우선 잘 감상하겠습니다.
3: 네. 지금까지 거꾸로 프로젝트의 결승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수고하셨습니다.
14: 잘했어요.
15: 승부는 여기서다. 우리라는 점수는
8: 저기서 500점.
15: 맞아.
14: 그러니까.
3: 상금 1억 원의 주인공 제1대 조선판 스타를 찾기 위한 대장정 다음 도전자 리얼입니다.

0: 올 것 같구나.
1: 안녕하세요. 국악창작그룹 뮤르입니다.
2: 제가 피리를 전공을 했거든요. 그 노래를 하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많았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3: 15개로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올스타를 차지했습니다. 뮤르 역시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 뮤르 음악을 했을 때 따뜻한 평을 받은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3: 580점을 획득했습니다.
4: 너무 감사하고 더 멋진 뮤지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2: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답게 뮤르의 영혼을 갈아서 담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뮤르 화이팅!
5: 뮤르팀은 항상 매번 무대마다 진짜 멋있기도 하고 섹시하기도 하고 다양한 무대들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결승 무대잖아요. 또 기대해봐도 될까요?
4: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6: 아! 멋있어!
7: 자신만만하다.
3: 자신있게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8: 뮤르팀 하면은 전통 악기 연주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에 대한 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그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4: 지난번 무대 때 이제 신영희 선생님께서 조금이라도 판소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9: 판소리를 조금 못 하더라도 조금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다음에 판소리 조금만 배워가고 가면 안 될까요?
4: 조금만. 알겠습니다. 네.
9: 조금만. 네.
10: 주야로 일꽃은 호일산 홍양산 봄미선이 환연하구나. 준영아 나오느라.
11: 저었어요.
12: 뭐야? 야, 준영이 나오라고 노래 불렀어.
11: 준영이 나왔네.
12: 잘 지냈어? 완전 오랜만.
11: 자가격리 잘 끝나셨어요?
13: 아니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먼 발걸음을 하신 거야?
14: 저희가 없는 무기를 하나 장착을 하고자 조언을 구하려고 찾아왔는데 이제 판소리를 한번 이렇게 익혀서
13: 이리 오다.
14: 감사합니다.
10: 꽃이 피니 꽃이 피니 한겨한들
13: 빨리 다물고
10: 쓸데 있나
13: 너무 잘하는데?
14: 아 그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13: 아 있어
14: 아 그래요?
13: 목소리 나보다 더 커지 20몇 년 30년 가까이 소리했는데 더 크다 지금 목소리가 정말 확 미쳐버린 듯이
15: 확 또
13: 잠시만요.
16: 조심히 가고.
17: 네, 언니 가볼게요. 네, 감사해요.
16: 흐리요.
17: 네?
16: 대장 금방 온대.
17: 아, 진짜?
16: 빨리 빨리 드려요.
17: 네.

0: 하나, 둘, 셋.
1: 진짜 초창기에 연습실도 없어가지고.
0: 맞아요.
1: 여기저기 막 배려하고.
0: 쭈꾸리시죠.
1: 나오기 너무 잘했다.
0: 네. 네. 나오기 너무 잘했으면서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1: 열심히 남아있으니까 이거 먹고 또 힘을 또 내야지.
0: 맞습니다.
2: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뮤루가 민은경 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뮤루를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0: 한마디 해주시죠.
1: 유루라는 뜻이 이제 뮤직 레스트 리프레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대로 저희 모두를 리프레쉬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0: 멋져 멋져.
2: 맞지 그래.
3: 파이팅!
4: 하신다 하신다.
0: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그룹 뮤루.

이렇듯 겉보기에 센 언니 같으나 아이같이 연약한 묘르대자. 낮이면 연습실에 서울고 밤이면 집에 돌아와오네. 하루는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듣다 에라 모르겠다 싶어 무릎을 탁 치며 뺑덕이 노름으로 한번 놀아보는디.

누르다 힘끄다면 해끄다고 해끄다면

0: 이게 결승전이야.
1: 제 뒤에 지금 뉴로 제작자분께서 흥분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 아니 양쪽에서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3: 잘한다.
0: 뮤르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 점수를 눌러주세요. 매번 우리에게 놀라운 무대 그리고 높은 점수를 차지했던 뮤르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마지막 무대를 마칠 수 있을지 뮤르의 조선 판정단 개별 점수 공개합니다.

0: 네.
1: 와, 진짜. 이게 진정.
2: 와, 진짜 멋있다.
0: 네.
3: 자랑스럽구나. 뮤르는 이제 어느 한계를 뛰어넘은 그룹이 됐어요. 우리 새롬 씨가 이제 목까지 장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많은 무대에서 기대가 너무 돼서 잘 되면 잊지 마. 사랑해요.
4: 감사합니다.
5: 이 판소리는 그 가운데 다 성음들이 있어요. 알죠? 근데 소원색 없이 그야말로 정말로 판소리 수년 한 사람처럼 그렇게 성음을 내줬어요.
6: 그래서 너무 고맙고
5: 앞으로 세 분이 열심히 하시면 얼마나 좋은 공연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저도 한번 껴주세요. 잘 봤어요.
3: 감사합니다.
4: 와, 최고의 칭찬.
0: 그리고 새롬 씨 같은 경우는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눈을 봤는데 눈이 딱 봐도 잠을 못 잔 눈인데 목이 나오려나 했는데
5: 목 잘 나왔잖아.
0: 너무 잘하고 그리고 아까 하셨던 소리가 그 뺑파 소리잖아요. 근데 그 소리 자체를 본인화 시켜서 또 만들어서 갔잖아요. 그거에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 잘했어요, 진짜. 네.
3: 천재야, 천재.
7: 지금 우리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도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장르 좋다, 무대를 찢었다, 뒤집어 놨다,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 1색이었는데 과연 총점은 어떻게 될지 조선 판정단 여러분의 총점을 공개합니다.
8: 와! 와!
7: 1500점 만점에 1470점을 받았습니다.
3: 너무 감사한 점수고 다른 무대에서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들이 생겨서 참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7: 자, 이제 남은 건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의 점수입니다. 잠시 후에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뮤르의 결승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7: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조선 판스타 결승. 다음 도전자 정초롱입니다.
9: 나의 원픽이에요.
10: 역전해보는 거예요.
3: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11: 감사합니다.
3: 네, 사실 우여곡절이라는 단어가 제일 어울리는 참가자잖아요.
1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초롱입니다.

0: 찢었다. 역시 끝판왕들. 예, 예.
1: 찢었다, 찢었어. 노래만 질리기만 하지 기교가 부족한 것 같아요.
2: 그 정서가 다 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3: 너무 어려운 거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4: 좀 아쉽죠. 많이 아쉬워요.
0: 패자 부활판입니다.
4: 저 떨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무 기분이 너무 좋고 소리에 더 집중을 해서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점 차이로 확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실수도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잘하는 걸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쏟아붓고 가야겠다.
5: 음악의 폭풍이 이제 몰아치는 것 같이 굉장히 시원했던
0: 정초롱 씨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6: 결승 무대를 앞둔 소감이 어떠세요?
4: 다시 저의 길, 저의 자리로 돌아가자. 소리꾼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차분하고 또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근데 너 무슨 일로 웬일로 왔어?
8: 내가 결승에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 결승에 왔어.
7: 네.
8: 그래가지고
7: 있었다.
9: 진짜 파이브요. 그러니까 아빠는 약간 뽕이 들어가더라고. 아, 최고야 최고.
8: 그래서 그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잘 안 와. 욕심도 나고
9: 그렇지.
8: 근데 그 욕심이 막 1등에서 상금 욕심이 아니라 막 무대를 잘 해내고 싶다는 욕심이 크니까 나를 그게 막 누르는 거야.
7: 엄마 아빠를 봐야 마음이 평안해야지.
9: 네.
4: 모두 길을 주세요.
9: 길을.
7: 뜨거운 길을.
4: 길을. 저는 음악을 하면서 힘들 때보다는 정말 행복할 때 정말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마다 엄마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하다고 엄마 아빠한테.

0: 무대에서 정말 환하게 웃기도 했고요. 정말 펑펑 울기도 하고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아주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결승은 더욱더 열심히, 그렇지만 너무 막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소리꾼의 정초롱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 멋있어.
1: 잘했냐? 아, 잘했냐?
0: 잘했어, 멋있어.
2: 오늘 뭐 특별한 무기 준비하신 거 있나요?
3: 전통으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 음악을 들려드릴 때에 혹시나 어렵고 너무 깊게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창작곡과 함께 춘향가 숙대머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4: 아, 숙대머리 좋아하는데.
3: 그래서 슬픈 곡을 들을 때 슬프다, 가슴이 아프다를 떠나서 심장이 저리는 듯하다 라는 느낌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화이팅!
1: Come on, girl! 화이팅!
6: 우승하고 싶고 우승할 자신도 있어요.
7: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

0: 구름이 안 없어지는데.
1: 자, 정철웅 씨 후회 없습니까?
2: 네,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1라운드 때부터 다양한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다양한 장르에 도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시 이제 소리꾼에 딱 자리로 돌아가는 데에 이 마지막 무대가

0: 저에게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정초롱 씨의 조선판정단 개별 점수 지금 공개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우와, 두 명이 100점. 전체적으로 우와. 단호파.
1: 100점 만점 두 분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3: 그냥 그 느낌이었어요. 그냥 굉장히 슬픈 영화를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정말 흐트름 없이 그 한 곳만 보고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국악으로 시작을 해서 편곡적인 부분이 바뀌었지만 초롱 씨가 원래 갖고 있는 그 소리를 온전히 다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아, 정초롱 씨 마지막 무대인 게 너무 아쉬워요. 여기 조선 판정단에서. 왜냐면 다음에는 보려면 돈 내야 되거든요.
2: 맞아. 저는 너무 아쉬워요. 네,
4: 힘든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팬입니다.
0: 감사합니다.
4: 수고하셨습니다.
1: 초롱 씨 가족들이 오늘 초롱 씨 무대를 함께 지켜봤잖아요. 예, 더 든든한가요? 아니면 조금 더 부담스러운 면도 있나요?
0: 저는 굉장히 든든하고 좋아요.
1: 예.
0: 근데 이제 시작할 때 엄마 아빠를 쳐다보면 제가 감정이 너무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겠더라고요.
1: 아, 그렇죠.
5: 그리고, 네.
1: 아, 딸이 노래 부르는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6: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했으면서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가슴이 메이네요.
1: 아, 그래요. 어머님, 따님이 상당히 미인이신데 어머님을 많이 닮았어요? 아버님을 많이 닮았어요?
0: 그거 저희 아빠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 부분은.
1: 아, 그래요. 그러면 아버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7: 제가 그 하여튼 생략하랍니다.
1: 어, 진짜 굉장히 민감하게.
0: 네, 제일 예민하세요.
1: 아, 받아들이시는군요. 자, 초롱 씨도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한 말씀.
0: 사랑하는 엄마 아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음악하고 더 좋은 목소리로 노래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 무대를 마음껏 즐겨주세요. 사랑합니다.
2: 부모 마음이 자식 안 나본 사람들은 몰라.
8: 그래.
1: 조선 판정단 여러분의 1500점 만점의 총점 공개합니다.
9: 오! 1458점.
1: 1458점.
2: 이게 판정단에 많이 좌우되겠다.
1: 지금까지 정초롱 씨 결승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1: 제1대 조선판 스타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선 이번 경연의 고지만 넘으면 됩니다. 다음 도전자는요. 김산옥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황홀한 고백을 전하러 왔습니다. 김산옥입니다.
1: 황홀한 고백을 선곡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10: 사실은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희망을 좀 주고자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남편 간 지 지금 5일 됐거든요. 근데 이 무대를 남편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응원도 되게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 무대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남편에 대한 예의일 것 같아서.
2: 저 항상 무대 위에 오고.

0: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하거든요.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남편이 도와주고 있는 듯한 막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서 남편이 나가라고 했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진짜 탑5 안에 제가 든 거예요. 꿈만 같고요. 진짜로 꿈만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보여주고 싶었던 음악을 정말 모든 걸 다 넣어서 열심히 한번 마지막 무대를 정말 멋지게 한번 장식해보고 싶습니다. 얼씨구.
1: 조선판스타 시작해서 이 무대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이제 딱 결승 무대만 남았는데 지금 어떠신가요?
2: 아, 지금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고요. 오로지 한 가지 생각은 빨리 끝나고 소주 한잔 해야겠다.
0: 멘트까지 완벽해.
3: 멋있다.
4: 그렇군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예.
5: 신동엽 씨 다른 이유잖아요.
4: 예. 네,
5: 늘 마시던 소주. 예. 예.
4: 조선판스타에서 생긴 인연 홍주 씨.
6: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진짜 판스타의 꾀꼬리 꾀꼬리 꾀꼬리. 오늘은 김산옥이 주인공. 아, 앞으로 꽃길만 쭉 걷고 이제 웃음 가득한 일만 일어나길 바랍니다. 산호가 파이팅!
0: 파이팅!
2: 남편하고 항상 같이 왔었는데 혼자 온 거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두렵기도 해보고 해서 용기가 안 나서 못 왔는데 먹으려고 사갔던 음식도 있고 신었던 신발 남편 약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애들이랑 여기 와서 수영하고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수영 남편이 좋아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나보다 더 좋아해줬던 사람이 없다는 거. 이 무대까지 올 줄 몰랐는데 이 무대까지 왔잖아요. 이 무대도 오롯이 남편만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비웠어요.
4: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옥.

0: 이제 엄청 울어.
1: 생기나요, 치카씨.
2: 김산옥 씨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
0: 아, 다 좋았어, 무대가. 큰일 났어.
2: 점수를 눌러주세요. 점수를 눌러주세요.
0: 할 말이 없다.
2: 치타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저도 좀 걱정이 됐었는데.
3: 아, 뭐 때문에 눈물이 난 저도 저 어디 숨어 있는 이유겠죠? 정말 정말 나무 같은 느낌을 항상 주세요, 저한테. 오늘은 그 나무의 가지가 끝도 없이 뻗어나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게 그 그리움에 손을 뻗는 것 같기도 하다가, 네, 뭐 그랬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점수가 다 집계가 됐습니다. 김산옥 씨의 조선 판정단 개별 점수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5: 야, 신영희 선생님 100점을 주셨네.
2: 100점을 준 분이 6명이나 됩니다.
6: 에, 김산옥 씨 소리는 뚝 떨어진 저음. 사실 어렵거든. 중저음을 아주 절절하게 잘 썼다는 표현이 아마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0점짜리 처음 쳐봤네, 지금.
2: 네.
4: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7: 산옥님이 노래하실 때는 의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쭉 믿고 제가 아무런 생각 없이 노래를 듣고 있어도 무언가들을 막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내내 저도 오묘한 감정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8: 울지 마요. 내가 울 것 같아.
9: 우는 거 보니까 또 눈물 나.
8: 평소에 굉장히 냉정하고 되게 차가워 보이는 인상인데 노래를

0: 하면서 그 자기 속에 있는 슬픔과 이런 것들을 쏟아내더라고요. 근데 그게 본인이 갖고 있는 슬픔을 쏟아내면서 우리까지도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됐거든요. 그게 노래하는 사람의 어떤 힘이고 음악의 힘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감동받은 무대였습니다.
1: 초선판 정단 총점 과연 몇 점일지 모두가 궁금해하실 텐데
2: 1등 가자.
1: 총점을 지금 공개합니다. 1485점. 예, 1500점 만점에 1485점. 어마어마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3: 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아직 1등 한 거 아닌데.
1: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면 나중에 좀 머쓱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3: 아니 근데 이 상황들이 너무 꿈만 같아서요. 아, 이게 진짜 나한테 일어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김산옥 씨의 결승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판 스타의 마지막 무대를 꾸밀 다음 도전자는 경로 이탈입니다.
4: 와, 오래 기다렸어.
5: 저희는 국악을 조금 더 대중들에게 재밌고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퓨전 밴드 경로 이탈입니다.
1: 경로 이탈은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5: 아쉽게 올스타는 못 받았지만 목표가 생겼달까? 이래서 자극도 조금 되고 경로 이탈스러운 음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약간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6: 조금 두려운 건 사실인데 올스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1: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다음에는 어떡하지?
7: 우승을 하려면 밟아야 되는 상대이기 때문에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5: 약간 내심 좋으면서 되게
7: 걱정이 크죠?
5: 네. 또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하니까.
8: 저희의 치트키 치타니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거.
5: 1등의 명예를 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9: 아니 사실 경로 이탈이 마지막 무대에 차올리는 저는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김산옥 씨가 앞전에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10: 저는 치타 언니가 울 줄 몰랐는데 앞에서
11: 그거는
9: 눈 아꼈어야지.
11: 무방비 상태였고 정말 누가 휴지 좀 줘라.
10: 믿었던 치타 언니가 너무 우셔가지고.
1: 네. 자 경로 이탈 네 번째 판에 이어 결승 최종 결판에서도 1위를 하자 뭐 서로 다짐을 했습니까?
10: 저희는 1등 할 겁니다.
1: 좋습니다.
10: 누군가 가슴을 후벼 판 사이에 저희가 들어가서 흥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5: 이런 춤을 노래하면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다리만 약간 좀
12: 하나 둘 셋 넷 아 아 아
5: 빠 빠 빠 빠
12: 어 좋아. 아까보다 훨씬 나.
5: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12: 고생했어. 잘했어.
5: 우리가 고생했지. 내가 1등 하면은 맛있는 거 쏠게.
12: 잘해.
5: 소원을 말해봐.
13: 우리의 소원은 1등! 예!
5: 여기까지 왔는데 해야죠.
14: 욕심부리지 말고 저희는 1등이야.
5: 못 먹어도 꼬야.
1: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15: 오호.

0: 조선 팡스타에 제일 잘 어울려.
1: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눌러주세요.
0: 이거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잖아. 진짜 나 모르겠다.
1: 경로 이탈의 조선 판정단 개별 점수 공개합니다.
2: 일단은 우리 경로 이탈은

0: 완벽한 원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보컬은 네, 베스트 중에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1: 그런데다가 어느 늙으나 젊으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대에 나가면 끼가 있어야 돼. 누가 봐주든가 마든가 가장 흥이 나서 구설해야 돼. 근데 그것을 이분들이 하고 있어. 그래서 너무 잘하고 쌍나팔 참말로 잘 놀아요. 잘 노네 무대에서. 아주 귀염둥이에요. 귀염둥이. 그리고 예. 잘 봤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조선판정단 총점 공개합니다.

0: 10점 차이야? 이건 모르려고 해요 이제. 그치 진짜.
1: 1475점 어떻습니까?
2: 짧은 시간 안에 편곡을 하고 연출을 하고 무대를 만들면서 많이 싸우기도 싸우고 서로 말도 좀 예쁘게 좀 하자 이렇게 얘기들을 좀 하면서 많이 싸우기도 하면서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서 저희의 그 힘든 게 조금 많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1: 네.
2: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경로이탈의 결승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참 잘 맞는다.
1: 100점, 100점, 100점, 100점 없어.
2: 아니, 이렇게 준비를 잘했었단 말이야?
3: 2021년 8월 대한민국 최초로 시작된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판스타.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판 쉬운 팀으로 시작을 해 이제 이 무대 위에 있는 다섯 팀만 살아남아 모든 결승 무대를 끝마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점수 공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심경이 어떤지.
1: 너무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희는 무사히 마쳤다는 거에 지금 이미 다들 너무 기쁜 상태로 1등을 못하더라도 큰 실망 없이 즐겁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미우루 최종 발표를 앞둔 지금의 심경은 어떻습니까?
4: 정말 이렇게 쟁쟁한 소리꾼들 사이에 저희 미우루가 서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무대를 끝마치긴 했는데 우리가 진짜 했나? 아직도 좀 실감이 좀 잘 안 나는 네 그런 마음입니다.
3: 네, 초롱 씨는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은?
5: 저는 패자부활판 때.
6: 그랬겠지.
5: 저는 그때 정말 끝났어요, 저한테는 거기서.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웠고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3: 네. 김산옥 씨, 그래도 좋은 꿈을 쭉 꾸고 지금 이제 깨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지금의 심경은 어떻습니까?
7: 속 시원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섭섭할 것 같기도 한데요. 조선판스타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말 술을 한 잔도 못 먹었어요. 술을 한 잔도 못 먹었어요.
8: 와, 절제, 절제.
7: 그런데 이제는 진짜로 각발에 서죠.
6: 각발에다가.
3: 네. 자, 지금까지 알코올 중독자 김산옥 씨의 예 말씀했습니다. 예. 자, 거꾸로 프로젝트.
9: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음악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전문가분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어서 공부가 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10: 또 아까 신영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국악인들이 다 한 가족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니까 행복했었습니다.
3: 그래.
11: 아, 버릴 팀이 하나 없다. 버릴 팀이 하나 없어.
3: 이제 더 이상 뜸들이지 않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웃는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가 될지. 2000점 만점 중 1500점을 차지하는 조선 판정단의 순위를 공개하겠습니다.
1: 떨려.
3: 조선 판정단의 순위 공개합니다. 5위 1426점을 획득한 거꾸로 프로젝트. 4위 1458점을 획득한 정초롱. 3위 1470점을 획득한 미우루. 2위 1475점을 획득한 경로이탈.
1: 진짜 별 차이 없다.
3: 1위 1485점을 획득한 김산옥. 정말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아까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점수가 10점입니다. 이제 시청자 판정단을 포함한 총점 공개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 순위가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500점을 차지하고 있는 시청자 판정단의 점수를 포함한 총점 공개.
1: 너무 떨려.
3: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의 주인공은 시청자 판정단에게 360점을 받았습니다. 500점 만점에 360점.
1: 그러면 차이가 좀 나는데.
3: 시청자 판정단에게 360점을 받은 5위

0: 경로 이탈입니다. 1835점을 획득한 경로 이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판 스타 5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본인들 입장에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고요. 자,
1: 울지마.
2: 저희는 무대 즐겼으니까, 그리고 저희 팀이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도 방송으로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기쁩니다.
0: 자, 다음은 4위입니다. 4위는 5위와 1점 차이가 났습니다.
3: 1점이요?
0: 총점 1836점. 시청자 판정단의 410점을 획득한 4위 거꾸로 프로젝트입니다. 자, 시청자 판정단의 점수를 굉장히 높게 받았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4: 저희 끝까지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으로 해보자. 이 무대까지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3: 잘했어요.
0: 남은 세 팀 중에 총상금 1억 원의 주인공이 될 확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3위는요. 시청자 판정단에게 400점을 획득했습니다. 1870점을 획득한 류루. 자, 뭐
5: 안타깝다.
0: 3위도 대단합니다.
6: 사실 딱 3위만 했으면 좋겠다, 진짜 되게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딱 중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무대를 준비했는데 진짜 3위를 하게 되어서 소원을 성취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7: 최고!
0: 예, 처음 5위를 발표할 때부터 많은 분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었는데요. 그만큼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의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명 남았습니다. 정철홍 씨, 김산옥 씨. 지금 정철홍 씨 부모님이 막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지켜보고 계시고요. 또 김산옥 씨의 친구분들이 역시 두 손을 꼭 잡으면서 마지막까지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8: 생각지도 못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너무 멋진 무대를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마음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김산옥 씨.
9: 경로 이탈이 지금 점수를 많이 받고 있다가 갑자기 첫 번째로 발표가 됐어요.

0: 버리는 바람에 아 이거 진짜 모르는 거구나. 아 지금까지도 저는 아닐 거야. 지금 계속 이런 생각만 하고 있거든. 설마.
1: 정철홍 씨는 누가 일대 조선판 스타가 될것 같아요?
2: 전그 명예를 제가 정말 얻고 싶지만 산옥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저도 명예를 정말 얻고 싶지만 초롱 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과연 상금 1억 원을 차지할 주인공 제1대 조선 판스타의 주인공 최후의 1위는 누가 될지 최종 우승자는 정초롱이 될지 김산옥이 될지 1위는 시청자 판정단에게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정초롱 씨와 김산옥 씨는 시청자 판정단 두명 때문에 순위가 갈렸습니다.
3: 20점! 와!
1: 자, 단두 명으로 순위가 갈렸습니다. 최종 우승자는

0: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떠오르고 또 얼마나 많은 생각을 순식간에 하게 됐을까요? 신영희 선생님께서 우승 상금 1억 원을 산옥 씨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축하합니다.
0: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후의 1인으로 등극한 소감 어떻습니까?
2: 아, 정말 이 1등 소감을 제가 말하고 있을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준비도 안 했고, 아 근데 이게 진짜 꿈만 같기도 하고, 발표되는 순간 남편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너무 좋아했을 것 같은데. 걱정 마. 걱정 마. 나 제대로 일 냈고 앞으로 우리 두 딸 잘 키울 거야. 응원해줘. 잘할 거야.
0: 네,

0: 자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1: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2: 김준수 선생님.
1: 선생님, 아, 선생님 왔었는데.
2: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1: 욕심 나는데요?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찾아오는 저희 문화인 공감 외에도 일상의 문화를 더해주는 날이 있죠.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올해 4월부터는 문화가 일상에 깊이 스며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화 요일로 확대를 했는데요. 국악방송에서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국악방송 어린이 방송국 체험 프로그램 덩덕쿵 놀이터 준비했는데요. 국악방송의 덩덕쿵 놀이터는 우리 음악과 국악기를 가까이에서 만나보고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방송국을 관람하며 방송 제작 과정까지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5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색동 유치원 어린이들이 덩덕쿵 놀이터에 참여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국악방송을 탐험하고 갔다는데요. 우리 음악과 방송국 현장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덩덕쿵 놀이터로 함께 떠나볼까요?
1: 매달 마지막 수요일 국악방송에서 놀아볼까요?
2: 네, 조금 비켜줄까요?
1: 국악기도 가까이에서 만나보고 방송국 직원도 되어볼 수 있어요. 국악방송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을 만나다. 지난 5월 마지막 주 수요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색동유치원 어린이들이 국악방송을 찾았습니다.
3: 자, 승원이 앞으로.
4: 반갑습니다, 여러분.
5: 안녕하세요.
1: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열리는 국악방송의 어린이 방송국 체험 프로그램 덩덕쿵 놀이터를 찾아온 건데요. 덩덕쿵 놀이터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6: 아이들이 우리 국악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국악방송이 어떤 곳인지 직접 둘러보기도 하고 방송과 국악을 함께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음악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획하게 됐습니다.
1: 덩덕쿵 놀이터는 문화 요일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면서 만들어진 체험 행사입니다. 6-7세의 어린이들이 가까이에서 우리 음악을 감상하며 직접 국악기도 만져볼 수 있고요. 쉽게 접할 수 없는 방송국을 견학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놀이터에서 열린 국악체험. 가야금 연주자 강다연이 1일 선생님으로 등장해 가야금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요.
7: 여러분들 알고 있는

0: 2학기 뭐 있어요? 유치원에서 배운 거 있다고 선생님이 들고 왔는데.
1: 장구!
0: 어, 맞아, 장구!
2: 13개!
0: 보다 좀 더 적게!
1: 12개!
0: 정답이에요. 12줄이에요, 가야금은.
3: 먼저 가야금의 역사와 특징을 배우며 가야금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0: 이렇게 줄을 받치고 있는 이 나무 같은 게 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안족이에요. 왜 안족이냐면 기러기라는 새의 발을 닮았다고 해서 안족이라는 이름을 옛날 사람들이 붙여줬대요. 그래서 가야금은 이렇게 나무로 만든 큰 통에 줄을 올리고 안족으로 줄을 지탱해서 만든 우리나라의 현악기입니다.
3: 자, 이제 가야금을 가까이에서 만나볼까요? 평소 접하기 어려운 가야금을 만져보며 어떤 소리가 나는지 배우고요. 전통 가야금인 12현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민요, 아리랑도 감상해봅니다.
0: 어때요, 여러분?

0: 이어서 25현 가야금을 만날 시간. 25현 가야금은 전통 12현 가야금을 서양 음계에 맞춰 연주할 수 있게 개량한 현대의 국악기인데요.
1: 25개 줄이에요. 너무 엄청나죠? 재밌는 노래를 연주를 하려면 줄이 더 많아져야겠던 거예요. 그래서 줄 개수를 늘리고 악기 크기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악기를 새로 만들었어요.
0: 멜로디에 흥이 난 아이들 벌떡 일어나 춤추며 기쁨을 표현하는데요.
2: 어떤 게 재밌었어요?
3: 소리도 좋았어요.
2: 소리가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3: 네.
2: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3: 가야금, 가야금, 바나나 차차.
2: 바나나 차차가 제일 재밌었어요?
4: 요즘 아이들은 좀 자극적인 콘텐츠 위주의 활동을 하지 문화 위주의 활동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악을 쉽게 접하기 힘들고 더군다나 국악기는 더욱더 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까이 현장에서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악 체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0: 색동 유치원 아이들이 찾아간 다음 놀이터는 바로 국악방송 영상 스튜디오입니다.
5: 저희가 여기를 방송 체험하는 곳이에요. 방송.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TV로 나오는 그 화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경험해볼 장소예요. 방송을 제작하는 곳이에요.
0: 여기에선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누가 만드는지 배우는데요. 방송 제작 과정과 직업 세계를 탐구하며 아이들의 호기심을 극대화했습니다.
5: 스튜디오 방송 장비들을 이렇게 만지시는 분이에요. 작동시키시는 분. 기술 감독님.
6: 안녕하세요. 네.
5: 기술 감독님 안녕하세요.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기술 감독님.
3: 기술 감독님.
5: 기술 감독님.
0: 이번엔 텔레비전 안으로 들어가 볼 시간. 카메라 앞에 앉아 직접 마이크를 들고 진행자가 된 듯 말해보기도 하는데요.
7: 저는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8: 엄마 아빠 사랑해요.
5: 아이고 잘했어요.
9: 텔레비전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과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참여하면서 방송이 그렇게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놀이처럼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0: 기념 촬영도 잊지 말아야겠죠? 설렘 가득한 얼굴로 찰칵 특별한 추억도 남깁니다. 국악방송에서 신나고 풍성한 하루를 보낸 어린이들,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2: 그게 재밌었어요?
10: 또 아이들이 또 가야금을 접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또 아이들이 직접 가까이

0: 관찰하고 또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아이들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1: 오늘 보니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도 너무 뿌듯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가지고 오늘을 시작으로 12월 달까지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처럼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방송 체험, 국악 체험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2: 웃음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국악방송 방송국 체험, 덩덕쿵 놀이터. 국악기 체험, 그리고 방송 체험과 함께한 즐거운 추억이 어린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랍니다.
3: 서우손 내려주세요. 꽃바지.
4: 네, 초롱초롱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가야금도 만져보고 또 신명나는 가야금 연주에 춤추는 모습까지 보기 좋네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을 텐데요. 그리고 바로 이 자리죠. 국악체험에 이어 문화인 공감 스튜디오를 방문해 직접 TV에 출연해보는 시간도 가져봤는데요. 아이들의 자신감과 표현력을 키울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체험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국악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국악방송의 덩덕쿵 놀이터. 올해 12월 말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만날 수 있으니까요. 국악방송만의 덩덕쿵 놀이터에서 한층 더 풍성한 문화가 있는 날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요. 무더위가 정말 성큼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 피서 계획 세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시원한 바다나 계곡도 물론 좋지만 오늘은 음악으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특별한 축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국립극장의 대표 여름 음악 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입니다. 올해는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 예술 감독을 맡았고요. 또 차세대 소리꾼 유태평양이 역대 최연소 음악 감독을 맡아 전통과 대중의 경계를 허무는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 10일 여우락 페스티벌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쇼케이스와 기자간담회가 열렸다고 해서 문화인 공감도 발빠르게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는 강산의 선우정아, 하림, 립제이 등 대중예술가들과 김수인, 구이임, 서희철 가단 등 전통 기반 예술가들이 만나 다채로운 공연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 여름 우리 음악의 바다로 풍덩 뛰어들 준비 되셨을까요? 국악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문 여우락 페스티벌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5: 여우락 페스티벌 올여름 우리 음악의 바다로 풍덩 2026 여우락 페스티벌. 나만의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12개 특별한 우리 음악. 전통을 지키고 미래를 상상하는 무대.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무더운 여름 도심 한복판에서 음악으로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국립극장의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인데요. 여우락 페스티벌은 2010년 시작해 올해로 17회를 맞이했는데요. 누적 관객 수 8만 8천여 명, 평균 객석 점유율 90%를 기록한 대한민국 대표 국악축제입니다. 여우락 페스티벌은 7월 3일 개막해 오는 25일까지 국립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공연에 앞서 지난 6월 10일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올해 예술감독은 밴드 불독맨션의 멤버이자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 음악감독은 국립창극단 출신 소리꾼 유태평양이 맡았습니다.
6: 대중음악가가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감독을 맡은 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국악방송에서 라디오 진행하고 또 국악이 가미된 그런 크로스오버 곡들을 발표하면서 국악에 점점 눈을 뜨게 되었고요. 제가 국악을 전혀 모르다가 조금씩 조금씩 알아갈 때 재미를 느꼈던 것 같은 그런 국악의 맛을 좀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올해 페스티벌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 이라는 키워드로 출발해서 이렇게 12개의 공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5: 여우락 파이팅!
7: 올해는 개폐막작을 포함해

총 12개의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어떤 아티스트들이 참여했을까요? 개막작은 예술감독 이한철이 이끄는 마침내 미녀로 지난 3일과 4일 화려한 막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락가수 강산해와 소리꾼 정보건은 익숙함과 새로움의 물꼬를 튼다는 의미로 물꼬라고 이름을 지었다죠. 이번 여우락에서 최초로 판소리에 도전했다는 가수 강산해. 락커가 부르는 판소리 들어볼까요?

0: 우리가 흔히 장르적으로 뭐 대중가요다 국악이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저는 간판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본질적으로 음악이니까 물고라는 게 결국 이렇게 우리 물길이 터져야지만 그래서 잘 흘러진 논에 이렇게 작물이 잘 자라듯이 그러니까 본질적인 음악적으로 장르에 상관없이 한번 뭐 풍도 느껴보고 교류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1: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와 가야금 연주자 최재해가 만난 원의 노래부터 스트리트 댄스와 전통음악에 함께하는 립제이, 유희, 박동석의 몽중, 유희 양금 연주자 윤은아의 동양 고주파와 소리꾼 최예림이 만난 악어떼, 정글 숲을 지나서 그리고 국악계의 젊고 유쾌한 에너지 삼상과 서희철 가단의 여기 우리 MG가 있다까지 올해도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집니다.
2: 제가 추구 있는 스트릿 댄스 그리고 우리 유희팀 그런 연희자들이 하는 움직임 그리고 박동석 감독님이 이렇게 계속 만드시는 그 음악의 새로움이 뭐랄까 어떤 해방감? 우리나라의 어떤 흥과 한을 계속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그런 정신이랑 좀 닮아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꿈에서 버리는 현대적 굿판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몽중유희고요. 아마 여태까지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경험하셨던 것 중에 가장 시각적으로 좀 많이 즐겁지 않으실까.
1: 그리고 하림과 구이임이 함께 아리랑의 현재를 노래하는 먼 아리랑 파트 2. 안예은과 전통음악 그룹 상자루가 선보이는 죽음과 삶의 무대 사는 일. 판소리와 컨트리 음악 블루그래스가 어우러지는 컨트리 공방과 정윤영의 놀음도 준비되어 있고요. 작곡가 김백찬 그리고 락밴드 김반장과 생기복덕의 생기로운 장단 생활은 관객에게 새로운 울림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3: 저에게 그 여우락 페스티벌에 함께 하자는 제안은 당신은 국악이라는 어떤 단어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전쟁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들 힘들잖아요. 그 가운데 100년 전에 부는 아리랑이 무슨 얘기를 들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1: 7월 22일과 23일 만날 수 있는 장마에서는 국립창극단의 소리꾼 김수인과 블루스밴드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가 장맛빛 같은 우리 인생을 국악과 블루스로 풀어냈다는

0: 아, 나도 저 무대에 한번 올라서 정말 신명나게 한번 놀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회에, 너무 좋은 기회에 이번에 이제 함께 참여하게 돼서 정말 늘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노래 자체를 그 비의 분위기에 맞게 편곡을 하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블루스란 장르와 국악이란 장르의 가장 큰 공통점이 오음계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굉장히 잘 묻어나고 서로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입니다.
1: 올해 여우라 페스티벌 폐막작은 유태평양의 네, 다음 곡은요? 입니다. 이번 축제 화려한 막을 내리며 다음 무대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2: 저의 개인적인 인생의 어떤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저의 인생의

0: 여정을 쭉 노래하고 마지막에 맞닥뜨린 우리의 미래, 그리고 저의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 여우라 페스티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꼭 와서 마지막 공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올여름 우리 음악의 바다에서 나만의 취향을 발견하는 시간.

0: 네, 매년 우리 음악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국립극장의 대표 여름음악축제 여우락 페스티벌. 올해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펼칠 다채로운 음악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김수인의 우리 소리와 블루스의 그루브가 세련되게 어우러지고 강산의 판소리 그리고 소리꾼 정복원이 부르는 록음악도 우리 음악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것처럼 아주 시원하고 강렬했습니다. 12개의 공연을 항해하듯 즐기면서 나만의 취향을 발견하는 시간.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은 오는 7월 25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과 달오름극장에서 계속되니까요. 전통음악 위에서 다시 태어난 대중적이면서도 실험적인 무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지난 7월 3일부터 국립극장 여름음악축제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이 출범을 했습니다. 올해는 대중음악 아티스트들과 만나 더 새롭고 아주 신비로운 무대를 펼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의 예술감독 이한철님 그리고 음악감독 유태평양 씨를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고요. 국악방송에서 매일 아침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호이 드린 햇살 진행자로 또 만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TV 시청자분들하고도 또 새롭게 만나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꾼 유태평양입니다. 이번에 2026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음악감독을 또 감사하게 맡게 되었습니다. 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야,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 저희가 매년 여우락 페스티벌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올해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아침에 라디오를 통해서 애청자분들과 만나고 계시잖아요. TV 출연 처음이신가요?
2: 국악방송 TV 알까기로.
4: 아! 아!
0: 너무
4: 결과냐? 안녕!
2: 살포시 출연했었는데요.
0: 네네네.
2: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고요.
0: 저도 그렇습니다.
2: 오늘은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진짜 알까기 저도 갔었다가 아주 참패를 당했던.
2: 그러니까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0: 쉽지 않더라고요.
3: 저는 이겼습니다.
0: 아 이겼어요? 아, 역시 명신 했어요?
3: 네.
0: 지금
4: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승리.
2: 뭘해도 다 잘하셔요.
0: 아, 진짜 너무 약간 사기캐라고 하잖아요. 말도 안 돼, 진짜. 예. 아니, 사실 유태평양 씨는 또 국악방송과도 굉장히 남다른 인연도 있지만 네. 저하고도 그렇기도 하고 국악계 아이돌을 넘어 이제 원래는 사실 뭐 국악계 신동으로 불렸었는데 네. 이제는 아이돌로 불리다가 조금 새로운 수식어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진짜 제가 소개할 때마다 놀라는 게 뭐냐면 작창하죠. 뭐 예술감독하죠. 공연하죠.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2: 맞아요. 진짜 다재다능하신 분이세요.
0: 국악계 뭐라고 해야 돼요? 베토벤? 마에스트로? 뭐 아무튼 새로운 별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3: 네.
0: 아니 사실은 이제 약간의 이별 소식도 있었잖아요.
3: 네.
0: 뭐 오랫동안 몸담았던 국립창극단을 떠났습니다.
3: 네.
0: 예. 어떤 계기였을까요?
3: 사실 이번 연도 초에 이제 네. 제가 퇴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0: 네.
3: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시도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옛날부터 꿈같이 네. 이렇게 제 머리 한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0: 네.
3: 딱 마침 또 10년 차 이제 10년을 만으로 딱 채웠더라고요.
0: 오.
3: 그래서 10년을 채웠으니
0: 네.
3: 이제 다음 와. 10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무엇을 해야 될까
0: 네네.
3: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0: 네.
3: 결심을 하고 딱 퇴단을 했거든요. 근데 딱 퇴단을 하고 나니까
0: 네.
3: 또 이게 운이 잘 맞았는지 또 여우락 쪽에서 또 열심히 10년 동안을 제가 살아서 뭔가 네. 이렇게 보상처럼 음악감독직을 네. 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딱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제작자의 길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창작해보고 이런 길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퇴단을 했던 건데
0: 네.
3: 딱 그 기회가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감사하게 열심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2: 유태평양 네. 음악 감독님께서 네. 좀 자유롭게 활동해보고자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시간적인 공간
0: 네.
2: 그래서 퇴단을 하셨는데
0: 네.
2: 다시 그 공간을 국립극장에서
0: 제일 먼저
2: 일단

0: 다 채웠어요.
1: 네. 제일 먼저 연락해서
0: 열심히 지금 출퇴근을 네. 하고 있고요.
1: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0: 거의 출퇴근을 하고 있죠. 왜냐면
1: 달라진 게 없네요.
0: 이제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거 하나라면 주차 등록이 이제 안 되어 있으니까
1: 아, 그래, 맞아.
0: 매번 이제 연락을 드려서 주차 등록을 해야 된다는 네. 거.
2: 네. 4대 보험과.
0: 근데 이제 보험. 제가 사실 여우라 페스티벌을 또 감사하게 맡게 되었는데 또 그 전에 네. 제가 효명이라는 창극단 신작 작품에서 또 작창 의뢰가 또 들어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작창을 감사하게 또 맡게 돼가지고
1: 아니 그러니까
0: 국립창극단을 제가 거의 매일 아니, 왔다 갔다 무슨... 하고 있습니다.
2: 근데 너무
1: 대단한 게 무색할 정도로
0: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1: 그리고
0: 그렇게.
1: 사실 뭐 태평역 씨도 그렇지만 우리 이한철 감독님께서도 어떻게 여우라 감독을 맡게 되셨는지 약간 의아하면서도 국악과 물론 국악 방송에서 라디오는 하고 네. 계시지만 완전 어떤 또 팝 음악을 하셨으니까 힘들진 않으실까 이런 걱정도 좀 됐거든요. 의뢰가 왔을 때 어떠셨어요?
2: 국악 방송이 저를 여우락 예술 감독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는 게요.
1: 저희가 만들어드린 거군요.
2: 네. 그 라디오 매일 2시간씩 진행하니까 네. 다채로운 국악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1: 네네.
2: 그 처음에는 그냥 진행자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무조건 듣게만 되는 그런 음악 중에 하나였는데 네.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고 어쩌면 제가 이제 국악을 알아간 지는 뭐 2, 3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1: 네.
2: 국악은 나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저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어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한 건 아니지만
1: 네.
2: 규명창이 되기 위해서
1: 네.
2: 정말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공연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1: 네.
2: 그러던 차에 이제 여우라 페스티벌 예술감독 제안을 받았는데
1: 네.
2: 처음에는 너무 겁났어요.
1: 그럴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사랑하게 된 무언가를 제가 더 껴안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 좀 하다가
1: 네.
2: 결론은 그거였어요. 저도 아직 국민인데 저 같은 시선에 많은 분들한테 좀 더 폭넓게 여우락 페스티벌을 알리는 그런 감독 역할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받아들였고
1: 네.
2: 대중음악하는 가수로서는 최초로
1: 그러니까요.
2: 예술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그래서 더 처음에 제안이 왔을 때 놀라면서도 또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2: 제 단짝 유태평양 음악 감독님이 계시니까
1: 믿고
2: 투탑이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1: 그쯤 원래 감독님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죠? 예술 감독이자 음악 감독.
0: 매해마다 달랐던 것
1: 매해
0: 같아요.
1: 달랐어요?
0: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예술 감독님과 음악 감독을 이렇게 투 트랙으로
1: 네.
0: 네 가는 걸로 결정이 됐던 것 같고. 네.
1: 정말 저는 이제 매년 여우락 페스티벌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올해는 또 어떻게 펼쳐지고 어떤 공연들이 구성될까 왜냐면 매년 놀라거든요.
2: 네.
1: 진짜 올해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7월 3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총 12개의 공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실험적이면서도 파격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줄 수 있을 만한 공연들이 펼쳐질 텐데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2: 네.
1: 공연들이 있을까요?
2: 올해는 대중음악하는 아티스트들과 국악인들의 조합
1: 네.
2: 또 소리꾼과 작곡가의 조합
1: 오.
2: 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는 댄서분과 또 연희하는 팀
1: 그러니까요
2: 네. 그리고 AI 목소리 그리고 또 약간 하우스 음악을 하는 국악인 출신의 뮤지션 이게 한 공연에 다 담길 수 있단 말인가
1: 네.
2: 저희도 놀라면서
1: 네네.
2: 그런 공연도 또 준비했고 그렇습니다.
1: 아니 보니까 뭐 선우정아 씨도 나오시고
2: 네.
1: 립제이 씨가 뭘 보여줄까도 너무 기대가
2: 그렇죠.
1: 되고요. 네. 또 뭐 동양고주파 이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는 국악인들도 있지만
2: 안예은 씨 상자루의 그 공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1: 네. 이야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섭외 전화를 또 감독님이 드릴 거잖아요.
2: 네.
1: 두 분께 그래서 흔쾌히 다들 좋아요 하시던가요? 어때요?
2: 강산의 형님 같은 경우는
1: 네.
2: 진짜 빛의 속도로 내 할게
1: 우와 고민도 없이
2: 내 할게 네 글자로 바로 답하셨고
1: 네.
2: 오히려 좀 기다리셨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강산의 형님은

0: 떠올리게 된건 평소에도 데뷔 시절부터 쭉 되짚어보면
1: 네.
0: 한국적인 정서의
1: 맞아.
0: 노래들을 많이 불렀고
1: 네.
0: 또뭐 명태라든지 구파라리랑 이런 노래들
1: 맞아.
0: 보면 국악기들도 많이 이미 쓰이고 있었고
1: 오.
0: 그래서 이번에는 여울학에서 반 깔아드립니다. 오셔가지고 조금씩 경험했던 그 국악의 경험을
1: 오.
0: 흠뻑 한번 느껴보십시오 했더니 지금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셨고 공연도 성황리에 잘 끝냈습니다.
1: 그럼 예술 감독님의 첫 번째 원픽이 강산에 있었던 거예요? 오. 그리고 또 하림 씨. 사실 하림 씨의 음악들은 뭐 약간 제3세계의 음악들도 선보여주고 하시기 때문에 국악과도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또 역시 친분으로 정말.
0: 하림 씨 근데 워낙 뭐 국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1: 맞아요.
0: 음악과도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1: 네.
0: 연주력과 송라이팅 실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1: 네.
0: 어떤 거든 시켜만 주십시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1: 네네.
0: 그래서 이번에 구임이라는 팀하고
1: 네.
0: 같이 예전에 먼 아리랑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여울학에서 공연으로
1: 네.
0: 그거의 속편인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정복원 씨가 이 자리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0: 그렇군요.
1: 근데 이제 이번에 여우라하게 함께 하게 되었는데, 우리 유태평양 씨가 나와라 해서 나가게 됐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0: 사실 뭐 예술 감독님께서도 이제 섭외에 좀 난항을 겪으신 경험들도 있으셨지만
1: 네.
0: 저 또한 그 난항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1: 그래요?
0: 그 중에 한 분이 사실 보건 씨였어요.
1: 왜요?
0: 이제 저랑 보건 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굉장히 두텁고 또
1: 그쵸.
0: 친구기도 하고
1: 아,
0: 동갑이고 네,
1: 동갑이에요?
0: 동갑이에요. 그래서 뭐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 사이인데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섭외 요청을 했을 때 이제 저는 음악 감독으로서
1: 네.
0: 좀 섭외를 합니다. 좀 나와 주십시오.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보건 씨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또 이번에 결혼 준비를 또
1: 맞아요.
0: 하고
1: 본인 결혼을 앞두고
0: 있잖아요.
1: 있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사실 이번에 그 대회 큰 대회
1: 대회도
0: 나가서 또 대통령상도
1: 나갔고,
0: 탔는데 그때
1: 맞아요.
0: 당시 이제 대통령상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였고
1: 하는 게 너무
0: 여러모로 본인이
1: 많아서.
0: 준비하고 있었던 어떤 그 계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우락이라는 게 쉽게 되는 게또 아니니까
1: 그렇죠.
0: 굉장히 오랜 또 시간 동안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 고사를 처음에 하더라고요.
1: 네.
0: 근데 제가 이제 계속
1: 어떻게
0: 이렇게
1: 설득했어요?
0: 옷깃을 잡고 아니야. 와,
1: 할수
0: 해야 돼.
1: 있어.
0: 할
1: 막
0: 수
1: 이렇게.
0: 있어.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1: 네.
0: 딱 오케이 할게. 하는 순간부터 이제 계약서 딱 쓰는 순간 이제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 코가 석자입니다. 왜냐면 제
1: 화장실
0: 고개를
1: 들어갈 때랑
0: 준비를
1: 나올 때 이렇게
0: 그렇죠.
1: 달라질 수
0: 완전
1: 있는
0: 달라지는 거죠.
1: 건가요?
0: 그래서 이제 알아서 하세요, 부근 씨.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소를 떼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랑 이제 전화를 하면서 좀 험한 말을 서로 주고받기도 했고
1: 삿대질?
0: 너왜나 도와준다고
1: 삿뇨?
0: 그러면서
1: 예.
0: 이렇게. 근데 너무
1: 예쁘다.
0: 재밌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사실, 락을 이제 강산혜 씨와 함께 무대를 펼치는데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도 궁금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7월 3일부터 이제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여러 페스티벌이 시작이 됐는데 개막 공연의 주인공은 우리 또 예술 감독님 무대였습니다. 아주 뭐, 레게, 펑크, 이런 다양한 장르로 재탄생한 민요를 들려주셨다고요?
0: 전 민요 좋아해가지고 저기 북쪽에 함경도 민요, 돈돌라리부터 시작해서 뭐
1: 네.
0: 서도 민요, 경기 민요, 또 이제 메나리 소리, 또 제주 민요까지 쭉 흩어내려오면서 그 노래 가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점,
1: 네.
0: 선율의 어떤 느낌이 레게에 어울리면 레게 리듬에 붙이고 또 뭐 시티팝에 어울리면 시티팝에 붙여보고
1: 오.
0: 그렇게 해서 창작된 곡들로 공연 잘 마쳤습니다.
1: 야, 개막 공연 마침내 미녀. 이름도 참 재밌어요. 마침내 미녀. 어떤 노래였을지 좀 궁금한데,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들려주실 수가 있나요?
0: 제가 진짜 다른 방송 가면 그냥 기타 치면서 랄랄라 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국악이라 제가 쉽게 하기가 너무 부끄럽긴 한데
1: 네.
0: 제가 만들고 불렀던 노래 중에서 이하옹 타령이라고 있거든요. 제주 민요인데 네. 거기 원래는 이제 해녀 삼촌들이 물질 나갈 때 네. 그냥 이제 부르는 노래고 여웅꾼은 뜻이 없습니다. 그냥 이

0: 야옹 야옹 하는 건데
1: 네.
0: 제가 듣기에는 이제 그 상상력, 예, 생각해 보니까 고양이 울음소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1: 오.
0: 그래서
1: 미야옹이 약간 미야옹
0: 예, 그래서 이제
1: 이거거든요.
0: 고양이의 밤산책을 내용으로
1: 네.
0: 곡을 쓰고 이야옹 야옹 그렇구만 구요 야옹 이런
1: 아,
0: 식으로 예,
1: 재밌네요.
0: 보사노바 리듬에다가 얹어가지고 한번
1: 오,
0: 해봤습니다.
1: 진짜 미녀가 새롭게 탄생한 또 그런 느낌이 들고요. 위태평양 씨도 공연하시잖아요.
2: 네, 저는
0: 앞두고 계십니다.
2: 개막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1: 야, 아니, 감독님 두 분께서 개막을 해주시고, 이제 데뷔를 장식해주시고,
2: 네.
1: 어떤 공연이 또
2: 저는
1: 기다리고 있을까요?
2: 이제 제목이 내 다음 곡은요. 거든요.
1: 내 다음 곡은요?
2: 내 다음 곡은요. 네.
1: 무대에서 제일 좀 많이 하는
2: 네, 맞아요. 그러니까
1: 말이죠.
2: 제가 무대에서는 사람으로서 어떤 말을 내가 자주 평소에 하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1: 네.
2: 아, 네, 다음 곡은요.
1: 그렇죠.
2: 이거를 하고서 꼭 다음 곡을 하고
1: 네네.
2: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 곡은요라는 말이 되게 미래지향적인 말처럼 저한테는 들리더라고요.
0: 오.
2: 단순히 그냥 다음 곡을 부르겠다는 게 아니고
1: 네.
2: 여러분들과 저랑 같이 그약 3분, 4분 뒤에 일까지를
1: 네.
2: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제가 창극단을 지금 나오고서 앞으로 10년 동안 미래를 그리면서 맡게 된 직책이 또 여우락 페스티벌 음악 감독이다 보니까
1: 네.
2: 거기서 오는 어떤 저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 그런 생각을 조금 하다가
1: 네.
2: 그래, 그러면 나의 과거부터 앞으로 10년 뒤에 나의 미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우락의 앞으로 10년의 미래를 이 공연 한번 녹여보자.
1: 와.
2: 그래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 오신 관객분들한테 앞으로 많은 복 받아가셨으면 한다 이런 어떤 의미를 담은 그런 공연이 될것 같습니다.
1: 혼자 하시는 거예요?
2: 네, 이번에는 혼자 하고 이제 뭐 깜짝으로 다양한 조금 뭐랄까 좀 출연진들이 있기는 한데 네, 그건 이제 공연 때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1: 아니, 그래도 예술 감독님도 한 소절 들려주셨으니까, 우리 음악 감독님도 한 소절
2: 아, 저는
1: 들려주셔야죠.
2: 사실 지금 아직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고,
1: 네.
2: 그래가지고, 뭐, 아직 좀 완벽하진 않은데,
1: 네.
2: 제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제가 일기장에 써놨던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1: 네.
2: 그 사건, 사고들을 바탕으로 제가 노래 가사처럼 써놓은 몇 구절들이 이렇게 모여진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를 이렇게 추려서 만든 곡들이 있는데,
1: 네.
2: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목이 왜 그런 날 있잖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막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하필 오늘 같은 날 진짜 안 풀리는 날들이
1: 있죠,
2: 있어요.
1: 있죠.
2: 네, 그래서
1: 유난히.
2: 그 날을 이제 제가 노래로 풀어낸 노래인데
1: 네.
2: 왜 그런 날이 있잖아. 바쁜 월요일 아침

0: 다른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뭐 이런 오~ 네.
1: 아, 너무 공감해요. 뭐 엊그제 겪었던 일일 것 같아요.
0: 뭐 이런 노래도 있고 아직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연습을 이렇게 하고
2: 이야,
0: 있습니다.
2: 기대됩니다.
1: 아, 근데 요즘에는 제가 너무 바빠서 소리에 조금 소홀해지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노래하는 거 들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3: 성음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12개 공연이 펼쳐지는데 소개해 주신 이제 이미 하신 개막 공연 외에도 어떤 공연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2: 저는 컨트리 공방 정윤형
1: 네.
2: 두 팀이 하는 그 공연 진짜 기대가 되는 게요. 네. 이 컨트리 공방이라는 팀은 컨트리 중에서도 소장르인 블루그래스라는 장르를 하는데 블루그래스를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우리나라 밴드가 딱 한 팀 있는데
1: 네.
2: 그 팀이 바로 컨트리 공방이고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다양한 페스티벌 출연을 하고 또 블루그래스 신인 아티스트한테 주는 그런 상도 여러 개 받았고
1: 네.
2: 올해도 그 외에도 뭐 프랑스나 뭐 일본 같은 데 투어를 계속 다니고 있는 블루그래스로 본토에서 인정받는 그런 팀이에요. 그런데 블루그래스 컨트리 음악하고 판소리가 만난다?
1: 사실
2: 상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최초일 겁니다.
1: 아, 국내 들어보셨어요?
2: 최초면? 아, 저는 많이 들었죠.
1: 어때요?
2: 진짜 좋아요.
1: 진짜 좋아요.
2: 그냥 안 어울리는 두 장르를 갖다 붙였다. 본드로 붙였다. 그러니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1: 네.
2: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1: 블루그래스를 네. 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컨트리 음악 하면 좀 흘러가는 느낌일 거고 판소리는 네. 좀 세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2: 예. 그리고 블루그래스가 컨트리 음악이 꼭 궁짝궁짝궁짝궁짝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1: 아,
2: 네, 느리고 진중하고 때로는 좀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런 밝기와 어떤 빠르기 변화가 판소리하고 어우러졌을 때 진짜 새로우면서도 익숙하고 좋다.
1: 아.
2: 정윤영 씨 또 소리 굉장히 잘하시니까 네. 그 공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 7월 18일
2: 네.
1: 누름이라는 공연 네, 픽해주셨고 우리 음악 감독님께서는 어떤 공연을
0: 저는 또 이제 그 블루그래스 얘기가 나왔지만 네. 이제는 그 또 블루스 음악과 판소리가 또 만나는
1: 그것도 새롭네요.
0: 굉장히 물론 뭐 블루스랑 판소리야 뭐 예전부터 되게 잘 어울릴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랬지만 이 팀에서는 다른 시너지가 나오겠다 싶은 이제 김수인 씨와 리치맨 블루스. 아, 정말 이 비주얼부터 일단
2: 최고.
0: 비주얼부터 아, 너무 멋있습니다.
1: 네. 그러네요. 네.
0: 두 분이 이렇게 딱 정장을 입고 딱 나오셔가지고 하는데 가야금, 기타 딱 연주를 직접 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실 거거든요. 아,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1: 가야금과 네. 기타의 만남도 또
2: 네. 네. 대중음악 쪽에서는 한여름 되면 아무개 가수의 흠뻑쇼 이런 거 하잖아요.
1: 그렇죠.
2: 아,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에서는 이 공연이 흠뻑쇼입니다. 물론 뭐 물을 막 끼얹는다든가 네. 그런 특수효과는 없어요.
1: 네.
2: 뭐 개인적으로 뭐 생수병 가지고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건 없지만
1: 네.
2: 장마라는 공연 제목으로 공연이 이루어졌거든요.
1: 와, 그래서 너무
2: 처음에
1: 멋지네요.
2: 비가 조금 오던 순간부터 세차게 내리는 비 그리고 해오름까지 그 시간적 흐름을 네. 그 공연이 보여줄 예정입니다.
1: 7월 22일 그리고 23일에 펼쳐지는 장마를 또 꼽아주셨습니다. 야, 정말 두 개만 들어봤지만 아, 올해도 여우락 페스티벌 정말 기대하시는 분들의 기대에 무조건 부응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 여름 피서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면 또 얼마나 또 더워요.
2: 아, 그러니까.
1: 예, 밤에 잠도 안 오고 이럴 텐데 시원한 공연장에서 멋진 음악과 함께하면 잠시 더위를 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우락 페스티벌 잘 마무리한 뒤에 또 두 분의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2: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불독맨션 밴드
1: 네.
2: 공연이 또 8월 8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 준비하고 있고
1: 네, 바쁘시네요.
2: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국악 크로스오버 곡들을 한 7곡 정도 창작했거든요.
1: 와.
2: 이거 그냥 두긴 너무 아깝다 싶어가지고
1: 네.
2: 녹음을 좀 해서
1: 예, 앨범.
2: 음반, 예, 앨범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1: 와.
2: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1: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태평양 씨는요?
0: 저는 열심히 또 새로운 작품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뵙게 될 텐데 또 네. 하반기에 제가 작창을 맡은 작품이 정읍시립국악단에서 하는 작품이 있고요.
1: 또 있어요.
0: 네. 와. 그리고 또 서울 도남문국악당에서 네. 이번에 소리제전이라고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생기는데 네. 거기서 또 감사하게 예술감독을 맡게 돼가지고
1: 감독이...
0: 하반기에는 이제 그 소리제전을 위해서 네. 열심히 또 달려가는 그런 창작자의 길을 걷게 되는 제작자의 길을 걷게 되는 네. 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알겠습니다. 한번 또 하반기를 살아보겠습니다.
1: 네, 자 여우락 페스티벌은 오는 7월 25일까지 국립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락, 블루스, 스트릿댄스 등 대중음악과 우리 음악의 새로운 만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 여름 개성 넘치는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우리 음악의 바다로 좀 풍덩 빠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우리 음악을 바탕으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우락 페스티벌의 예술감독 이한철님 그리고 음악감독 유태평양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 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인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화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난개 박연 선생의 고장인 충청북도 영동군이 제51회 난개 국악경연대회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난개 국악경연대회는 우리나라 3대 악성 중 한 명인 난개 박연 선생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고 국악 계승과 발전을 위해 매년 국악 신인을 발굴해 왔는데요. 경연은 일반, 대학, 고등, 중등, 초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이 되고요. 참가자들은 피리, 대금, 해금, 가야금, 검은고, 아쟁 등 다양한 국악 기악 부문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난개 국악 경연대회는 오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영동 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지는데요. 부문별 우승자는 영동 군립 난개 국악단과 협연 기회도 주어질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7월 17일 오후 5시까지 난개 기념사업회로 우편 접수하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영동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를 발굴하는 뜻깊은 대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이리 혼노라 업고 놀자.
1: 마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2: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3: 김준수 선생님.
2: 선생님, 아, 선생님 되셨는데.
4: 어젯밤 꿈졌으니 힘내겠어.
3: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2: 욕심 나는데요?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그리고 놀아 업고 놀자.
1: 마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2: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3: 김준수 선생님.
2: 선생님, 아, 선생님 봤었는데.
3: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2: 욕심나는데요?

자, 지금부터 2022 시민참여 성남 아트리움 한마음 합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마음 합창제 첫 무대를 꾸며주실 분들은 수정구 여성 합창단 여러분들이십니다. 순수와 희망을 노래하는 여성 합창단이고요. 지역사회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들려주실 곡목은 그리움만 쌓이네 그리고 글로리아 포 핸즈 이렇게 두 곡이고요. 지휘에는 박문진님, 반주에는 안은영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자, 이제 이어서 성남시 시니어 싱어즈 성남시 시니어 산업혁신센터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60, 70대 연령이 추가돼서 1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명품 시니어 합창단입니다. 추심, 바람의 노래, 낙엽은 지는데 이렇게 세 곡 불러주실 거고요. 지휘에는 윤영배님, 반주에는 이신영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노래 잘 들었고요. 이제 계속해서 성남시 여성합창단 여러분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에 창단해서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성남시 여성합창단입니다. 봉사도 많이 하시고요. 또 정기 연주회도 많이 하시는 그런 합창단입니다. 여러분들 참 좋아하실 곡이에요. 패티김의 못 잊어, 그리고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이렇게 두 곡 들려드릴 텐데요. 지휘에는 양재훈님, 반주에는 최윤영님, 이렇게 두 분 수고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김소월님의 못니죠. 그리고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이렇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아틀란티스 소녀는요 합창곡으로 꽤 많이 불리는 곡이에요. 노랫말이 예뻐서 그런가요? 소리도 참 예쁘죠. 역시 성남시를 대표하는 성남 여성합창단 소리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그레이스 합창단 소개합니다. 새성남교회 소속으로 2009년도에 창단한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 여러분들이십니다. 많은 이들과 합창으로 사랑을 나누는 합창단인데요. 더 좋은 내일을 꿈꾸며 세계 민요 메들리 이렇게 두 곡 들려드립니다. 지휘에는 문경인님, 반주에는 윤보람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역시 귀에 익은 노래 나오니까 좀 신나죠? 예,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어느덧 다섯 번째 팀입니다. 성남시 시니어 여성 합창단 여러분들이신데요. 전국적으로 수상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아주 의욕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시니어 여성 합창단 여러분들이십니다. 행복한 길 그리고 인생 이렇게 두 곡 불러주실 텐데 지휘에는 전상준님, 반주에는 이호은님 두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하죠? 네, 아주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무대입니다. 성남 시립합창단 여러분들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1986년 수도권 최초의 시립 전문 합창단 시대를 연 그런 합창단이고요. 연 35년의 전통을 갖고 있지만 145회의 정기연주회와 1500회에 달하는 각종 연주회를 개최했던 그런 합창단이기도 합니다. 명성 있는 합창단인답게 애호가들도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예레미야 애가, 세야세야, 그리고 기리에, Ride on King Jesus 이렇게 네 곡 들려드립니다. 예술 감독 겸 상임주의자이신 손동현님께서 지휘를 해주시고요. 반주에는 이세정, 이혜진님 두 분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정말 멋진 무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연합 합창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인데요. You Will Never Walk Alone, Sound of Music 영화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수록곡인데 들으시면 그 장면이 기억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성남 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이시면서 상임지휘자이신 손동현님께서 지휘하시겠습니다. 역시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창절을 모두 마칠 텐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공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 공연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모든 공연은 관객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22 시민 참여 성남 아트리움 한마음 합창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잉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아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안아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이리 혼노라 업고 놀자
2: 마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3: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4: 김준수 선생님.
3: 선생님. 아, 선생님 되셨었는데.
5: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3: 욕심 나는데요?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세상은 색깔이 들어가 있는 상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재료가 대나무예요. 그 딱딱한 대나무를 실처럼 대실을 만들어요, 대오리. 대실을 만들어서 염색이 들어가고 염색한 대나무를 가지고 세상에 중요한 포인트가 컬러가 있는 거, 그다음에 그 패턴이 있는 거거든요.

정말 많이 올라왔네 올해. 근데 이게 마디가 짧아가지고. 일곱 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걸려요. 제일 천연염색 중에서 제일 깊이 있는 색깔.

이게 지금 방울 문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사각형의 가운데 점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쌓아놓으면 방울방울방울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이런 거예요. 하나, 둘, 셋에서 숫자를 세서 하는데 저는 몇 개 집으면 세 개가 저절로 딱 집어져요. 손 끝에 감각으로 해요. 1979년도 11월 달이에요. 그 햇살이 좋은 날 텐마루에서 아버지가 채상 짜는 거를 내 눈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때. 그래서 아버지 모습을 보는데 너무 쓸쓸하게 보인 거예요. 아, 내가 집에 있을 동안만이라도 저 한 부분을 맡아서 좀 아버지를 도와줄까라는 그런 마음이 그때 확 생겼어요.

환경을 수능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뭘 찾아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아우 우리 처갓집에서 이걸 하고 있네. 내가 아, 이거 적성 맞네. 그래서 아 이거 나 해야겠네. 마음을 먹고 주말마다 아버님한테 전승을 받아서 전수 교육 조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셨으니까 그냥 커가면서 봤거든요 이걸. 맨날 집에서 이제 엮으시고 짜시는 걸 보고 이제 외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이제 맨날 대뜨시고 매일. 그래서 그냥 이제 자연스러웠어요.

대나무 그 짜놓은 그 바탕을 온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온단을 가지고 정말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얼마만큼 창작력이 뛰어나냐에 따라서 많은 다양한 작품들을,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아버지는 사람 손 한번 가면 물건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성을 들여라는 거죠. 한 번 간 거하고 두 번 간 거하고 세 번 간 거하고 정말 틀려요. 그러니까 좀 귀찮고 저기 하더라도 계속 보고 만지고 또 이렇게 뭐 시정하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세상에 그 아름다움과 이쁨과 그 장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좀 어떻게라도 쓸 수 있게 그럼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애증의 관계라고 할까요? 굉장히 사랑하기도 하고 뭐 초창기 힘들었기도 했고 근데 요즘은 부채라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친구 연인 같아요.

아버지 전때 쓰셨던 도구예요. 그러니까 바꾸지 못할 작업들. 그런 작업들은 가장 손에 익은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이쁜 무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당기는 힘하고 그 방목에 미는 힘이 맞물려야 되니까 발하고 손이 동시에 힘을 써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많이 할 때는 많이 힘들죠.

변화 특성 같은 경우는 종이에 칠도 안 돼 있고 그냥 전형적인 한지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펴볼게요. 이 정도 소리가 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칠을 올린 합축성 같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묵직하게 합니다. 지금도 그냥 꾸준히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주변에 항상 아버지가 쓰셨던 뭐 연장들, 아버지가 소장하셨던 것들, 뭐 그다음에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옆에 있으니까 어떨 때는 나가면서 아버지 잘 죽으셨어요? 그러고 이렇게 나갈 때도 있고 그래요.

0: 할아버님께서는 옛날 거를 이제 복원하는 거에 좀 신경을 쓰시고 하셨다면은 아버지는 이제 거기 더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까지 이렇게 진짜 작품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뭐 미술 작가, 뭐 화가들이 작품에 이제 자기 생각이나 그런 걸 넣는 것처럼
1: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뭐 무엇인가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살지 않으면 그건 뭐 죽은 것이나 같다. 그 말씀은 이제 제 가슴에 박혀 있죠.

새로 부임한 평양감사를 백성들이 환영하는 연회 장면을 그린 이 그림에는 다양한 춤이 나온다. 평양감사 바로 앞에서 추는 춤은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궁중춤 헌선도,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검무 그리고 고려 때 춤인 무고는 화려함이 춤의 자랑이다. 조영무는 신라 때부터 시작된 춤으로 나쁜 귀신을 쫓아내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이다. 옛 그림 속에 전통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옛 음악은 악보를 통해서 전승되는데, 그렇다면 춤은 어떻게 전승될 수 있었을까? 1572년 선조 때 편찬된 금악자보. 검은고, 비파, 장구, 대금의 악보로 음높이와 길이, 박자, 그리고 연주 방법이 기록돼 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춤도 기록으로 남겼는데, 춤을 기록한 책 무보. 춤의 동작을 문자나 부호, 그림으로 표기한 것으로 음악에 비해 기록해야 하는 요소가 훨씬 많아 악보에 비해 복잡한 형태를 띄었다. 그렇다면 춤을 기록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고구려 벽화 무용총에서 그 기록의 시작을 찾을 수 있다. 널방벽에 남녀 14명이 춤추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가장 오래된 춤 기록화다. 이후 한자가 도입되고 글로 음악과 춤을 기록하는 악서가 등장했다. 악서에는 춤에 대한 내용이 곁들여져 수록돼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춤 기록물인 시용무보. 한 면을 사행으로 나누고 한 행을 다시 여섯 박으로 나눈 후 각 행간마다 좁은 칸을 두었다. 오른쪽 좁은 행간에 오음약보의 악보를 적고, 넓은 행간엔 춤 그림과 춤사위 등 동작 설명을 적는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박자의 정확한 표기, 움직임에 시간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20세기 이전의 무용 기록물 가운데 가장 완성도 높은 무보로 평가받고 있다. 악학괴범에서도 무보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춤사위를 글로 풀어 설명

0: 사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줌이 시작될 때의 의장 차비와 무용수의 배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대열이 달라질 때마다 그림을 그려 무용수들의 배치와 이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각종 관복, 복식 등을 실물 그림과 함께 그 재료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매우 충실한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정제무도 홀기라는 문헌에서 본격적인 춤의 기록이 나타난다. 춤의 명칭, 출연자 구성, 명단, 소속, 반주 음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춤사위를 간단한 용어로 설명한다. 무진, 춤을 추어 나아감, 일전, 한 바퀴 돔, 이수고저, 팔을 높였다 낮춤. 표기 방법에 따라 한자와 한글로 기록되었다. 효명세자가 어머니를 위해 지었다고 하는 춘행전은 다른 춤에는 없는 특별한 기록 방식을 보인다. 낙화유소, 꽃이 흩날리고 물이 흐르는 것 같이, 비금사, 금모래가 날리듯이와 같은 문학적 표현들이 첨가되었다. 우리의 춤은 움직임에 정서적인 느낌을 덧입혀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표현들이 존재했다. 무보에는 우리 춤의 품격까지 기록되어 있다.
1: 이리 혼노라 업고 놀자.
2: 마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3: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4: 김준수 선생님.
3: 선생님, 아, 선생님 되셨었는데.
5: 어젯밤 꿈졌으니 힘내겠어.
4: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3: 욕심 나는데요? 돌더라도

오랜 세월 한 길을 걸으며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로 혼을 담아 만들어내는 최고의 전문가를 장인이라고 하죠. 어감에서부터 오랜 연륜과 경지가 느껴지는데요. 장인의 장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마치 상형문자처럼 아, 그런 뜻이었구나 단번에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디귿자 모양의 상자 방 안에 도끼 근자를 넣어서 장인 장자가 된 건데요. 투박한 도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재능을 지녔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쉽고 빠른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대신 전통 방식으로 혼과 멋을 불어넣는 장인의 집념이 배어있는 곳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소리꾼에게 고수가 있다면 소목장에게는 주석장이 있습니다. 실과 바늘처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주석장은 황동이나 백동으로 목가구나 건물에 사용할 경첩이나 금속 장식을 만드는 장인을 말합니다. 그 과정의 시작은 뜨거운 불과의 사투. 부리와 아연을 함께 녹여 황동을 만든 다음 망치로 두드려 얇은 판으로 만듭니다.

곡선 부분은 날정을 망치로 쳐서 모양을 도려내고 직선 부분은 널정으로 도려냅니다. 단단한 쇠를 펼치고 무늬 새기고 도려내는 손길이 마치 종이를 만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집게로 조각을 떼어낸 다음 줄로 가장자리를 다듬어 외경을 완성합니다.

날이 무딘 조이정으로 문양을 새긴 후에 구멍이 뚫린 공근정으로 여백을 메운 다음 경첩을 만들 부분을 봉의 지름을 고려해 널정으로 표시하고 각정으로 따내서 분리합니다. 잘려진 모서리를 먼저 깎은 후 밀어 두드려 경첩코를 만든 다음 두 개의 경첩코를 겹치고 그 사이에 경첩봉을 밀어넣어 완성합니다.

목가구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장인의 땀과 수없이 반복되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무와 세부치. 언뜻 생각하면 쉽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인데요. 자연스러운 나뭇결에 검은색 경첩으로 마무리된 목가구가 잘 어울립니다.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졌는데도 현대적인 세련미가 느껴지는 걸 보면 전통은 오래된 미래다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저처럼 소리꾼이 무대에 오를 때 국장단을 치는 고수와 함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채인데요. 소리꾼들은 소리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부채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부채가 때로는 춘향의 편지가 되고 박을 타는 흥부의 톱이 되기도 하고 또 신봉사의 지팡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부채는 소리꾼의 상징이면서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기도 하고 또 발림을 돋우는 소품 역할도 합니다. 이런 부채의 또 다른 이름이 선자, 그리고 부채를 만드는 장인을 선자장이라고 하는데요. 대나무와 한지로 맑은 바람을 만들어내는 선자장을 만나봅니다.

우리 고유의 부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합죽선. 대나무의 겉재를 합쳐서 만드는 합죽선은 수준 높은 정교함과 세련미를 갖춘 최고의 부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먼저 깨끗한 왕대만을 골라 알맞은 크기로 쪼갠 다음 끓는 물에 담가 불립니다.

마교와 어교를 섞어서 만든 풀로 깎아놓은 겉대 두 개를 붙입니다. 합죽선은 한지를 사이에 두고 단단한 겉대 두 개를 포개어 만들기 때문에 튼튼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박에 쫙 펴고 간편하게 접을 수 있는 편리한 기능성 때문에 지금도 여름 필수품으로 으뜸이죠.

부채살에 풀을 입힌 후 미리 재단해서 접어놓은 한지를 붙이고 손잡이의 장식인 사복을 박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의 합죽선이 탄생합니다.

합축서는 다양한 글과 그림을 그려넣을 수 있어서 미술품으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우리 대나무와 한지가 만들어내는 맑은 바람에 선조들의 멋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전통 공예품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대나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전라남도 담양 지역에 장인들이 많은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에서 얻은 소재로 놀랄 만큼 견고한 공예품을 만들어낸 선조들의 지혜는 주변의 작은 생활용품 하나에도 특별한 정성과 멋을 더했는데요. 부채처럼 대나무로 만드는 아기자기한 공예가 또 있습니다. 죽새 공예의 정수 채상인데요. 얇게 저민 대나무 껍질을 색색으로 물들인 다음 다채로운 무늬를 만들면서 반지 그릇이나 바구니, 또 여성들이 사용하는 고급 공예품을 엮어내는 장인을 채상장이라고 합니다. 채상장은 오래전부터 궁중이나 상류층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마음을 훔치는 일종의 명품을 만드는 주인공이 바로 채상장이었습니다. 대나무로 순간순간의 삶을 엮어가는 죽새 공예의 정수를 만나봅니다.

조선시대 여성생활백과인 규합총서에 따르면 채상이란 말은 원래 채죽상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색칠한 대나무로 만든 상자라는 뜻이죠. 딱딱하고 고든 대나무를 아주 얇게 오려서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들인 다음 이것을 엮어서 문양을 넣은 함을 만드는데요. 특히 다양하고 섬세한 무늬가 아름답습니다.

먼저 마디가 긴 3년생 왕대나무를 잘라서 알맞은 폭으로 쪼갠 다음 겉대와 속대를 분리해서 졸음틀에 대고 일정한 너비가 되도록 만듭니다. 졸음질한 대나무를 얇게 데울뜨기를 한 후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칼로 훑는 과정이 이어지죠.

시자나 쪽과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해 염색물을 만든 다음 얇게 뜬 대오리를 담가서 곱게 물을 들입니다.

염색한 베오리를 엮어서 채상의 밑부분부터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채상의 무늬도 아름답지만 차르르르르 훑어내는 소리가 아주 명쾌하죠.

드디어 겉 상자가 완성됐네요. 이제 속 상자를 안에 넣고 테를 대고 고정합니다.

우리 멋이 가득 담겨있는 채상은 특히 딸을 시집 보낼 때 혼수를 넣는 용도로 쓰였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최고의 공예품이었던 셈이죠.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채상을 무늬와 촉감이 비단을 바른 듯 곱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채상의 채를 무늬의 채 대신 비단 채를 써서 비단 같은 상자라고 불렀습니다. 채상의 매력은 따라올 수 없는 색깔과 패턴이 있는데요. 천연 염색이라 그런지 색깔도 곱고 단순하면서도 기하학적인 무늬가 참 멋집니다. 이번에는 섬세함과 정교함으로 만들어낸 선비의 멋을 느껴보겠습니다. 대나무를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쪼개고 쪼개서 얽어매는 선비들의 필수품, 가시인데요. 정성과 시간이 만들어낸 선비의 품격을 만나봅니다.

갓닐은 조선 선비가 주로 사용했던 갓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특히 아름다운 통영갓은 지금도 그 맥을 잇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은 갓을 맞추기 위해서 멀리 통영까지 사람을 보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단일은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과정마다 재료와 솜씨가 달라서 보통 분업해서 작업을 합니다. 가장 먼저 대나무 살을 엮어서 양태판 위에 둥글게 펼쳐놓고 서로 꼬이지 않게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물에 삶은 대나무 피죽을 칼로 긁어서 종이처럼 얇게 만든 다음 대나무 끝을 촘촘하게 칼금을 내고 손으로 문질러서 머리카락처럼 가는 대나무실, 죽사를 만듭니다.

이렇게 반홍대라는 휘어진 바늘을 이용해서 네 가닥의 가는 죽사로 날실을 엮어 나가는데요. 날실이 모두 엮어지면 대나무 바늘인 머럭을 대각선으로 하나씩 밀어 넣습니다.

머럭이 꿰어지면 바늘 위에 홈에 빗대라는 죽사를 연결하고 머럭을 잡아당겨 빗대를 고정시키는데요. 한 올 한 올 엮어서 챙을 만드는 과정이 웬만한 인내심과 끈기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낼 것 같네요. 이후 먹칠을 한 양태를 둥근 모양의 틀 위에 올려놓고 인두로 지져서 은은한 곡선을 만드는 트집잡기를 합니다.

말총으로 만든 총모자에 생초로 만든 천과 넷쪽 무늬를 붙이고 먹칠을 해서 각을 잡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제 양태에 총모자를 끼우고 어교를 칠한 다음 인두로 지져 고정하고 각근 연결 구멍을 뚫어 각근을 매면 드디어 갓이 완성됩니다. 선비의 패션을 완성하는 갓. 섬세한 열정과 정성,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품격이 아닐까요? 총모자 형태의 갓을 하나 완성하려면 무려 5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작업을 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정신수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작업에 몰입하는 모습이 놀랍기만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우리 문화 콘텐츠가 참 많습니다. K-POP은 물론이고요. 드라마와 영화, 음식, 웹툰에 이르기까지 그 분야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 위에 섬세한 손맛이 빚어낸 전통 공예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화유산이 아닐까 합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K-크래프트는 어떨까요? 세계 속의 한국 문화가 아니라 한국 문화 속의 세계를 담아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바로 거기에 있겠죠.

0: 자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1: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2: 김준수 선생님.
1: 선생님, 아, 선생님 되셨었는데.
2: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1: 욕심 나는데요?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울산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기사님, 장생포로 가주세요.
1: 울산, 공업도시이자 산업도시로 잘 알려진 곳. 여행지로는 다소 낯선 이곳에서 어떤 여행을 하게 될까? 내가 꿈꾸던 여행을 만날 수 있을까?
2: 살짝 눈을 뜨면

0: 사실 이 길은 60~70년대 시절 매일이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했던 곳이란다.
1: 사각거리는 가슴 위로 날아오르는
0: 고래와 함께 부르이르며 근대 포경산업의 중심지로 이름을 알린 풍요로움이 가득했던 동네.
2: 되게 고즈넉하고 여유롭고 좋다.

옛길을 걸으며 만나는 소소한 것들이 모두 특별하고 소중해 보인다. 장생포와 울산 읍내를 이어주었던 유일한

0: 그때의 풍경을 상상하며 걸음을 더 옮겨본다.
1: 응? 여기 이용원이 있네?
2: 안녕하세요.
3: 누구십니까? 들어오세요.

0: 네.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1: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0: 아, 저 장생포 여행 왔어요.
1: 아, 예.
0: 네.
1: 구경 많이 하고 가세요. 장생포
0: 네.
1: 좋은 데입니다.
0: 여기 이용원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1: 아, 예. 사람 사는 데는 다 이용은 있지 뭐, 없겠습니까?
0: 그렇죠. 여기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 장생포 있는 지는 지금 55년? 내가
0: 여기서요?
1: 14살 때 왔으니까.
0: 그 진짜 장생포의 옛과 지금을 다 보셨겠네요?
1: 그렇죠. 내가 14살 때 와가 여태까지 있으면서는 장생포의 모든 걸 산증인 같이 알고 있습니다. 또 종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0: 옛날 장생포는 어땠어요?
1: 굉장히 다른 데하고는 좀 틀렸지. 울산 광역시가 지금 있지만은 울산시보다도 나았고,
0: 네.
1: 옛날에는 장생포시 울산동이라 그랬으니까. 그 정도 번창했습니다.
0: 그럼 가끔 그때가 그리우실 때도 있으세요?
1: 그렇죠. 지금보다도 상당히 많이 좋았죠. 좋고, 사람도 많았고, 흥청거렸고.
0: 옛날 장생포는 매일이 축제 분위기였다던데 어땠어요, 선생님?
1: 옛날에 축제 분위기 맞습니다. 예, 옛날 축제 분위기 왔고, 뭐, 여태까지 내 오면서 울산하고는 조금 떨어져가 있지만, 성같이 떨어져가 있지만, 요거로 장생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축제 분위기입니다.
0: 지금도
1: 예.
0: 항상 축제 분위기예요?
1: 예. 그럼 뭐 토요일날, 일요일 되면 사람 또 많이 덤비니까.
0: 항상 사람이 많았던 곳.
1: 예. 지금도 장생포는 환상의 섬 같습니다. 윤수일 친구가 노래 불렀듣기, 여기는 환상의 섬 같습니다, 지금도.
0: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윤수일 선생님하고 친구신 거예요?
1: 예. 수일이하고는 같이 방에서 자고, 뭐, 머리도 깎아주고, 올해 한, 지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내가 거의 집에서 같이, 내 이발관 그 자는 방에서 같이 잤으니까. 되게 친했습니다. 예.
0: 진짜요? 너무 신기하네요.
1: 아이.
0: 유명한 곳이었군요.
1: 내가 이제 이런 서비스업을 하니까 많이 접촉을 하니까 서로가
0: 네.
1: 알게 됐어요.
0: 선생님,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예.
0: 네, 재밌는 얘기
1: 감사합니다.
0: 잘 듣고 가요.
1: 예, 좋은 여행 하시고 많은 구경하고 가세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네.
1: 가시죠.
0: 건강하시고요.
1: 예,
0: 네.
1: 가세요. 투명.

그렇게 장생포와 첫 인사를 나누고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 마을을 즐겨보려 한다. 고래의 마을이자 환상의 섬. 바다를 보고 고래를 만나고 나니 비로소 장생포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0: 좋겠다. 와, 이거 꼭 타보고 싶었어요.
1: 조금은 지친 발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기회.
0: 우와, 바다가 한눈에 보이네. 애기들이랑 같이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애기들 오면은 막 다 막 와, 저 고래다, 와 고래다 막 이러면서 엄청 신나할 것 같아. 지루할 틈이 없네. 우와, 오 저기 봐요, 큰 고래. 와, 내 진짜 잘해놨다. 그냥 여기 고래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네요. 너무 멋있게 해놨다, 저거.
1: 장생포를 둘러볼수록 새로운 즐거움이 늘어난다.
0: 고래를 컨셉으로 해서 한 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고래 테마파크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관광도 하고 그냥 단순히 도시 관광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막 어? 여기에도 고래가 있어? 아, 이 고래는 무슨 고래지? 이러면서 막 고래에 대해서도 또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봐. 여기 또 다른 게 또 나오네. 이건 뭐예요? 이게 그 장생포 옛마을 거기가 봐요.

장생포의 60~70년대를 더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곳. 전성기를 이루던 그 시절, 주민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복원하여 이렇게 체험 마을로 만들었다.

0: 옛 장생포를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그 시절의 뭉클한 추억을, 장생포의 옛 이야기가 낯선 이들에게는 새로운 추억을 선사하고 있는 장생포 옛마을.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여행하는 듯한 기분에 가슴은 쉴 새 없이 두근두근이다.
1: 와, 이거 진짜 잘 해놨다. 여기 오니까 옛날 장생포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

0: 와, 진짜 같아. 옛날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잖아. 과거 타임머신 타고 온것 같다. 재밌어. Just step by step, step. 앤드루스였지? 누구지? 인디아나 존스? 아,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실제 주인공? 아, 근데 장생포에 머물렀었어? 뭐지?
1: 장생포에서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 줄이야. 장생포 고래와 인연이 있었다니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0: 와, 진짜 마을 같다. 진짜 잘 해놨다. 어, 뭐 이런 집도 있네. 이런 뭘까? 즐길 게 진짜 많다. 이런 것도 있네. 근데 옛날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옮겨놓은 게 너무 신기하다, 이거. 어, 우물도 있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1: 포경산업의 중심지여서 매일이 축제와 같았다는 장생포. 그래서인지 그 시절을 재현해놓은 옛마을에서는 따뜻함과 희망 가득한 에너지가 곳곳에서 느껴졌다.

강아지가 만 원을 물고 있네? 아까 이발소 아저씨가 말한 게 이건가 보네. 옛날 장생포는 재밌는 곳이었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공간에서 지난 날의 나를, 지나온 순간을 돌아본다. 그리고 나에게 전한다. 오랜만에 근심을 내려놓고 나를 돌아볼 수 있었던 여행. 보라야, 네가 힘이 들 때마다 장생포에서의 행복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앞으로 더 나아가길, 힘을 얻길 바랄게.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반짝이는 추억이 하나 더 생겼다. 마치 여름날의 햇살처럼. 알록달록 수국으로 물든 장생포 고래문화 마을의 오색 수국 정원. 202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은 올 여름 더욱 빛이 났다. 바다를 닮은 푸른빛의 수국을 눈에 담기 위하여 올해에만 58만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장생포 오색 수국 정원을 찾았다. 수국 페스티벌 덕분에 장생포를 고래를 품은 마을에서 수국으로 물든 마을로 기억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여름을 상징하는 일상 속 수국 축제는 관광객의 발길을 굴러모았고 더불어 지역 상권에 힘을 실어주며 더욱 장생포의 일상을 축제의 나날로 만들었다. 그 누가 수국이 향기가 없는 무성화라고 했던가. 수국이 있는 곳에서는 이처럼 온정의 향기가, 어울림의 향기가 가득하다. 수국 덕분에 올 여름은 더 눈부시지 않았을까? 장생포의 봄과 여름은 정말 아름다웠어. 장생포의 과거를 눈과 마음에 담으면서 장생포와 친해진 시간. 그 순간순간의 감정과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본다. 더 오래 떠올릴 수 있도록.

복작복작 일상이 축제 자체인 장생법. 새롭게 경험하게 될 설렘에 여독은 금세 사라지고

0: 운이 좋으면 참돌고래나 밍크고래가 파도를 가르며 바다를 뛰노는 장면을 만날 수가 있다. 바다 한가운데서 고래와 조우하는 순간은 아마 평생토록 잊지 못할 거야.
1: 감사합니다.

고래광장에서 한창 펼쳐지고 있는 음악회. 비가 오는 궂은 날에도 이들의 연주는 멈추지 않는다. 도심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고 지역 예술가들이 마음껏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리음악회. 장생포를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이고 모여 일상은 더욱 흥겨운 축제가 됐다.

0: 일상이 소박한 축제의 나날인 장생포는 9월이 되면 화려하고 웅장하게 축제의 현장으로 바뀐다. 오랜 시간 인류와 공존하며 장생포와 함께한 고래를 다양한 방법으로 기억하고 즐기는 울산 고래축제. 울산 고래축제의 시작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1회 고래 대축제로 개최되었다가 여러 변화를 거쳐 지금의 이름으로 열리고 있는 중. 고래잡이의 역사를 바탕으로 흥미로운 체험거리와 프로그램을 발굴하며 장생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고래는 알까? 우리가 이토록 자신들을 그리워하고 기억하려 한다는 것을. 장생포의 꿈, 울산의 희망이란 주제로 열린 2024 울산 고래축제.
1: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축제의 절기 준비되었습니까?
2: 장생포의 꿈, 울산의 희망.
1: 2024 울산 고래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두근두근 가슴이 설렌다. 앞만 보며 바쁘게 살아왔던 시간 속에서 이렇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설레하던 순간이 과연 언제였을까? 마치 고래와도 같은 모습에 넋을 놓고 보게 된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보드게임 형식으로 장생포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 나도 어린이였다면

0: 당장 손을 들고 올라갔을지도 모른다. 바다 옆에서 서커스 공연을 볼 수 있는 고래마당에는 특히나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로 붐볐다. 각기 다른 세대가 같은 경험을 하며 웃고 환호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던지. 어느 순간에나 세대 간의 거리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결국 한 세대를 같이 살아간다. 함께 즐기고 웃는 것만으로도 같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
1: 마술쇼도 친구들하고 아이하고 같이 구경을 할 수 있어서 재밌었고,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연극도 하면서 역사에 대한 것도 구경할 수 있고 더 많은 체험을 좀 하고 싶어서 네, 왔습니다.
0: 7개의 마당으로 꾸며진 2024 울산 고래축제. 수천 년 전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온 장생포와 고래의 인연은 축제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꾸며져 더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다. 고래를 만나며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접한다. 한편 축제 메인 무대에서는 남구 주민들의 무대가 한창이다.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청춘들이 꾸민 열정 가득한 무대였는데 오직 울산 고래 축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이었다.
2: 축제를 갈 때마다 그 축제에서 즐길 것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울산에 와서 저희 집 근처에서만 생활하다가 그 영역을 벗어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축제를 즐기며 그곳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고 울산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저희도 거기에 이제 울산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항상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울산 고래축제와 함께하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의 밤.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볼거리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콘텐츠.
3: 여기서 바다 보면서 딱 요즘 젊은이들이 느낄 수 있는 낭만을 그대로 느끼고 있죠. 아무래도 장생포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희한테는 낭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 느낌이 나는 공간도 많고 고래 마을도 레트로 감성. 그런데 장생포는 딱 그런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0: 총 4일간 열린 울산 고래 축제의 밤은 주민이 함께 완성한 야간 퍼레이드를 통해 절정을 이루었다. 올해 축제에서 더욱 늘어난 야간 콘텐츠는 열대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장생포로 더 이끌었다.

0: 아름다운 볼거리가 많은데 어떻게 집에만 있을 수 있었겠는가. 어린이 치어리더의 공연으로 야간 퍼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져갔다.
1: 네, 저희 퍼레이드의 특징은 뭐 일반 동호회, 시민 동호회 참여도 있겠지만은 각 14개 동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각 동을 이제 상징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꾸며서 나오는 게 또 남구 저희 고래 축제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퍼레이드를 좀 더 그 퍼레이드를 통해서 남구민들이 좀 더 이제 고래 축제를 통해서 이제 화합을 하고 그 화합을 통해서 저희가 희망을 찾고자 퍼레이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0: 남구의 14개 동 주민들이 참여한 시민 야간 퍼레이드. 각 동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특징을 스토리텔링화하여 퍼레이드를 꾸몄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만들어가고 주민이 나서서 즐기는 축제. 주민의 일상 자체가 축제의 현장인 순간.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만든 어울림의 추억은 다음 축제를 더 멋있게 만들겠다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번 울산고래 축제에는 3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다. 이를 통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내면서 울산고래 축제는 울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를 더 견고히 했다. 일상 속 펼쳐지는 화려한 축제. 그 다음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까?

비가 와도 장생포는 낭만적이다. 장생포 여행에서 느낀 감정들을 다시금 되새겨본다.

0: 내가 느낀 장생포는 환상의 섬이었다.
1: 네, 환상의 섬 장생포 맞죠?
2: 어머, 깜짝이야.
1: 네.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TV에서 많이 뵀어요.
1: 저도 TV에서 많이 보신 분 있네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여기 앉으세요.
1: 네, 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2: 네. 저는 울산을 네. 자주 와보진 않았는데 와보니까 정말 너무 좋은 도시더라고요.
1: 네.
2: 특히 장생포가 굉장히 저는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찾아보니까 장생포에서 네네. 다양한 축제들이 정말 많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1: 네네.
2: 그래서 이 축제에 대해서 시민들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1: 네, 이번 우리 남구 우리 장생포에서의 축제들은
2: 네.
1: 앞에 우리 봄에 우리 수국 축제를 했었고요.
2: 네.
1: 수국 축제 대박 난 거 이어서
2: 네.
1: 고려 축제도 이렇게 되었는데
2: 네.
1: 고려 축제는 뭐 연안 뭐 투어와 또 불꽃쇼와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반응이 아주 좋았고요.
2: 네.
1: 참 많으신 분들이 와주셔서 장생포가 정말 북적북적했습니다. 이미 축제 전에 우리 방문객이 100만 명이 넘어서게 되어서 3년 연속 100만 명이 넘어서게 되었고요.
2: 네.
1: 또 이번 축제에 오셨던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칭찬도 많이 하고 볼거리도 많고
2: 네.
1: 놀거리도 많다는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2: 네.
1: 힘이 나기도 했고요.
2: 네.
1: 그땐 참 축제를 참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었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2: 네.
1: 그래서 우리 장생포 하면 먼저 고려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2: 맞아요.
1: 이제는 고려도시를 뛰어넘어서 관광과 또 문화의 공간으로 변모했음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 바로 장생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2: 네.
1: 우리 행사장에 특히 이번 축제에서 보여주는 그 행사장에서의 모습은 일회용 폼을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이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2: 네.
1: 그야말로 환경 축제에 더 접근했던 것이 가장 큰 축제의 반응이었는데
2: 네.
1: 다들 적응도 잘해주시고 주민들께서요
2: 네.
1: 또 함께 봉사하시는 분들도
2: 네.
1: 잘 적응해서
2: 네.
1: 축제장이 그야말로 먹거리도 풍성하고 환경 축제도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2: 네.
1: 특히 재미난 것은 작년에 이어서 이제는 가족 단위들이 굉장히 많이 축제에 스스로
2: 네.
1: 참여하신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2: 네.
1: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엄마, 아빠라고 표현이 낫겠죠.
2: 네.
1: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와서 가족 단위로 즐기는 축제 분위기여서
2: 네.
1: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특히 우리 MZ 세대들도 함께 야간에 많이 참여해서
2: 네.
1: 그야말로 뭐 이 축제장이 축제의 분위기는 들뜬 그런 분위기였는데
2: 네.
1: 많으신 분들의 홍도 주셨고 또 경의의 말씀도 주시고 또 내년에 이 정도는 또 보충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2: 네.
1: 또 조언 또 깨지 않았어
2: 네.
1: 이번 축제가 어느 때보다 풍성한 축제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네. 저도 안 그래도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 올해 100만 명을 넘으셨다고
1: 네네.
2: 들었어요.
1: 네.
2: 그 제가 이렇게 울산 이제 곳곳을 돌아다녀 보니까
1: 네.
2: 과거의 모습부터 현재의 모습까지 다양하게
1: 네.
2: 담겨져 있어서 그게 가장 인상 깊었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장생포의 미래에 대해서
1: 네.
2: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1: 네.
2: 앞으로 장생포는 어떻게 변화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장생포는 뭐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고요.
2: 네.
1: 실제적으로 과거의 장생포가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관광지로 고려를 테마로서 키워왔습니다.
2: 네.
1: 이번 수국 축제를 하면서
2: 네.
1: 실제적으로 이제 고려의 한계성을 뛰어넘어서 우리 장생포의 다양성을 보여준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생포입니다.
2: 네.
1: 거기다가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체험 시설과 체류 시설이 좀 필요하다.
2: 네, 네.
1: 실제로 관광이라는 것이 와서 잠시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체류하고 또 체류할 수 있는 또 그런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있음으로써
2: 네네.
1: 관광지로서의 역할들을 다 해낼 수 있을까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2: 네.
1: 그래서 저희들은 체험용 프로그램을 남북군 광역관광개발공모사업이 당선됨으로써 거기서 뭐 롤러코스터라든지
2: 네.
1: 이런 것들 체험용 공중근해와 같은 시설도 집어넣을 것이고요. 그 실제로 야간 프로그램이 좀 많아야 체류에 또 동기가 되니까
2: 네.
1: 그러니까 야간 경관 조명을 굉장히 확대를 많이 해나가고 있고요. 네. 또 세계 최초가 될 것입니다. 아마 SK에너지 제휴탱크가 있는데요. 네. 그 여러 개를 스크린을 삼아가지고 미디어 파사드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야간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대폭 강화하고 네. 또 체험하고 네. 또 거기에 대한 또 체류하려면 또 잘 곳이 필요해서 해군 아파트가 지금 있는데 네. 해군 아파트를 저희들이 숙소로 개조해서, 관광객들을 위한 공유 숙박소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와 같이 다양한 그야말로 관광지로 가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네. 차곡차곡 하나하나 계획에 맞춰가지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네.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어떻게 변화될지 너무 네. 기대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도시가 그냥 한 곳만 뭐 관광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도시 자체를 즐길 수 있게 개발하신다는 점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장생포를 딱 알아볼 수 있게 장생포를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네.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세요?
1: 남녀노소 뭐 누가 오더라도 관광지로서 네. 정말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는 고래의 한계성 한계에 머문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네. 수국과 같은 꽃 또 네. 체험시설에 들어서는 것은 그야말로 맹실상부한 관광지로서의 장생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마치 네. 뭔가 국내 사람들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다양한 인종과 그리고 네. 다양한 국가에서도 올 수 있게 좀 여러 가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장생포가 더 발전하는 모습 기대가 많이 됩니다.
1: 네, 한 가지 네.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장생포 낮도 아름답고 놀거리도 많고 풍성하지만요. 네. 밤도 아름답고 장생포 최고의 네. 그야말로 공단 야경과 함께 펼쳐진 장생포는 네. 장생포 아니면 즐길 수 없는 곳이어서 네. 모래 보라씨도 많은 관심 갖고 앞에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장생포를 마치 낮에서부터 밤까지 쭉 네. 즐길 수 있게 네. 네. 저도 한번 오늘 온 김에 밤까지 제대로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1: 보라씨 여기가 장생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요. 네. 아주 뭐 현재 이르기까지 네. 모든 역사를 다 대변하는 곳인데 네. 기념으로 사진 한 찍어 드릴까요?
2: 너무 좋죠. 네. 네. 왔으니까 또 네. 인증샷을 하나 남겨야죠. 네. 여기서 찍을까요? 여기가 배경이 예쁜데.

흔히들 이야기한다.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라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며 나아가라고. 많은 사람들, 나 또한 이에 공감했다. 하지만 장생포에서의 날들이 이런 내 생각을 바꾸어 주었다. 지난 과거가 있었기에 현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과거가 남긴 발자국이 이정표가 되어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는 것을.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해 현재와 미래를 더 빛나게 하는 것.

장생포라는 마을을 여행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를 배웠다.

0: 네, 여기 두 분 어떤 작품 하고 계신 거예요?
1: 지금 소설.
0: 아, 여기도 문학이시죠?
2: 장생포 여행의 밤이 저물어간다.
0: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3: 위하여!
2: 쉼없이 달려오면서 잠시 잊고 있던 한 가지. 우리의 삶에는 한 박자 쉬어갈 줄 아는 게으름의 미학이 필요하다는 것.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0: 지금 행복해지려 합니다.
1: 보라씨, 보라씨, 장생부에 도착했습니다.
2: 나를 꿈꾸게 한 곳.
3: 여기는 장생포입니다.

0: 자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1: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2: 김준수 선생님.
1: 선생님, 아 선생님 왔었는데.
2: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1: 욕심 나는데요?

0: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믿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응원할게.
1: 이 노래 들어볼래?

판소리는 나한테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가 심장이요, 운명이요, 또 나 자신이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 합니다. 태초부터 정해진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판소리를. 그때의 조조가 마상에서 잠깐 조우더니 비몽사몽간에 목신이 조조에게 전몽을 하던가 보더라. 천지 마음을 삼던 할 때 학색 총목이 먼저 나 흰황시실용시 부모 조를 흘렸고 흔든 시장 두거이 재불통을

다주되 인생 고원 공하야 하산 삼양 몇 해는 고

산 해밥통 뒷간간에 소용대로 다 하네 남은 것은 모수를 시켜 어느 홍기 얼굴인지 방울로 타박수용 소모

거래 대도사 엄전히 세웠더니 비슷한 말을 하며

0: 안녕하십니까. 판소유 삶을 그리는 남자, 소유꾼 장성민이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성빈이의 그림자, 네, 배임년이라고 합니다.

0: 아저씨를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음악가는 음악을 많이 하면 돈을 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판수를 한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한마디로 취향과 이목이 딱 맞는데 이목이 취향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향이가 처방님이 소녀의 모습 어디가 좋습니까? 하면은 차마 말을 못하겠다 너무 이뻐서 그런 거예요. 제가 판소리를 좋아하는 것도 너무 좋아서 음악이며 뭐 시금시며 뭐 아니 또 문장 그 고사성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 판소리 사랑에 푹 빠져 사는 소리꾼 성빈 씨. 하루 일과를 좀 살펴볼까요?
0: 꼬리 도리 도리도 시임산 종님 뭐
1: 성빈 씨는 매일 이곳에서 판소리 연습을 한다는데요. 연습벌레라는 별명답게 땀까지 뻘뻘 흘리며 열창 중입니다.
0: 장로는 활을 들고
2: 성빈이가 전공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서는 막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해서 마음껏 소리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습실을 이렇게 하나 놓고 언제든지 와서 그냥 자유롭게 예, 마음껏 뭐 밤을 새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예, 준비를 했습니다.
1: 판소리 완창은 짧게는 3시간, 길게는 8시간이 넘는데요. 이 긴 소리를 외우기 위해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저 바람이지.
0: 저 바람 말기 절망에 벗어났구나 하며
1: 성빈 씨의 제일 첫 번째 스승은

0: 어머니입니다.
1: 누구지? 나를.
0: 눈빛만 봐도 성비 씨의 마음을 척척 읽어주는 평생의 응원자이기 때문이죠.
1: 경주에 큰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가 장월중산 판서지명가 판서지명가 장월중산 명창대회가 있는데 거기 일반부에 시험 봅니다. 갔더니 장월중산 선생님이 저희 김유호 선생님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또 같은 운동장 주고 해서 그 대회 한번 나가보려고 1년째 배우고 있었습니다.
0: 비장애인 소리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성빈 씨.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엔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 열심히 작업 중인데요. 뭘 하는 걸까요?
1: 제 첫배가 너무 좋아한다 보니까 이 선생님, 제 선생님 서있다가 제 선생님 서있다가 보니까 좀 혼돈이 올까봐 겁이 나서 이렇게 선생님만의 서있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0: 정확한 창법과 장단을 기록하며 소리를 체계화하고 있는 성빈 씨. 이런 노력의 시간이 모여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나 오늘의 성빈 씨 뒤엔 아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2: 제가 성빈이를 임신했을 때 몸이 안 좋았어요. 초산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입원을 해라 그래가지고 한 보름을 입원을 해서 이제 있다가 그날 이제 분만을 시도하는 도중에 저는 이제 자궁 파열이 오고 응급 수술을 하니까 성빈이는 심장이 멎어 있는 상태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심폐소생술로 이제 생명은 건졌지만 앞으로 어떤 장애가 올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참 막막했지. 얘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전래동요를 곧잘 본다고 저희 어머니께, 아이고 성비 엄마, 성비 네가 국악에 처지 능갑다. 그래서 국악 쪽을 한번 공부를 시켜보이소 해서 제 선생님 말씀 듣고 국악학원에 가서 국악학원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선생님이 현재 대구광역시 무용문화재 제8호 판소리 흥부가 전수조교이신 성종모 선생님 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선생님께 판소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하루에 단 몇 시간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 경기 쪽에 있고 부산에 하나 있고 전주에 하나 있고, 그래서 전주로 가자.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소극장에 들어가서 모두 실기시험을 치르고 왔어요. 저희들은 이제 뭐 시험도 잘 쳤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학교를 오라 그러셔가지고 학교를 갔더니, 우리 학교에는 아직 그 장애인 입학한 선례가 없고 얘를 지원해 줄 그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다. 차라리 특수학교를 가는 게 어떻겠냐. 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돌아오는 길에 정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찬반 논의를 하신 끝에 성빈이 입학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입학을 하고 보니까 성빈이가 비장애 친구랑 실기 공동수석의 성적으로 합격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못했으면 그냥 떨어지면

0: 끝이었는데, 네.
1: 너무 좋았습니다. 하늘 날아가 그분이다.

0: 씨의 연습은 집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매서운 어머니의 귀를 피할 순 없습니다.
1: 또 몰았네.
0: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재도전하는 성빈 씨.

0: 아, 떨린다.
1: 자,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나?
0: 아닌지.
1: 끄더니 그냥 또 이렇게 가. 네. 끝까지 이렇게 보더라고.
0: One more time.
1: 이제 성빈이가 더 잘 몰입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자꾸 부추기는 역할을 제가 하고 해. 또 발음이 제 귀에 마음에 안 들면 또 태클을 걸어가지고 반복 연습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발음 교정 작업 같은 거는 주로 제가 24시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손을 대야만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0: 저는 판소리꾼이고 어머니는 잔소리꾼.
1: 아, 나도 소리꾼은 소리꾼이네.
0: 소리꾼이야, 소리꾼. 꽃이 피었네.
2: 성빈 씨에겐 이쯤이면 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더 완벽한 소리를 내기 위해 매일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나갑니다.

0: 서울 도심 속 공원 공연 무대가 세워졌습니다.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이번 공연에서 성빈 씨는 비장애인 예술인들과 함께 한 무대에 올라 판소리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관객과 만나는 무대는 성빈 씨에겐 큰 즐거움이자 음악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는 자극제가 됩니다.
1: 저는 문화예술 출제입니다. 이번 주제는 찬란하다를 주제로 이번 출제 서막을 열게 됐는데요. 저희 팀도 이 출제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0: 무대에 오른 성빈 씨는 오늘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1: 사실 내가
0: 마음껏 기량을 뽐내는 성빈 씨.
1: 미친 사람인지 보시다시피 내가
0: 판소리는 그에게 노래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0: 거리에서 자유롭게 소리하는 성빈이를 보면 원래 저 모습이 성빈이의 건강한 원래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바라보는 저도 너무 행복하지.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정말 다른 부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1: 왜 말 못해? 아 말해요. 아 왜?
0: 뭐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고 뭐 동반자이기도 하고에 그리고 같은 지점을 향해서 발을 같이 묶고 달리는 왜 운동회 때. 부모와 아들이 같이 발 묶고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그런 사이. 네.

0: 아무리 장수와 왕이 아무리 세도 제갈량 같은 지혜가 없거나 또 정우기 같은 지혜가 없으면은 그 전쟁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책사 같은 분이시고 모사 같은 분이시고 분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어머님을 위한 노래 한 곡 해주시면 어때요?
0: 자, 어떤 곡? 신청곡 받습니다.
2: 아리랑을 한 곡 부탁해.
0: 아리랑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0: 우리의 성빈 씨. 이번엔 거문고가 아닌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꽤나 진지한 표정이죠. 사실 요즘 성빈 씨가 새롭게 도전해보고 있는 분야라는데요. 전통 소리를 디지털 음악으로 옮겨 새로운 창작곡을 만드는 중입니다.
1: 이렇게 해놓고
0: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작곡을 한다는군요.
1: 미디 작업인데 이 미디 작업은 뭐냐 하면은 큐베이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 키보드로 컴퓨터 연결해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20주년에 관한 곡인데 맨 처음 만드는 곡, 맨 처음 만들다시피 한 곡이 적벽가 중에서 세타형을 편곡하고 있고.
0: 소리꾼으로 산 지 벌써 20년이 되었다는 성빈 씨.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그의 열정과 끈기가 놀랍습니다. 장애의 벽을 넘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는 성빈 씨. 명창의 꿈을 위해 지난 20년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소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그는 노래합니다. 오늘은 고법 전수를 위해 스승님을 찾았습니다.
2: 됐죠? 잘한다!
0: 우리의 성빈 씨, 북장단 기술도 제법이죠?
2: 호? 나, 좋아요. 근데 승빈 애가 할 때 봐봐. 눌러. 요거 눌러봐봐. 그렇지. 요거 하고 요거 넘어온다. 시작. 쿵쿵쿵쿵.
1: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바퀴 다 들려야 된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2: 아, 윽 하고 나서 윽 해보세요. 시작. 윽, 윽, 명궁, 등궁, 등궁.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등궁, 등궁, 등궁 해야 되는데.
1: 야하.
2: 윽, 짠, 짠, 나, 안, 궁, 등궁, 등궁. 장단이 몸 안에 붙어 있으면 소리 하는데 훨씬 더 자유스러워지고 본인이 이제 장단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기술이 생겨요. 그러면 다양한 소리 구사력이 자기 안에 자유스럽게 소리를 구사할 수 있고 북에 신경 안 쓰고요. 그런 점이 이제 최종 목적이죠. 됐죠? 으이! 하이! 누르고!
0: 타고난 리듬감이 있는 성빈 씨는 뭐든 가르쳐주면 100% 흡수한다는데요.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고법까지 전수하는 성빈 씨의 열정. 정말 대단합니다.
2: 좋아요.

0: 따로 고법 따로 그거보다 고 파수 예나자가 같은 파수 아니냐 해서 좋아합니다.
1: 최고의 스승을 찾아 기초부터 탄탄히 익히려는 배움의 자세. 이런 겸손함이 그를 늘 성장시켰습니다.
0: 이제 먹어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성빈 씨를 만나기 위해 전수실로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0: 선생님의 의뢰를 받고 이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왕의 성덕으로
1: 성빈 씨가 이번엔 스승님이 된 건데요. 연희를 전공하고 있는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판소리를 가르치는 중입니다.
0: 이렇게 들어둔 것이었다. 성장하고 성장하는 도움이 이렇게 갑니다. 시작! 성장하고 성장하는 도움이 판소리를 주소 오징어 팔팍! 대사전들무 방청자 중에 이원금 방금 변자청어 고수세고 장남무 고수장 잠시매 뒷미근장 사자가 사며 예 세계로 있죠 소박이 네. 내가 그래서 그 소박에 숨을 쉬는 거고 또 조부장 보면은 삼각형에 일자가 있죠 그거는 조금만 더 빼고 세는 거예요 조부장 저기 부별남성 이렇게 시작
1: 성빈 씨는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 학습을 시킵니다
0: 꾸벅꾸벅꾸벅 거는 거야 한 번 더 한 번 더
1: 역시 노력파다운 면모 가르침도 열정적이죠
0: 꾸벅꾸벅 거는 거야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시작! 다음에 만나요.
2: 성빈 선생님한테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고 각 대목마다 특징이나 스타일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4: 제가 평소에 판소리에 대해 배우고 싶은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또 성빈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시니까 영광인 것 같습니다.
1: 오늘도 성빈 씨는 소리로 세상과 마주합니다. 아픔을 넘어 희망을 노래하고 한계를 넘어 예술을 완성합니다. 그의 소리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5: 소리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네, 사회에 꼭 필요한 소리꾼으로 살아가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0: 시우야 판소리만 바라보고 판소리를 선한 일로 많이 하는 판소리 명창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판소리로 세상을 흐름내는 소리꾼 장성민입니다.

0: 선생님 되셨었는데.
1: 어젯밤 꿈조트니 힘내게서.
2: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0: 욕심나는데요?
3: 좋네, 좋네.

자연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치유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인데요. 이러한 자연의 힘을 담고 있는 국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하체가 건강해지도록 도와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국악 연주에 사용되는 악기는 자연에서 가져온 재료를 최소한으로 가공해 만들어 왔습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란 돌, 흙, 실, 대나무 등 자연을 품은 재료로 만들어져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국악이란 이름 아래 이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기도 하고 편안한 휴식과 같은 울림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도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수컷과 비슷한 형태로 하체에 강한 자극을 줘 하체 근육 강화와 탄력 증가에 도움을 주는 변형된 우카타사나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와 복부 근육 강화에도 효과적이라 허리 통증 예방에도 좋은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 간격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발 간격을 유지합니다. 발을 11자로 만들고요.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어깨와 수평을 이룹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혹시 여기서 가능하다면은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 살짝 내려서 유지해봅니다. 자, 다시 뒤꿈치를 내리고 상체를 일으키고 손은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이 동작을 3회 정도 연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손을 올린 상태 마시고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빼주면서 내쉬고 이때 발을 꽉 눌러주면서 유지하면 좋습니다. 가능한 분들만 뒤꿈치를 한번 들어봅니다. 자, 내려보고 유지하고 들고 뒤꿈치 눌러주고 상체를 일으키고 손을 내려주고 손 앞으로 하나 엉덩이 뒤로 둘 뒤꿈치를 들고 셋 조금 더 내려가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양손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연결 동작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지하면서 하체를 느껴보는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발 간격을 어깨 넓이보다 똑같이 조금 넓게 벌린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뻗고 양 팔꿈치를 접은 상태에서 팔을 집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뺀 상태에서 하체를 느껴봅니다. 가능하다면은 무릎을 조금씩 접으면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내려간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이어가는데요. 호흡을 처음에는 한 세 번, 너무 힘들면 두 번 해도 좋습니다. 하나,

가서 자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내려놓고 다리를 천천히 털어줍니다. 하체 라인을 가꿔주고 근력을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리에도 강한 힘을 요구하는 만큼 군살 제거와 날씬한 허리를 만들기에도 효과적인데요. 호흡을 유지하면서 동작 지속 시간을 늘려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 간격은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발 간격을 유지합니다. 발을 11자로 만들고요.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어깨와 수평을 이룹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혹시 여기서

가능하다면은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 살짝 내려서 유지해봅니다. 팔 간격을 어깨 넓이보다 똑같이 조금 넓게 벌린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뻗고 양 팔꿈치를 접은 상태에서 팔을 집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뺀 상태에서 하체를 느껴봅니다. 가능하다면은 무릎을 조금씩 접으면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내려간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이어가는데요.

고관절은 사람이 직립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몸의 축이자 체중을 분산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고관절의 유연성과 힘을 기르게 도와주는 전사자세입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지 본인의 동작을 확인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모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발 간격을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마시면서 활짝 펴주고 오른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굽히는데 무릎이 한 90도까지 굽혀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좀 불편하든가 허벅지 안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여겨지신다면 무릎을 한 45도까지 펴주면 좋습니다. 팔을 활짝 핀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어깨는 천천히 낮추지만은 가슴을 천천히 들어 올린다는 느낌, 그리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복부에 힘을 당겨놓고 시선은 오른쪽으로 홈끝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부풀리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셋, 다섯 번 정도 이어가 봅니다. 넷, 다섯. 자, 그 상태에서 왼손을 허벅지에 대고 측면으로 뻗은 나의 오른팔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가슴을 밀고 왼손을 바닥을 지지하면서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무릎을 펴면서 활짝 펴주고, 자, 왼쪽 측면으로 무릎을 접고 양팔을 활짝 핀 상태, 그리고 시선 왼손 바라보면서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갑니다.

다섯. 그대로 손을 바닥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쭉 펴올리고 몸을 뒤로 젖혀봅니다.

5.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발을 11자로 내쉬면서 오른발을 앞으로 모아주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허벅지 안쪽부터 사타구니 근육까지 스트레칭해줘 골반의 안정성을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하체로 지지하는 자세다 보니 발과 발목,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 강화에도 효과적인데요. 튼튼한 하체를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발 간격을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마시면서 활짝 펴주고

오른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굽히는데 무릎이 한 90도까지 굽혀주면 좋습니다. 어깨는 천천히 낮추지만은 가슴을 천천히 들어 올린다는 느낌. 왼손을 허벅지에 대고 측면으로 뻗은 나의 오른팔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가슴을 밀고 왼손을 바닥을 지지하면서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앞으로 서서 몸을 접는 자세로 다리 근육을 전체적으로 스트레칭해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우타나사나입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햄스트링 근육을 골고루 눌려져 허벅지와 무릎 강화에도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리해서 한 번에 완벽한 자세를 취하려고 하기보다 차근차근 동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발 간격은 벌어진 것보다는 안쪽으로 모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고개를 들면서 흉추를 쭉 밀어서 펴주고 요추를 바닥으로 쭉 끌어내리면서 턱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내쉬는 호흡에 양손을 뒤꿈치를 움켜잡으면서 고개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이때 가능한 복부를 당기면서 상체를 숙이고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리를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같이 호흡을 다섯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고 등을 팽팽하게 펴주고 내쉬고 손을 바닥을 짚고 마시면서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한 뼘 정도 앞에다가 내려놓고요. 고개를 천천히 밀어 올릴 때 바닥을 미는 손과 나의 겨드랑이, 가슴, 특히 광배근이 쭉 늘어날 수 있도록 바닥을 밀어내 봅니다. 가슴을 조금 더 밀어서 펴주고 굽은 경추가 턱을 밀 때 천천히 목 뒤가 수축되면서 목 앞쪽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봅니다. 턱을 밀면서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어느 정도 등과 허리, 다리의 이완이 준비가 되었다면은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양손으로 발 뒤 아킬레스를 지어줍니다. 마시고 등 펴고 내쉬면서 천천히 얼굴을 다리 쪽으로 붙여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다섯 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고 내쉬는 호흡에 기다리고 바닥을 짚고 마시고 내쉬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처음엔 몸이 잘 접히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신체의 유연성이 늘어 접는 동작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다리 전체에 가해지는 자극이 점차 시원함으로 바뀌는 과정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굳은 다리를 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발 간격은 벌어진 것보다는 안쪽으로 모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무릎을 접고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양손을 뒤꿈치를 움켜잡으면서 고개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리를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밀어올릴 때 바닥을 미는 손과 나의 겨드랑이, 가슴, 특히 광배근이 쭉 늘어날 수 있도록 바닥을 밀어내봅니다. 양손으로 발 뒤 아킬레스를 지워줍니다. 마시고 등 피고 내쉬면서 천천히 얼굴을 다리 쪽으로 붙여봅니다.

복부 안쪽에 있는 주요 장기에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 원기 회복과 활기를 더해주는 파르브리타 파르스바코나사나입니다.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면서 따라해보세요. 시작합니다. 매트 끝선에서 다리를 가지런히 세워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활짝 펴주고 손을 모으시면서 왼쪽 무릎을 바닥에 놓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 측면을 밀어내면서 합장한 손으로 내쉴 때마다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위로 밀어봅니다. 밀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어깨와 가슴을 천천히 회전시켜 봅니다. 많은 분들이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긴장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깨를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오른쪽 어깨를 바닥으로 낮춰주면 좀 더 좋습니다. 시선은 하늘 바라보시면서 마시고 내쉬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 측면을 밀어내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시면서 밀어올리고 내쉬는 호흡의 반대쪽입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내십니다. 왼쪽 어깨 천천히 밀어내고 손을 모으는 힘으로 오른쪽 팔꿈치로 무릎 측면을 밀어내면서 내쉴 때마다 회전합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응용 동작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은 다리 측면으로 손을 모으면서 회전시켜 봅니다. 이때 뒤쪽에 있는 발 측면이 바닥에 다 밀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내쉴 때마다 마찬가지로 어깨, 가슴 펴주면서 시선은 하늘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반대쪽. 하나, 둘, 셋. 자,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오른발 앞으로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자세인데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시면서 활짝 펴주고

들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왼쪽 늑간을 열어주시고 왼팔로 무릎을 넘기실 때 손이 바닥에 닿도록 누렇게 봅니다. 팔을 밑에서 위로 쭉 뻗으면서 사선으로 만든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반대쪽.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팔꿈치가 무릎에 완벽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손이 바닥에 닿지 않고 손끝만 바닥에 닿아도 괜찮습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올라오고 내쉬는 호흡에 돌아옵니다. 비트는 동작은 복부에 자극을 줘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주고요. 엉덩이와 다리 그리고 척추까지 스트레칭되기 때문에 근육 결림과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몸이 축축 늘어지거나 피곤함을 느낄 때마다 따라해보세요. 원기 회복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매트 끝선에서 다리를 가지런히 세워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활짝 펴주고 손을 모으시면서 왼쪽 무릎을 바닥에 놓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 측면을 밀어내면서 합장한 손으로 내쉴 때마다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위로 밀어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은 다리 측면으로 손을 모으면서 회전시켜 봅니다. 이때 뒤쪽에 있는 발 측면이 바닥에 다 밀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0: 자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1: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2: 김준수 선생님.
1: 선생님, 아, 선생님 되셨었는데.
2: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1: 욕심 나는데요?

0: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관이 생겼구나 봉관군이나 대관짓 권해 이거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홍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나오라 업고 놀자.
1: 마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2: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3: 김준수 선생님.
2: 선생님. 아, 선생님 되셨었는데.
3: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2: 욕심 나는데요?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무조건 구명조끼, 생명조끼 알아 나 이거.

0: 이란 단어가 딱 떠오르는데요.
1: 네, 맞습니다.
0: 오늘 저희가 온 곳은 강원도 고성입니다.
1: 네.
0: 뭐 고성 하면은 강원도의 최북단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1: 그쵸.
0: 와본 적 있으세요?
1: 저는 여기서 한 2년을 살았었죠.
0: 왜 살았어요?
1: 저도 여기서 군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던 곳이라서.
0: 최전방에서?
1: 최전방이죠.
0: 와.
1: 다 제가 다 다닌 곳입니다.
0: 그러기에는 얼굴이 너무 하얘요.
1: 아, 그렇죠. 네. 하얘졌어요.
0: 네. 네. 아니 근데 이런 산 속에 미술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 그렇죠. 금강산 자락이거든요.
0: 네.
1: 여기에 무려 10만 평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피움 힐링 파크, 즉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0: 야, 이름을 잘 지었네요.
1: 그죠.
0: 힐링 파크. 라는 이름을 듣지 않아도 지금 여기 도착해서부터 계속 이 나무, 눈은 정말 자연에 가 있고요.
1: 맞아요.
0: 풀벌레 소리 들리시죠?
1: 네.
0: 이 소리.
1: 진짜 힐링이다.
0: 곤충 소리와 새소리와 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정말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연 이곳에서 어떤 전시를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1: 너무 기대돼요.
0: 가볼까요?
1: 가보시죠.
0: 길을 따라 쭉 오다가 아 이곳이 미술관이구나 하고 눈에 들어왔는데
1: 그러니까요.
0: 그 이유가 희고 푸른 이 소가 네. 아주 웅장하게 서 있더라고요.
1: 이 동물 조각으로 유명한 박찬용 조각가의 작품이에요.
0: 네.
1: 마치 좀 있으면 진짜 튀어나갈 것
0: 그러니까요.
1: 같은 에너지가 넘치는 작품이죠. 마치 소개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미술관이다.
0: 일로 들어가세요.
1: 네.
0: 라고 쪽에는 이렇게 둥근 구 모양의 어떤 네. 철제, 폐 철제를 가지고 이용해서 네. 만든 작품인 것 같고
1: 확실히 미술관 입구에는 네. 조각으로 반겨주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0: 아, 이쪽은 악수를 하고 있네요.
1: 그러네요.
0: 네.
1: 저 안에 또 카페인가 봐요.
0: 웰컴 센터.
1: 네.
0: 제가 오면서 보니까 작가들이 직접 여기 살면서 작업하는 공간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1: 그래서 복합 문화 공간인가 봐요. 네. 전시 기대됩니다.